0: 치료는 다 됐어요.
1: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2: 고마워요, 미리 특공대. 아, 참! 다행이다. 멀쩡해.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1: 이건 머핀? 키링?
2: 여기. 여기. 제가 늘 미니특공대에게 받기만 해서 제 목숨을 구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말이에요. 미니특공대가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특공대.
1: 오해해서 미안해.
2: 네?
1: 고맙다고요? 더 힘낼게요. 오늘처럼 또 악당들이 쳐들어와도, 그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저희가 미니특공대가 꼭 모두를 지킬게요.
2: 네, 믿어요. 미니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빨리 집에 가봐야겠어요. 친구들을 며칠째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만.
3: 이제야 수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돼.
0: 수지는 하루라도 빨리 미니특공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4: 수지에게 미니특공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지는군.
1: 얘들아, 우리 꼭 카르노를 무찌르자. 반드시 카르노를 무찔러서 미니특공대를 향한 수지의 마음에 보답하는 거야.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목소리.

0: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우주에서 온 악당이 블루시티 인근 사막에 나타났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미니 특공대.
2: 카르노, 본인의 왕좌를 만들다니. 저건 자신이 이 행성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3: 에이, 저 녀석. 자기 맘대로 지구의 왕이 된 것처럼 굴다니. 오만하게 짝이 없군.
4: 잠깐. 다들 진정해. 카르노의 행동에 굳이 흥분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곧 카르노를 끝장낼 테니까.
5: 이제 최후의 결전만을 남겨두고 있고, 대원들 전력을 다해 싸워라. 그리고 반드시 카르노의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라.
6: 네, 사령관님.
7: 왔군.
8: 미니 특공대, 이 카르노 님께 경배를 올리러 왔다.
9: 카르노, 우린 널 처단하러 왔다. 네가 지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어.
8: 어리석게.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9: 아니, 틀렸어.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약한 자들을 지켜야 해.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반드시 막겠어.

0: 파악을 못했나 본데 너희는 이미 미쳤다.
1: 다이노 엠페로가 이렇게까지 밀리다니.
2: 다들 포기해선 안 돼.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카르노를 쓰러뜨리는 거야.
3: 응. 아!

0: 이럴 수가...
1: 말도 안 돼.
2: 그럼 이제 내 차례. 놈에 떨며 마음껏 좌절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나의 힘의 차이다. 우주의 자왕 카르노님을 경배하라.

0: 안 돼. 얘들아. 야. 고작 여기까지라니.
1: 이런 설수가 없어.

0: 미니 특공대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 특공대.
1: 다 같이 힘을 합쳐 가르노 군단을 무찌르자.
2: 해낼 줄 알았네.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3: 너희가 지구의 전사군.
4: 잘 부탁한다, 미니 특공대.
1: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
5: 미니 특공대, 믿겠다.
4: 미니 특공대,
5: 고맙다.
3: 미니 특공대,
4: 미니 특공대,
1: 미니 특공대,
5: 미니 특공대,
6: 미니 특공대,
7: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0: 미니 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8: 우린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우리의 믿어주는 사람들을 반드시
0: 지키기 위해서
8: 끝까지 싸우.

이럴 수가. 미니트 공대의 의지와 다이너 엠페라 코인의 힘이 합쳐져 슈퍼 그레이트 코인으로 재탄생했다.

0: 고맙다, 미니 특공대. 너희 의지가 우리를 부활시켰다. 이제부터 우리도
1: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2: 그래봤자 헛수고다.

0: 사라져라!
1: 카르노, 넌 모두를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다!

0: 내내꼴.
1: 고마워요, 미니 특공대.
2: 고맙다, 미니 특공대. 너희 덕분에 우주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우린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모든 걸 재건하려 한다.
3: 티라, 지구에서 널 항상 응원할게.
1: 네가 많이 그리울 거야.
4: 언제든 지구로 놀러 오라고, 티라.
2: 정말 보고 싶을 거다, 모두들. 슬잭에도 꼭 안부 전해다오.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4: 물론이지.

0: 이어서 도전 AI 해결단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할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4: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제목 꽃 지은이 나 시인. 나보기가 부담스러워 떠날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0: 꽃들이 우리다. 강변의 솔숲 진달래꽃, 한음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1: 나시은 여사님 최고!
0: 아니 AI 감성 진짜 제대로지? 아니 난 꽃에 대해 시를 써달랬는데 이별의 감성까지 담아냈어.
2: 역시 AI.
1: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전국민 AI 경진대회 뭘낼지 모르겠어. AI 창작 동화? AI 동요? 시는 나유사님이 내니까 난 AI 웹툰? 아니면 AI 포스터? 오빠는 뭘 낼 거야?
2: 하하, 난 이번 경진대회를 뒤흔들 엄청난 대작을 벌써 완성했지. 짠! 빅토리 버지!
0: 아이고, 진짜 웃겨!
1: 이게 뭐야?
2: 빨리 인터넷에 올려야지.
0: 웃긴 영상으로 조회수 폭발! 뇌보?
3: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군. 이번에도 어서 입장 버튼을 눌러라.
2: 왜 또?
0: 싫어!
1: 나도! 이번엔
0: 절대 안 와!
3: 흥, 안 누르면 못 데리고

0: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오는 법이 어딨어?
1: 맞아. 대회준비도 잘하고 있었는데.
2: 잘하긴. 어쨌든 이번에도 AI 대탈출 게임에 온 걸 환영한다.
0: 그려 그려. 환영 잘 받았으니까 이제 보내줘.
2: 지금부터 문제를 내겠다. 틀리면 탈출할 수 없다는 건 알지?
0: 아니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이 할미는 심장이 약해서.
2: 그럼 행운을 빈다.
1: 괜찮아요. 저희 정답만 맞추면 탈출할 수 있어요.
0: 그려 그려. 정신 바짝 차리자고.
2: 다음 중 AI 영상인 것은?
0: 응? 둘 다 진짜 호랑이 아니야?
3: 1번이 더 자연스러워.
1: 아니야.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니까 가짜 영상 아닐까?
3: 아니야. 내 직감을 믿어. AI는 2번이야.
2: 땡.
0: 시원하게 틀렸네.
1: 으아! 이번엔 벌이야.
3: 거미줄에 붙었잖아.
0: 거거거거 거미.
2: 자,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목소리. 특히 유명인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나?
1: 설마 딥파스타는 아니겠지.
0: 갑자기 파스타가 먹고 싶네. 1번 딥파스타.
1: 형님.
0: 어? 나도 모르게 먹고 싶은 걸 말해버렸어.
1: 이번엔 물고기?
3: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0: AI로 노래를 만들어 공연까지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작곡한 곡으로 밝혀졌다. 책임은 누가 질까? 1번 AI, 2번 AI로 노래를 만든 사용자.
1: AI가 만들었으니까 AI가 책임져야지.
2: 그러게, AI가 잘못했네. 정답은 1번 AI.
0: 또 틀렸다.
2: 이럴 줄 알았으면 심장약이라도 챙겨올걸.
0: 오늘도 예상대로 다 틀렸군. 역시 인간은 업데이트가 필요해. 이제 모두 이 게임 속에 갇힐 것이다.
3: 뭐야? 다 자기 맘대로야.
2: 오늘은 선생님이 짠 나타나 우리 탈출 안 시켜주려나?
1: 아, 우리 선생님 불러봐요.
4: 그래.
5: 선생님!
6: 야오, 이번 판 공략 들어갑니다. 외부 게임 고인물 접속 완료.
2: 와! 선생님, 오늘도 우리 탈출시켜 주실 거죠?
6: 그럼요. 에어, 에어, 에어.
5: 에어, 에어, 에어.
6: AI 창작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첫 번째, 가짜 영상이에요.
1: 와, 다시 봐도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2: 나 같은 늙은이 깜빡 속겠어.
6: 정말로 AI 영상에 속는 일이.
0: 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가 합쳐진 말. 쉽게 말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신체를 진짜처럼 바꾸는 기술이다. 영화나 방송처럼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지만 누군가를 속이는 가짜 영상도 많아지고 있어. 특히 유명인이 나오는 가짜 광고도 있지.
6: 요즘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친구, 가족 모두가 딥페이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 모두가?
1: 내가 만든 영상이다.
2: 오빠 진짜.
0: 사실 알고가 만든 이 영상도 딥페이크다. 노라, 얼굴을 다른 몸에 합성했으니까.
1: 난 그냥 웃기려고 만든 건데.
0: 웃기려고 만들었다니. 이걸 SNS에 올리면 노라가 진짜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3: 거봐,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0: 게다가 노라 얼굴이 더 나쁜 영상에 합성될 수 있지.
1: 더 나쁜 영상?
0: 가장 중요한 건 친구 얼굴을 허락 없이 쓴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2: 헉! 만든 것 자체가 철커덩 잡혀 들어갈 행동이네.
6: 맞아요. AI로 만든 영상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누군가의 얼굴을 쓸 땐 꼭 허락을 받아야 해요.
1: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놀아요.
3: 이분 한 번만 봐준다.
2: 그래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지.
6: 이 스테이지의 공략법은 딱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안 하기.
5: 개인정보 침해 안 하기.
0: 이번엔 저작권 문제다. A씨는 AI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로 공연도 했다. 이 영상을 본 B씨는 깜짝 놀랐어. 내가 1년 전에 만든 노래랑 비슷해. 자, 문제. AI가 만든 노래가 남의 노래와 비슷하다면 책임은 AI에게 있을까? 사용자에게 있을까?
3: 아까 정답이 사용자라고 했잖아.
6: 맞아요. AI는 도구예요. 그래서 책임은 AI를 이용한 사용자에게 있는 거죠.
1: 아니 근데 AI가 원래 있던 곡을 알려줄 줄은 우리도 몰랐잖아요.
6: 자, AI도

0: 실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1: 의심!
2: 아이고, 그러니까 확인을 꼭 했어야 하네.
0: 그렇죠. 이 작품은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정직하게 표시해서 알리는 것도 좋아요.
2: 오!
0: 이 스테이지 공략법은 남의 저작권 침해 안 하기.
1: 남의 저작권 침해 안 하기.
3: 이건 나시인 여사가 AI로 쓴 시. 이건 김서월의 진달래꽃이란 시.
4: 나보기가 부담스러워 떠날 때에는?
5: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6: 거의 똑같아!
2: 으악! 어쩐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더라!
7: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2: 이거잖여! 아유, 무서워라. AI로 창작 못할 것 같아.
4: 맞아요. 얼굴도 확인해야 되고 작품도 확인해야 되고.
5: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0: 여러분, AI 창작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글쓰기는 여러 가지 글쓰기를 도와주는 AI 플랫폼을 이용해도 좋아요. 쓰고 싶은 주제, 내용을 자세하게 요구하면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2: 오, 그래요? 그럼 제목은 꽃. 이런 내용으로 짧은 시를 써줘. 오! 근사해, 근사해!
0: 자, 여사님, AI가 써준 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여사님 스타일대로 수정하는 게 좋아요.
2: 그래요? 그럼 영감 왔다! 아니, 그 영감 말고 창작 영감. 활짝 피어난 꽃이라. 아, 웃을 때도 활짝 이렇게 수정해야겠어. 아이들 웃음처럼 활짝 피어난 꽃. 놀이터 가득 번지는 향기 가득 웃음소리. 따스한 봄날 나도 꽃처럼 웃어본다.
6: 와, 수정한 게 더 좋아요.
5: 완전 나시인 여사님의 시인데요? 제 나가면 완전 1등 하시겠어요.
2: 그래, 역시 마지막은 나의 영감 한 스푼.
0: 아주 좋아요.
2: AI로 창작할 때는 수정하며 나만의 스타일로.
5: 얼굴은 허락받고, 작품은 확인하고, 마지막 책임은 내가 진다.
2: 그려, 그려. 이게 바로 슬기로운 AI 창작 생활이야.
3: 시 한 번 써봤다고 너희들이 달라졌을까? 이번엔 어려운 과제를 내지. AI가 만들어준 이 환경보호 포스터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
2: 오, 좋은데! 올려!
6: 어, 잠깐! 저 캐릭터 유명한 펭귄 캐릭터랑 좀 닮지 않았어요? 응?
5: 그러네! 저작권에 걸릴 수 있어. 남의 작품이야! 올리면 안 돼!
3: 그걸 눈치채다니.
8: 유명 캐릭터 따라하지 말고 환경하고 어울리는 남의 나무 캐릭터를 만들어서 수정하면 더 멋진 포스터가 될 것 같아.
3: 이렇게까지 실력이 늘다니.
5: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6: 이제 AI를 만들기 전에 꼭 확인할게요.
2: 선생님 엄지 척!
0: 여러분도 엄지 척!
3: 어쩔 수 없군. 이번에도 탈출 성공! 하지만 다음 업데이트 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6: 오! 어? 나왔다!
2: 와!
6: 근데 우리 대회 따로따로 나가지 말고 같이 작품 만들어서 낼까요?
2: 같이?
5: 네! 그럼 내가 캐릭터는 그릴게.
2: 그럼 내가 대사를 쓸까?
6: 와! 좋아요! 그럼 대회 날까지 달고!
2: 다시! 왕나라! 아라신!

0: 그네 다니?
1: AI는 똑똑한 도구일 뿐 마지막 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2: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나 한번 보러 가볼까?

0: 아주 잘하고 있군. 두 번째 미션 성공. 그럼 다음 미션에서 보자고.
1: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변화의 시대. 당신의 삶은 안녕한가요? 격변의 한복판에서 다큐멘터리가 담아낸 시대의 얼굴. 시대의 초상.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GF.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28개국 64편의 빛나는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울림으로 문을 여는 개막작 요.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페스티벌 초이스부터 일상 속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묻는 아트 앤 컬처. 세상 곳곳 타인의 삶을 비추는 월드 포커스 시네마.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시아 커런츠.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짧지만 깊은 여운의 단편 화첩까지. 그리고 올해 EIDF가 던지는 특별한 질문.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 이미지에 대한 물음. 다큐필.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총 9개의 다채로운 섹션에서 삶을 관통하는 깊은 시선들을 만나보세요. 스토리를 넘어 감동을 더할 다양한 만남의 장도 펼쳐집니다. 개막작 무료 상영부터 창작자 평론가와 함께하는 포럼과 토크, 여름밤 옥상 상영회 썸머나이트 스크리닝과 호수공원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야외 상영까지. 올여름 EIDF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0: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대한민국 당뇨병 위험 인구 2000만 시대. 국민 10명 중 4명. 성인 2명 중 1명이 당뇨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
5: 혈당 수치가 거의 280 넘는 수치였고 그 이 정도면 죽을 수치라고.
6: 링구를 맞으러 그냥 동네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이거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서
7: 심해지면 눈도 안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4: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눈과 팔, 심장 등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최근 당뇨병 치료법이 달라졌다. 주사 없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공 췌장으로 혈당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8: 그냥 펌프는 내가 운전해야 되는 차를 타는 느낌이고 인공 췌장은 남이 모셔다 주는 차를 타는 느낌.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4: 현대인이 섭취하는 수많은 음식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190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같은 메뉴인데도 혈당이 160으로 뚝 떨어지기도 한다.
9: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4: 당신의 몸을 당뇨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신 치료법. 내분비내과 김재형 교수와 알아본다.

0: 경기도의 한 골판지 제조회사. 올해 50세인 전태진 씨가 일하는 곳이다. 당뇨병과 함께한 지 언 21년. 가족력 때문인지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시작됐다.
1: 화장실 갔더니 이제 그 좀 색깔도 진하고 이렇게 소금물처럼 찐득찐득하고 그러더라고요. 살이 한 10kg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게 거의 2주? 뭐 2, 3주 동안 갑자기 싹 빠져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집안 가족 내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병이 나왔죠, 그때.
0: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병원에서 준 약과 주사 외에는 특별히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1: 젊었을 때는 병이 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정상이었으니까 40대 중반쯤 돼서야 이제 좀 관리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병원 가서 그냥 혼나는 게 항상 일상이었고.
0: 이젠 혈당이 높아지면 아무리 바빠도 사무실 한쪽에서 운동을 한다. 식후에 잠깐만 운동해도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
1: 운동할 여건이 되면 앉아가지고 이 종아리 운동만 해도 혈당이 한 2, 30은 떨어져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스쿼트 같은 걸 하면 4, 50까지 떨어지고 한 10분만 여유가 있으면 하다못해 계단 10층 한 두 번 오르면 한 5, 60이 혈당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0: 당뇨병은 어떻게 시작되어 우리 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걸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다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된다. 이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돼 일을 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하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인 혈당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뇨병 진단 기준은 세 가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 부하 검사 2시간 뒤 혈당이 200 이상, 3개월간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전태진 씨가 병원을 찾았다. 얼마 전부터 시야가 흐려지는가 싶더니 당뇨병으로 인해 눈에 합병증이 생겼다.
2: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맥폐쇄라는 병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좀 껴있는 느낌? 예. 뭐 눈곱 끼는 느낌처럼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그런 증상 있잖아요. 이게 뿌연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눈이라서 이제 눈이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나이를 많이 먹어야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눈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좌절했었죠. 4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이제 눈에다가 주사 맞는 게 있거든요. 유지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이 병원 그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전태진 씨 같은 망막 질환 외에도 당뇨병은 다양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
3: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관 이제 미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미세혈관이나 신경 이런 데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미세혈관이 제일 발달한 데가 눈의 망막하고 신장이거든요. 신장에 이제 합병증이 오고 그래서 망막증이라고도 하고 이제 투석하게 되는 신장병증이 이제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동맥경화가 오고 심근경색이나 중풍 이런 게 오는 거죠.
2: 한 20, 30 차이가 나가지고
0: 김재형 교수의 권유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기 시작했다.
2: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11점 몇 가지 나왔었으니까
4: 지금 6.0 나왔어.
2: 조금 올라간. 아 떨어졌구나. 아.
4: 1년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가셨죠.
0: 팔에 붙인 작은 패치 하나. 연속 혈당 측정기란 말 그대로 혈당을 끊임없이 재는 장치다. 체혈로 혈당을 재지 않아도 혈당을 알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 바늘을 피부 아래 조직에게 꽂아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하고 수치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준다. 지금 내 혈당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그 변동 추이도 알 수 있고 수면 중에도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파악할 수 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어떤 운동을 할 때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2: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패치를 붙이고 난 이전과 이후가 가장 그 많이 바뀌었는데요. 패치 붙이고 난다면 이제 5분 정도마다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혈당이 높낮음이 보이.

0: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인슐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조절이 좀 지금 많이 돼서 느끼한 게 되게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전과 후의 관리는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고.
1: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 후 고혈당 빈도는 29%에서 5%로 줄고 정상 혈당 빈도는 93%로 늘어났다.
2: 연속 혈당 측정기 말 그대로 연속이잖아요. 약간 동영상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손끝에 재는 거는 스냅사진 같은 거죠. 한 포인트밖에 못 보거든요. 이거는 연속으로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녹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속도까지도 지금 상황의 변화까지도 추정해 주긴 합니다. 주사를 맞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달아드리고 교육을 인슐린만 잘 맞게 해드리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당황할 수도 0.5% 이상 추가로 더 떨어졌고요. 타이밍 레인지라고 목표혈당에 들어오는 것도 15% 정도 개선이 되거든요.
3: 이게 지금 본인이 다 내신
1: 그런데
3: 체중이 얼마나
1: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3: 혈당이랑 그
1: 고혈당이
3: 인슐린을 받으실 수
1: 개선되면서
3: 있는지
1: 체중이
3: 찾아보시는 건데
1: 10kg 가까이 급격하게 늘었다.
3: 하나 때까지 떨어지고요.
4: 체중은 좀 빼셔야 될것 같은데.
0: 그래도 이번엔 조금 빼갖고 왔습니다. 3, 4개월 만에 10kg가 줄어들었어요, 몸무게가.
4: 옛날에 이제 당이 높을 때는 먹은 게 소변으로 빠지셔가지고 먹는 것만큼 살로 안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사를 다 맞으시니까 먹는 대로 가는 거죠. 여유만 있으시면 요즘 뭐 그런 것까지 맞으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연단기를 쌀고 계시면 내가 이제 아 이거는 올라간 음식인지 보이시잖아요.
0: 그렇죠.
4: 그래서 이제 연단기 쓰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이고 나중에 끊을 때도 요요가 좀덜 오고 그래요. 덜 먹게 되거든요. 연단기만 써도 확실히.
0: 그건 딴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4: 살이 빠진다. 그다음에 약간 변비 오시는 분도 있고요. 먹는 게 주로 드셔가지고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면 주사 용량이 적게 맞게 될 거예요. 밤에 이제 약간 떨어지시면 안투수 줄이세요.
0: 예,
4: 하고 계신 동안에는 연단기 꼭 쓰시고.
0: 알겠습니다.
1: 최근 비만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주사제는 사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다. 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 GLP-1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한다.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이 높을 때 포도당 흡수를 돕는 인슐린 분비는 촉진하고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은 억제한다. 또 소화 속도를 늦춰 음식이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한다. 지방을 분해해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기존 약보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효과가 크다.
2: 비만약으로 두 가지 약이 나와 있는데 당뇨약으로 원래는 개발이 됐고 GLP-1과 GIP라는 몸에서 나오는 이제 장에서 나온 호르몬을 두 가지를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월등하고 체중을 빼주는 효과도 월등하고 훨씬 더 뛰어나요.
1: 주사제 사용 일주일 뒤 전태진 씨를 다시 만났다.
0: 하나는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 세개 남아 있는 거고.
1: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0: 일단은 지금 이거 한번 맞았는데 식욕이 이틀째부터인가? 식욕이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햇반 하나, 작은 거 200g짜리 햇반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서 그 반개를 더 먹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은 햇반 한개 먹으면은 괜찮더라고요. 3kg가 지금 빠진 상태예요. 일주일 만에.
1: 그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함께 스마트 인슐린 펜을 쓴다. 먼저 식사하기 전에 탄수화물의 양을 계산해서 펜에 입력해 준다. 그러면 스마트 인슐린 펜이 인슐린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몸에 주입할 수 있게 해준다.
0: 이제 이 펜으로 하면은 병원이랑 연동이 되죠. 제펜 자료가 다 뜨거든요, 병원에. 혈당이 얼마였구나. 그걸 다 아시니까 훨씬 좋아진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해진 거죠. 네.
1: 주사제를 사용한 뒤 혈당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0: 90일 동안 쌓인 데이터고 89%예요. 네, 일주일 전께 94%. 같이 시작한 다음부터 엄청 좋아졌죠. 3일 전 거는 100%예요. 혈당이 정상인이랑 똑같은 거죠.
1: 목표 혈당 안에 머문 시간이 90일간 89%, 최근 사흘은 100%, 21년 만에 처음 받아본 성적이다. 올해 29세인 김미연 씨.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2년 전 젊은 나이에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됐다.
5: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된 거, 하루에 막 2리터씩 이렇게 마시고 하니까 그래도 50분 동안에는 계속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 시간도 못 채우고 화장실로 갈 때가 되게 많았고 잘 때도 한 세네 번씩 가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피검사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1: 처음엔 젊은 나이에 왜 나한테 당뇨가 찾아왔는지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날 때면 수업하다 너무 곤혹스러웠다.
5: 앞에 아이들이 앉아있고 수업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는데 저혈당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식은땀도 나고 사실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급하게 사탕 갖고 있는 거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갖고 다니던 거를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섭취를 한다든지.
1: 당뇨병에는 1형과 2형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동네 병원에선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나아지지 않았다.
5: 3개월이 지나도 사실 수치 자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당뇨 카페 이런 데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어봤었어요. 혈당이 튀고 막 내려가고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2형일 수가 없다. 다른 병원을 찾아봐라.
1: 김재영 교수에게 1형으로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했다.
6: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2형인 줄 알고 약 먹고 계시다가 이제 오셨잖아요. 그때 11.6이었고.
5: 내일 시작하면 또 이제 피곤해지고.
1: 대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치료 효과가 없었던 걸까? 당뇨병은 원인에 따라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뉜다.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세포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면서 발생한다. 베타세포가 사라지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혈액 속 포도당이 급격히 늘면서 당뇨병이 오게 된다. 그에 비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발생한다. 둘 다 가족력에 영향이 있지만 1형 당뇨병은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데 비해 2형 당뇨병은 성인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6: 전형적인 1형이 이제 소아 청소년에서 발병하면서 빨리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성인에서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1형이 나오는데 아주 천천히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2형 당뇨병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처음 발병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2형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2형처럼 치료하시다가 나중에 치료 반응이 나빠지니까 검사해서 1형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성인은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김미연 씨는 주사 대신 인슐린 펌프를 쓴다.
7: 튜브가 지금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사 바늘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남은 인슐린도 나오고.
1: 인슐린 펌프를 쓰고 나서 일상이 달라졌다.
5: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놓다 보니까 최소 하루에 네 번을 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사를 꽂아야 되는데 일단 주사가 너무 무서웠고 밖에서 주사를 놓을 수가 좀 없는 상황들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불편하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인슐린 펌프를 알게 됐죠.
1: 인슐린 펌프는 피부에 부착된 패치 아래 가느다란 관을 통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작은 기기다.

0: 할 때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입력해주면 그에 맞는 인슐린을 주입해서 혈당을 잡아준다. 주사에 비해 최대 100배까지 더 정밀하게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더 용이하다. 또 최근엔 연속 혈당기와 연동해 저혈당이 생길 경우 즉시 인슐린 주입을 멈추는 것도 가능해졌다.
1: 홈푸드 아시고는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떨어지셔가지고 6.8, 6.5, 6.4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세대적으로는 뭐 많이 좋아지고 있고 본인도 뭐 펜 만들 때보다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너무 편합니다.
0: 인슐린 펌프를 쓰고 난 뒤 고혈당 구간이 42%에서 27%로 줄고 정상 구간이 54%에서 70%로 좋아졌다. 식사 전 탄수화물 양만 입력하면 주사를 따로 맞지 않아도 된다.
3: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쓸게 하는 거죠?
2: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3: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2: 탄수화물 한 30 정도로 계산을 하고서 넣고 있습니다. 펌프는 근데 사실 한번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그 조작해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주사였던 시절에는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배를 깔 수도 없고 그래서 주사는 훨씬 더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펌프는 되게 그 0. 몇 단위까지 주사가 가능한데 주사는 그 1단위로밖에 못해서 되게 미세한 조절이 좀 일단 힘들고 그 막 2, 1 이렇게 넣기 위해서 또 바늘을 막 갈고 또 찌르고 이러는 게 되게 좀 힘든데 펌프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서 핸드폰을 볼 수만 있으면 고혈당은 대처가 가능해요.
0: 혈당 관리를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꿨다. 밤을 새거나 하루 한 끼만 먹는 등 생활이 불규칙했지만 이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채소를 많이 챙겨 먹고 있다. 인슐린 펌프로 혈당 관리를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기 때문이다.
2: 일단 그냥 흰쌀밥은 못 먹고 이제 다 현미밥으로 교체를 했고요. 집에 이제 밥솥이 없고 저는 즉석밥만 먹는데 즉석밥도 다 이제 현미밥. 그리고 탄수화물을 사실 많이 먹을수록 안 좋아서 단백질을 좀 챙겨 먹더라도 밥은 좀 적은 양으로 먹고 있습니다.
0: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확인해 볼 시간. 고혈당이면 추가로 인슐린을 더 넣어줘야 한다.
2: 지금 아직 다 내려가기 전이어서
3: 지금 얼마나
2: 왔어요? 150입니다. 이 정도면 유지입니다. 아주 잘 넣었어요. 중국집, 짬뽕, 짜장, 탕수육 이런 걸 먹으면 그 당장은 좀 누를 수 있더라도 그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중간에 낮잠이라도 자면 그냥 바로 막 300몇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0: 우리 몸의 혈당을 끌어올리는 뜻밖의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건조된 것들 있잖아요. 말린 거. 그다음에 구웠다든지. 고구마 굽는 순간 이게 당분 확 올라가요. 꽃감 말리면 뭐 가마나 당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피가 작아 보이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는 달고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데 달고 짜거나 그래서 고추장에 양념되는 거는 고기를 먹어도 설탕을 엄청 넣은 거예요, 이게.
0: 매콤, 달콤, 짭짤한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로 된 면류. 건강할 것만 같은 죽도 고혈당을 유발하는 음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먹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4: 당화혈 색소가 5.6, 5.5, 5.6 이렇게. 당뇨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전 단계, 직전 수치.
5: 당뇨 진단받은 지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당화혈 색소가 5.8 그리고 경구약 복용 중입니다. 혈당을 재긴 하는데 이게 과연 올라가는 수준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걸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0: 식전 혈당은 김영옥 씨 100, 담당 PD 114, 둘 다 정상이다. 오늘의 식사 메뉴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제육볶음. 먼저 평소처럼 밥과 함께 반찬을 같이 먹어봤다. 식사 1시간 뒤 혈당을 확인해봤다.

0: 김영옥 씨의 혈당은 191. 담당 PD의 혈당은 190. 두 사람 모두 정상 범위인 140을 훌쩍 넘겼다.
1: 아, 저 처음 봤어요. 지금 너무 놀래갖고, 어머 세상에 막 부들부들 떨리네. 저 지금 되게 무서운데요?
2: 평소에도 사실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혈당이 오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것 같습니다.
0: 2차 식사. 이번엔 제육볶음에 샐러드와 달걀을 추가했다. 식전 혈당은 김용옥 씨 98, 담당 PD 110, 정상 범위다. 이번엔 먹는 순서를 다르게 했다. 먼저 샐러드를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했다.
1: 아무래도 이 탄수화물, 밥을 좀 덜 먹게 되죠. 샐러드랑 계란을 먹었더니 좀 든든해서 밥을 아무래도 좀 덜 먹은 것 같아요.
0: 식사 순서를 바꾸었을 때 식후 혈당, 과연 달라졌을까? 김영옥 씨 166, 담당 PD는 125. 식후 혈당이 확연히 떨어졌다.
1: 전혀 전에는 뭐 그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뭐 혈당 수치가 이렇게 좌우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솔직히 전혀 그런 쪽으로 지식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2: 아무래도 최단탄 식단을 하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웠는데 실제적으로 채소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낮은 걸 확인하니까 앞으로 좀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은 경우 고혈당 없이 혈당 곡선이 완만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든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치솟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췌장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해 혈당을 낮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갑작스런 혈당 저하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손떨림, 단 음식이 당기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반응성 저혈당 또는 슈가 크래시라고 한다. 이 상태가 되면 뱃속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된다. 그리고 혈당의 급등락이 반복되면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비만과 2형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
3: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빨리 드시면서 밥부터 드시기 때문에 워낙 탄수화물도 많은데다가 식사 시간을 아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식사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탄지여도 순서를 바꾸면 섬유질이 놓쳐드리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GLP-1을 몸에서 많이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GLP-1 주사 맞은 것처럼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완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밥이랑 섞어서 먹을 수 있게 짜게 나오는 거죠. 반찬용으로 단백질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애초에 한 번에 다 차리는 게 아니라 요리를 먹고 야채와 단백질로 된 요리를 먹고 나중에 이제 탄수화물은 조금 소량 디저트처럼 먹는 문화가 되면 훨씬 좋아지겠죠.
0: 점심시간. 김재형 교수는 식사 전 음식 사진을 찍어 앱으로 탄수화물 양과 칼로리를 파악한다.
4: 안쪽이 제일 안 눌려요, 해보면.
0: 당뇨병은 없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4: 살아봐야지 아는 거죠. 어느 제품이 좋은지 알고. 사용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써봐야죠.
0: 김재형 교수의 바람은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혜택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3: 2형의 주사를 맞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보호마가 되기 시작한 게 1형부터 되고 이제 인슐린을 맞는 2형까지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은 다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

0: 성평가도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공단 입장에 실제로 추가로 드는 비용 그리고 합병증을 줄여서 줄어드는 비용 이걸 경제성 평가를 한 20년까지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걸한 다음에 보험화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뇨병 예방관리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당뇨병 위험 인구 2천만 명 시대. 당뇨병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김재용 교수는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0: 선진국은 다 되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몇 년째 지금 고민만 하고 시행을 못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나온 자리입니다.
2: 3년 전에부터 거의 이런 국회 공청회를 제가 진짜 여러 차례 하고, 실제로 달고 나서 연속혈당 측정기를 달고 나서 당황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3개월 만에 8.7%가 7.4%까지 떨어지고 2년간 계속 유지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이형의 7, 8% 정도가 인슐린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일형 당뇨에 못지않게 거의 똑같은 합병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에다가 교육을 해주면 당황횟수가 두 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만 해주면
3: 환자의 진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보건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될수 있도록 목소리를 같이 하고 노력을 하신 열정적인 선생님이십니다.
1: 12살에 일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정다현 씨. 지금 임신 26주 차다. 이젠 혈당 관리를 뱃속 아기와 함께하고 있다.
4: 저는 어렸을 때도 별로 결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주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아기 생각도 들었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펌프가 연동이 돼서 남편도 24시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절이 안 된다 하면 전화 바로 와서 이제 주사 넣어야 될것 같다. 이런 거 같이 해주니까 너무 고맙게 그냥 잘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다현 씨에게 찾아온 선물.
5: 병변 주대.
4: 12주. 처음 팔다리 봤을 때.
1: 당뇨병을 진단받은 뒤로 임신과 출산은 그저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다.
4: 대명 슈가예요.
5: 슈가라고 지은 거예요.
4: 네. 떼놓을 수가 없는 거라. 저도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의미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해서.
1: 당뇨병이 있는 산모는 혈당 관리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6: 제일 피크가 32주부터예요. 32주부터는 혈당 관리 진짜 안될 거예요.
1: 태반 호르몬의 영향으로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수시로 달라져서 혈당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더라도 산모에게 맞는 혈당 관리 교육을 다시 받는 게 좋다. 일형 당뇨병 산모의 경우 인슐린 필요 양이 임신 중기부터 급격히 늘고 출산 이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0: 제일 큰게 우선 목표 값이 달라가지고 보통은 70에서 180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는 뭐 63에서 140뭐 이렇게 얘기 들고 엄청 어려워요. 140 만든다는 게 이분들한테는 비유로 좀 드리면 좀 넓은 길 달리다가 이제 완전히 좁은 길로 운전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좁은 길, 차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변수들이 또 평평하게 임신 내내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중간에 막 용량이 바뀌어요. 똑같은 주사 반응이 아니고 엄마나 돼야지 할수 있죠. 대개는 엄마 안 되고는 하기 힘들 만큼 힘든 건데 지금은 당황해서 5.3 나와서 많이 당은 뭐 제가 보기에 문제 없어요. 저혈당이 문제예요. 지금도 이제 아이가 혹시 뚱뚱할까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낮춰서 애한테 영양분이 안 가죠. 저혈당이 가서.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이제 치매가 올수 있고, 이렇게 가면.
4: 나중에 아기도 췌장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또 당뇨 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뱃속에서 고혈당으로 많이 노출되면.
0: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위험, 양쪽이 다. 양쪽이 다 위험한데 아래쪽이 한 다섯 배 더 위험해요. 아니, 진짜 가서 자랑해도 돼요. 엄마들 모임 있잖아요. 가서 86%라고 자랑해도 돼요.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거 엄청 대단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70% 만들어 오시면 잘했다고 얘기해요. 사실 진짜로 그거 되게 하기 어렵거든. 저 이거보다 더
1: 아기를 생각하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왔다.
0: 70% 돼갖고 와요.
4: 제 20년 당뇨 생활 중에 가장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시기긴 해요. 지금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제 혼자의 몸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최대한 잘 관리를 하는 게 1순위일 것 같아요. 1형 당뇨 산모들한테는.
5: 주가한테 뭐 각오 한마디.
4: 그냥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줬으면 좋겠어.
1: 모든 엄마의 마음이겠죠?
0: 임신 초기에 혈당이 많이 조절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우선 유산이 많이 돼요. 초창기 일기 때 혈당이 높았던 분들은 확실히 출산했을 때 기형아 확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임신해야 하는 게 1형이든 2형이든 다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분도 다른 분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경험하고 난 게 자기 인생에 남아서 한번 받았던 교육이 남거든요.
1: 대학생 이준혁 씨. 중학생 때 1형 당뇨병 진단 후 9년째 인슐린 주사로 치료하며 꼼꼼히 기록해왔다.
7: 뭐 식전 식후 혈당이랑 인슐린 주사가 그때 얼마 맞았는지 식사 시간 몇 시인지 매일 하죠. 책이 몇 권 쌓여있고 막 그래서
1: 성실하게 혈당 관리를 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7: 처음에는 이제 좀 밤에 화장실을 좀 많이 들락날락거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어서 처음에는 이제 비뇨기 문제인 줄 알고 비뇨기과에 갔었는데 지금 당장 대형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급하게 대형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혈당 수치가 거의 280 넘는 수치였고 당활색소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이 정도면 죽을 수치라고 한 12%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1: 하루에 한 번 맞는 기저 인슐린 주사와 식사 때마다 맞는 속효성 인슐린 주사 3번. 하루 총 4번 이상의 주사를 맞아야 한다.
7: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눈을 누르면 알아서 설정 용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혈당이 와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들어간 주사를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이럴수록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주사로만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해갖고 좀 시험 성적이 좀 내려가는 일도 좀 생기고
1: 이준혁 씨가 인공 췌장을 장착하기 위해 입원했다. 인공췌장은 인슐린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주사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혈당 관리도 더 잘 관리된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
7: 이제 펌프를 나중에 착용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혈당이 정상인이나 일반 수준으로 이제 맞춰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인공췌장을 장착하기 위해선 4일간 입원해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0: 네. 아까 그 아침 먹고 혈당 어떻게 나오던 거예요?
7: 아까 아침 먹고 혈당이 좀 높게 나와서
0: 점심 전까지 안 내려갔어요?
7: 네, 계속 쭉
0: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평상 식사량보다
1: 혈당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인공 췌장을 사용하려면 영양 교육, 생활 습관 교육, 기기에 대한 교육,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혈당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 한다.
0: 오늘 같으면은 낮춰야 되는 거죠? 본인한테 맞는 탄수화물 인슐린 B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 과정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이게 자동 모드라고 그래서 인공췌장 모드가 켜지는 게 아니어서 그때까지는 수동 모드랑 거의 비슷해요.
8: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할 건데요.
7: 네. 그거
8: 여기 뒤에 손잡이가 있어요. 네. 여기를 꼬집으시고
9: 직각으로 콕 세게 치르세요. 세게 콕

0: 그리고 동료 쉬 시간 24시까지
1: 네.
0: 조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 네.
0: 그걸 먹을 때 먹기 5분에서 15분 전에 본인이 식사 인슐린만 넣으시면.
1: 그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았어.
0: 맞아요. 야간이든 식후든. 그래서 이 정도 다 혈당 조절하는 거는 되게 잘 되고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방패 모양 보이죠?
1: 네.
0: 네, 이렇게 방패 모양이 보이면 이제부터 자동 모드가 지금 활성화 중이다
1: 네.
0: 라는 의미예요.
2: 인공췌장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그리고 둘을 잇는 알고리즘. 이세 가지가 하나로 묶인 시스템으로 혈당에 따라 인슐린을 자동으로 조절해준다. 식사할 때 탄수화물 양을 기기에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필요한 인슐린 양을 계산해 자동으로 인슐린을 투입해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준다. 5분마다 혈당을 체크해 고혈당이 발생한 경우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추가 인슐린을 투입해 고혈당을 자동 조절해주는 게 일반 인슐린 펌프와 다른 점이다. 또 저혈당이 예상될 경우 스스로 인슐린을 멈춰 저혈당을 막아준다.
3: 젊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그 풍닭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고단백을 저녁 식사로 먹어버리면 밤에 나중에 단백질 지방이 혈당이 올라가 버려요. 나는 자고 있는데. 그러면 혈당이 이제 저녁에 때가 먹을 때 주사 맞았지만 잘 때쯤은 괜찮았는데 밤 사이에 올라가 버려요. 그거를 조절할 방법이 없거든요. 펜으로는. 내가 중간에 깨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주사 맞고 이러고 있는 혈당이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시죠. 약간 걸어 다니다가 자가용을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자가용을 타는 느낌? 그냥 펌프는 내가 운전해야 되는 차를 타는 느낌이고, 자동 인슐린 주입기라고 하는 인공췌장은 남이 모셔다 주는 차를 타는 느낌?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2: 조사 결과,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 당화혈색소는 평균 8.5%, 인공췌장을 쓸 경우 7%까지 떨어졌다. 인공췌장을 단 뒤 첫 식사. 알코올 소음도 주사기도 없다. 버튼 하나면 끝이다.
1: 너무 어려워.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2: 이제 체혈을 위해 손끝을 찌를 일도 주사를 놓을 일도 없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4: 점심 지나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좀 혈당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펌프를 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추세가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이제 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확실히 혈당 관리 훨씬 잘 조절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중학교 때 당뇨병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매일 주사기와 씨름해야 했다. 이젠 시험 기간이면 찾아오던 저혈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일주일 뒤 이준 역시 혈당 정상 범위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47인 직장인 조은우 씨. 5살에 1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벌써 43년째 당뇨병과 함께하고 있다. 가지 스테이크와 두부로 차린 한 끼 식사. 먹기 전 습관처럼 음식 사진을 찍는다.
5: 뭘 찍으신 거예요?
6: AI한테 탄수 계수 물어보려고 찍어보고 있어요.
2: 인공지능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탄수화물 양을 물어본다. 김치나 가지조림 등 생각지 못한 곳에도 탄수화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조은우 씨는 2년 전부터 인공췌장을 사용해서 탄수화물 숫자만 입력하면 인슐린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6: 펌프 없이 잤을 때는 그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막 해가지고 주사를 맞던지 자다가 주스를 마시던지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새벽에는 이게

0: 주입세트가 막히지 않는 이상 그냥 편안하게 잘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맨날 아침에 기절을 맞고 출근하거나 학교 가나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침에 그냥 조금 더잘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1: 인공췌장을 사용하면서 꿈만 같았던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었다. 5살 때부터 지금까지 43년 동안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당뇨병과 동행해 오고 있을까?
0: 남보다 조금 시선을 더 넓게 다른 사람들과 당뇨가 없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저는 살고 있다라고 그냥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당뇨병,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혈당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2: 한 분이 집에서 습관을 바꾸고 받아들이면 가족 전체도 바뀌거든요. 자기 건강을 생각할 때 뭔가를 먹어서 뭐 좋은 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하는 거뭘 먹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거의 그런 건 없어요. 탄수화물 많은 거좀 줄이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내 근육에 투자할까? 또뭐 오늘 조금 혈당이 높았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잘하면 되니까 하루하루에 너무 실패했다고 낙담하시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다시 오늘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3: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4: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5: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6: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5: 일반적으로는 파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6: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5: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7: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자, 빨리 해봐요.
8: 이렇게 그냥 앞으로 흐트러지려고 그러죠.

0: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실?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제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77-1704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5: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6: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7: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8: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DX 시대의 초상 세계 곳곳의 삶을 비추다. 월드포커스 시네마. 1897년 북극으로 떠나 실종된 3명의 탐험가. 수십 년 뒤 얼음 속에서 발견된 그들의 유해와 일지를 통해 북극 탐험사를 되짚어본다. 아이스 그레이브. 정치 탄압 희생자를 위해 기도했다가 연행된 한 여성. 추모마저 탄압이 된 사회에서 그녀는 과연 어떻게 저항을 이어갈까? When I Get Jailed. 세계적인 아동소설 말괄량이 삐삐 저자인 린드그렌이 말하는 글쓰기의 힘. 말괄량이 삐삐 린드그렌 전쟁일기.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용접공 카티아. 이렇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접공 소녀.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3: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4: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5: 20년 이상의 요리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이보은의 최고의 요리비결. 이건 그냥 평범한 쌈장이 아니다. 무말랭이를 넣은 특급 쌈장 대공개. 쌈 채소 무한 추가를 부르는 100점 만점 무말랭이 천국 쌈장부터 육수 낼 때만 쓰였던 국멸치의 반전 매력. 찬물에 밥 말아 멸치 한 마리 올려 먹으면 금상첨화 멸치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 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체육부의 담자 광이고요.
7: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6: 네. 선생님. 네. 이 여름이 되면 네. 쌈장, 강된장 등 채소쌈을 자주 즐기게 되는데요.
7: 네, 네.
6: 이 무말랭이가 들어가 더욱더 기대가 되면 쌈장 시작해볼까요?
7: 그럴까요? 일단은 무말랭이 이렇게 잔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6: 네.
7: 여기다가 청국장, 그 다음에 향 좋은 표고버섯,
6: 네.
7: 그 다음에 양파와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같은 네. 채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6: 자, 선생님, 네. 쌈장이 있으면 쌈이 있어야 하는데
7: 네네.
6: 옆에 신선한 배추도 준비되어 있어요.
7: 네, 제가 일부러요. 오늘은 네. 숙쌈으로 즐기기 위해서 알배추를 이렇게 삶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6: 네.
7: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먹었을 때 단맛도 있어서 아주 좋거든요.
6: 맞아요, 맞아요.
7: 그래서 오늘은 쌈용으로 알배추 준비를 했습니다.
6: 네. 자, 쌈장이 맛있으면 이 쌈채소를 계속 리필하게 되는데요.
7: 네.
6: 자, 오늘 저는 이 쌈장 때문에 무한 리필, 쌈을 무한 리필할 것 같습니다.
7: 네.
6: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말랭이 청국 쌈장
7: 네.
6: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7: 네, 요게 지금 청국장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6: 네.
7: 요게 지금 잘 띈 청국장이에요.
6: 네.
7: 요게 띄웠다는 얘기는 잘 발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6: 네.
7: 그래서 향이 굉장히 그윽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일일이 청국장을 뭉쳐서 하지 마시고요. 일일이 이렇게 떼어주셔야 돼요.
6: 오.
7: 이래야지만 제가 무말랭이 청국 쌈장이라 그랬잖아요.
6: 예.
7: 제가 무말랭이도 이제 다져서 쓸 거기 때문에 청국 알갱이 알갱이에다가
6: 예.
7: 무말랭이가 흡착이 돼서 굉장히 쌈장이 톡톡하면서도 맛있죠.
6: 지금
7: 굉장히 네. 구수한 맛도 많이
6: 그쵸,
7: 나고요.
6: 그쵸.
7: 네.
6: 사실은 물론 저희가 이제 쌈장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
7: 네.
6: 이 청국장이 들어가면 뭔가가 좀 조금 더 구수하고 진할 것 같아요.
7: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토속적이라
6: 맞아요.
7: 마치 아 외할머니의 집 앞에 있는 그 커다란 가마솥 앞에 있는 예? 그런 딱 느낌?
6: 맞아요.
7: 그 맛이
6: 맞아요,
7: 좀 나죠.
6: 맞아요. 네. 토속적인 느낌이 정말 네. 강하게 드는데.
7: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는 아주 쉬워요. 이렇게 돌돌돌돌 한 거를 이렇게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6: 살짝 이렇게 풀어주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청국장 준비를 해봤고요.
7: 네. 자, 다음에는 오늘 무말랭이가 있었잖아요.
6: 예.
7: 이 무말랭이는 요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무말랭이에요.
6: 네.
7: 요게 무를 넣는 거랑 아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6: 네.
7: 사실 지금 무가 약간 단맛이 덜하거든요.
6: 네.
7: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만들어 놓은 이 무말랭이를 가지고
6: 네.
7: 요거를 잘게 불려서 잘게 다져서 쓰시면 훨씬 더 맛있는 청국 쌈장이 만들어집니다.
6: 자, 이렇게 불려놨는데 몇 분 정도 불린 거예요?
7: 요거는 한 20분 정도 두니까 이렇게 아주 맛있게 만들 들어졌는데
6: 네.
7: 요거를요 그냥 쓰지 마시고
6: 네.
7: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6: 맞춰서.
7: 네.
6: 아니 진짜로 선생님.
7: 네.
6: 사실 쌈장 안에
7: 네.
6: 씹히는 게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7: 네 맞아요.
6: 달라지고
7: 맞아요, 맞아요.
6: 느낌도 달라지는데.
7: 맞아요. 네.
6: 정말 저도 무말랭이 좋아하는데
7: 이 무말랭이가요.
6: 네.
7: 꼬독꼬독 씹혀지면서
6: 네?
7: 단맛이 쪽쪽쪽 나오니까
6: 맞아요, 맞아요.
7: 청국장하고 같이 청국 쌈장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6: 네.
7: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고요.
6: 네.
7: 그다음에 맛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6: 맞아요.
7: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6: 근데 제가 평소에 먹었던 무말랭이는 이거보다 조금 큰 무말랭이였거든요.
7: 좀 크죠.
6: 예.
7: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잘게 다져야 되고
6: 네.
7: 이거 저는 제가 이렇게 쌈장도 만들어 먹고 무말랭이
6: 네.
7: 무침도 만들어 먹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6: 예.
7: 무말랭이에요.
6: 네. 이렇게 무말랭이까지 불려서 저희가
7: 네.
6: 먹기 좋은 크기로
7: 그렇죠. 썰어놨죠.
6: 예.
7: 자, 그랬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채소를 썰면 되는데
6: 네.
7: 채소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버섯을 준비했는데요.
6: 네.
7: 이게 지금 표고버섯이에요. 근데 표고버섯도 이것도 이렇게 저는 기둥까지 다 써요.
6: 오.
7: 어차피 졸여서 쓸 거잖아요.
6: 네?
7: 그러니까 기둥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6: 그러겠어요.
7: 그래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이렇게.
6: 근데 선생님, 요즘은 그 쌈장에
7: 네.
6: 많은 분들이 두부를 또 넣으시더라고요.
7: 네, 두부를 넣기도 하는데요.
6: 네.
7: 저는 왜 두부를 안 넣냐면
6: 네?
7: 지금 두부를 넣게 되면 두부가 날씨 때문에 쉽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6: 맞아요.
7: 보통 이렇게 청국 쌈장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 안에서 한 일주일은 너끈하단 말이에요.
6: 맞아요.
7: 근데 두부를 넣게 되면 그렇게 못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오래 보관하자. 그래서 두부 대신에 저는
6: 네.
7: 이렇게 표고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6: 일단 크기는 선생님 저희가
7: 네.
6: 청국장
7: 네 알갱이처럼
6: 예 잘 어우러지도록
7: 네 요거 이제 표고버섯은 다 썰었어요.
6: 네 이렇게 표고까지 준비가 됐고요.
7: 이제 요 양파 썰면 되는데요.
6: 네.
7: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6: 양파도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양파는
7: 네.
6: 어떤 요리에 들어가든지 자기를 그냥
7: 넉넉하게 충실하게 하죠.
6: 예.
7: 네 이렇게.
6: 양파도. 그래서 엄마가 항상 시장 볼 때
7: 네.
6: 광희야 양파 한 망 사오라고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7: 그래요?
6: 근데 엄마한테 맨날 네. 엄마 이렇게 양파는 무슨 요리에 다 들어가냐고 제가.
7: 아니 요게 양파가요
6: 예.
7: 단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6: 예?
7: 식감도 좋잖아요.
6: 예.
7: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쌈장에 썼을 때 굉장히 뭐랄까 이 양파 자체가
6: 네.
7: 단맛도 많이 나기 때문에
6: 네.
7: 이제 감칠맛이 있어서 우리가 청국장도 넣고 된장도 넣는데
6: 네.
7: 특별히 그 뭐랄까 다른 단맛을 안 넣어도 괜찮아요.
6: 맞아요. 그렇게
7: 네.
6: 맞아요.
7: 그래서 이것도 넣고 그다음에 대파도 준비를 할게요.
6: 예.
7: 이 대파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해서
6: 대파도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줍니다.
7: 네, 이것도 똑같이 청국 쌈장과 같이
6: 네.
7: 이렇게.
6: 오늘은 뭐 무말랭이나
7: 네.
6: 이 청국장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7: 네.
6: 재료 준비가 어려울 게 아닌 것 같아요.
7: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랬으면
6: 예.
7: 이 재료를 그대로 넣고
6: 예.
7: 볶아주기만 합니다.
6: 이제 바로 볶는 건가요?
7: 네. 자, 볶아주는데
6: 예.
7: 이게 지금 소고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6: 네.
7: 이 소고기는 지금 다진 소고기를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6: 네.
7: 소고기 먼저 넣고요.
6: 다진 소고기.
7: 다진 소고기 먼저 넣고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6: 표고버섯이랑 다진
7: 네.
6: 소고기랑
7: 네.
6: 그다음에
7: 무말랭이도 다진 거 같이 넣어주세요.
6: 네.
7: 그리고 청국장도 먼저 넣어주세요.
6: 거의 다 넣었네요 지금.
7: 네. 한꺼번에 다 넣어요. 그리고
6: 네.
7: 아까 양파하고 대파 썰어놨잖아요.
6: 네.
7: 이것도 넣어주세요.
6: 오늘 요리는 그냥 재료 손질만 한번 그냥 간단하네요.
7: 요거는 광희 씨도 그냥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게 지금 들기름이거든요.
6: 예.
7: 들기름을 넣어서 된장을 넣고.
8: 예. 어, 선생님. 네. 청국장 들어가는데 된장을 또 넣는 거예요?
7: 이렇게 청국장하고 된장하고 섞여져야 예. 이게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된장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예. 시판된장 넣으셔도 돼요.
6: 예.
7: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6: 네.
7: 요 다진 마늘은 특별히 저것 때문에 넣어요. 아까 소고기 들어갔죠?
6: 예.
7: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볶으세요.
6: 자, 불생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7: 요거는 계속 센 불로 볶아주셔야 돼요.
6: 센 불에서.
7: 네. 볶아주세요, 이렇게.
6: 그래서 한번 볶아볼게요.
7: 요거는 볶기만 하면 이제 다 됐어요, 메뉴는.
6: 근데 선생님, 저희는 쌈장인데.
7: 네. 네.
6: 아니, 쌈장이라고 하기에는.
7: 네. 뭐
6: 약간 돼지칸 맛이 있어야 되는데.
7: 그거는 이렇게 다 볶아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네. 여기다가 이제 쌀뜨물을 넣을 거니까.
6: 아.
7: 왜냐하면 우리가 청국장하고 된장을 먼저 이렇게 볶잖아요.
6: 네.
7: 그러면 떫은 맛이 없어지고 감칠맛이 살아나거든요.
6: 네.
7: 그리고 제가 아까 무말랭이 넣었잖아요.
6: 네.
7: 이 무말랭이 덕분에 다진 소고기가 연육이 생겨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0: 아주 서로가 네. 아주 서로에게 좋은 작용을
1: 하고 밀접한 네. 아주 궁합들이죠. 네. 네, 맞아요.
0: 지금 있잖아요. 어떤 향이 나냐면 그 채소의 맛있는 향과 그다음에 청국장의 고소한 향과 고기의 고소한 향까지 네. 합쳐져서 너무 녹음직스러운 향이 나고 있어요. 네.
1: 자, 보세요. 고기랑 지금 무말랭이랑 다 익혀졌죠?
2: 네.
1: 자, 그랬으면 준비한 쌀뜨물 넣습니다.
0: 네, 저희가 늘 써왔던 두 번째 시즌, 그쵸?
1: 네, 네, 쌀뜨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예. 여기에다가 아까 안 넣은 게 있어요.
0: 예.
1: 뭐 안 넣었죠? 고추 안 넣었죠?
2: 고추 안 넣었죠? 청양고추 오늘은.
1: 고추 넣고 같이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0: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1: 요거는요, 수분이 없을 때까지 하니까 네. 보통은 이렇게 뚜껑 열고 끓이니까요.
0: 네.
1: 중간불에서 한 25분 정도 끓이시면 되는데
0: 네.
1: 각 집마다 화력이 다르잖아요.
0: 네.
1: 저희 집에서 해보니까 저는 한 18분이면은 요게 다 되더라고요.
0: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1: 그쵸, 사이죠.
0: 예. 자, 한번 저희가 그럼 자글자글
1: 네.
0: 끓여볼게요. 선생님.
1: 네.
0: 지금 아주 자글자글 맛있게
1: 끓고 있죠.
0: 예.
1: 자, 그러면
0: 예?
1: 요거 어느 정도 됐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뚝.
0: 촉촉한 정도.
1: 뚝. 요렇게.
0: 예.
1: 이래야지만 냉장고 안에서 보관이 용이하거든요.
0: 네.
1: 자, 그러면 갖다 놓을까요?
0: 넣어볼까요?
1: 네.
0: 선생님, 요거 하나면.
1: 네.
0: 저는 그냥 밥 비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그쵸.
0: 오늘은 쌈밥으로 한번.
1: 맞아요.
0: 만들어 볼게요.
1: 그럴게요. 요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0: 네.
1: 밥을 준비를 해서 밥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빚어주세요.
0: 네. 또 이렇게 쌈밥으로 먹으면 여름에
1: 아주 맛있죠.
0: 맞아요. 입맛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놓고
0: 네.
1: 돌돌돌 말아주시는데요. 그냥 말지 마시고요.
0: 네.
1: 아까 제가 청국장 쌍장 요거 준비했잖아요.
0: 네.
1: 요거 이렇게 안에다 놓고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0: 네.
1: 이렇게
0: 요즘
1: 네.
0: 피크닉도 많이 가거든요.
1: 아, 맞아요. 그리고 요새 캠핑도 많이 가시잖아요.
0: 예, 예.
1: 쌈장 하나 준비해 가시면
0: 예.
1: 아주 든든하실 텐데
0: 도시락도 많이 싸드시니까
1: 맞아요. 네. 그리고 요새 나들이 갈 때
0: 예.
1: 도시락 싸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락 싸가면 굉장히 야외에서 먹으면 또 맛이 다르겠죠?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식어도
1: 네.
0: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요거는 차게 해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요.
0: 네.
1: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0: 여기도 담아볼게요.
1: 여기다가 좀 담아볼게요.
0: 든든하네요, 선생님.
1: 예? 네.
0: 이거야말로 그냥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1: 맞아요.
0: 요즘은 진짜 쌈장 많이 드시는데 건더기가 네. 진짜 이렇게 푸짐한 거는
1: 그리고 안 짜요.
0: 그게 너무 좋네요.
1: 제일 중요한 건 안 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0: 저염 많이 하니까, 그렇죠?
1: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요거 그냥 놓지 마시고
0: 네.
1: 제가 한번 좀 썰어볼게요.
0: 자, 보이게끔.
1: 네. 이렇게 해서. 썰어서
0: 예.
1: 한 입에 아이들도 쏙쏙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것도 아주 맛있겠죠.
0: 그러게요. 별미예요, 별미.
1: 네.
0: 굉장히 신선해 보이네요, 선생님.
1: 네. 먹음직스럽죠?
0: 그렇죠.
1: 넣어주시고
0: 예.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이렇게 한 입에 쏙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무말랭이 천국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무말랭이 청국쌈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청국장을 알알이 떼어내줍니다. 불린 무말랭이는 잘게 다져주세요. 표고버섯, 양파는 잘게 다지고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어줍니다. 냄비에 다진 소고기, 표고버섯, 무말랭이, 청국장, 양파, 대파, 들기름, 된장,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청국장과 된장을 같이 넣으면 구수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쌀뜨물, 송송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중불에 25분 정도 끓여줍니다. 데친 알배추에 밥, 무말랭이 청국쌈장을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쌈장을 담고 쌈밥을 썰어서 곁들이면 무말랭이 청국쌈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멸치 무침 중에서 큰 멸치로 무침을 하면 더 고소하고
1: 네.
0: 옛날에 자주 먹었던 이 추억의 반찬 같은데요.
1: 네.
0: 칼슘 폭탄, 그리고 고소함 가득한 멸치 무침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그럴까요? 일단은 국물 멸치, 대멸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1: 이 멸치의 비린내를 없애줄
0: 네.
1: 재료인데요. 바로 생강,
0: 네.
1: 그리고 대파잎,
0: 네.
1: 그다음에 다시팩이 좀 필요하고요.
0: 네.
1: 또 여기에다가 청주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윤기 가득한 고추장 양념이 안 그래도 어떤 게 들어간지 궁금했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1: 그냥 집에 있는 양념장 다 쓰시면 되는데요.
0: 네.
1: 고추장, 쌀조청, 다진파, 다진마늘, 참기름 통 깨면 충분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0: 그렇죠.
1: 네.
0: 이 매콤 칼칼한 양념이 멸치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계절 반찬으로 아주 좋은 든든한 밑반찬.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 네.
0: 이 국물용 대멸치가
1: 있습니다. 네, 이게 대멸치인데요. 제가 이거 직접 그 남해에서 갖고 온 멸치예요. 굉장히
0: 진짜?
1: 좋죠.
0: 예.
1: 이거를요, 이렇게 대가리 빼고
0: 예?
1: 그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갈라보면 내장이 있어요.
0: 예?
1: 내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0: 사실 멸치가 크기 때문에
1: 네.
0: 내장을 이렇게 바르는데도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뚝 떨어져요. 내장이.
0: 예.
1: 이렇게 안쪽에 있는 내장 이렇게 다 빼주세요.
0: 예.
1: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0: 네. 근데 이런 까만 내장 같은 건 확실히 빼주는 게
1: 쓴맛이 없죠.
0: 어.
1: 네, 이렇게 해서.
0: 근데 대가리 이런 거는 너무 아까운데.
1: 아깝죠.
0: 예.
1: 그래서 대가리하고 큰 뼈만 이렇게 골라내고
0: 예?
1: 큰 뼈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0: 예?
1: 그 국물을 멸치 할 때 쓰시면 돼요.
0: 아, 멸치 국물 네. 할 때.
1: 멸치 국물 할 때 또 쓰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
1: 자, 그랬으면
0: 예.
1: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데쳐내야 돼요.
0: 네.
1: 어디다가 데치느냐. 바로 이 다시팩에다가
0: 예.
1: 대파 잎.
0: 대파 잎.
1: 대파 잎 넣고
0: 예.
1: 이 대파 잎을 넣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점액질이 요 멸치에 있는 비린 맛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여기 생강을 좀 넣습니다. 생강을
0: 생강.
1: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0: 예.
1: 이 생강 향이 은은하게 이 큰 멸치에 배이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무쳤을 때 그 향이 굉장히 좋아요.
0: 예, 예.
1: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묶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0: 그 항상 이 대파에
1: 네. 네.
0: 파란 부분은 언제 쓸까? 언제 쓸까? 근데 이때 또 쓸 수 있네요.
1: 이때 쓰시면 돼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0: 네.
1: 대멸치, 큰 멸치 데쳐내시면 돼요.
0: 지금부터
1: 한번 데쳐볼게요.
0: 오늘은 저희가 조리하는 과정은 이 과정뿐이죠.
1: 네, 맞아요.
0: 예.
1: 이렇게 한번 무쳐보시면
0: 예.
1: 아, 나는 다음부터는 멸치는 무조건 무침이야.
0: 예.
1: 멸치는 잔멸치 아니고 무조건 대멸치, 아. 큰 멸치야 맞을
0: 예.
1: 거예요. 요거 이렇게 넣습니다.
0: 찬물부터 넣나요?
1: 네, 찬물부터 넣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팔팔팔 끓일 거예요.
0: 예.
1: 끓이고 났을 때 바로 멸치를 데쳐냅니다.
0: 네, 한번 끓여볼게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한 3, 4분 정도 저희가
1: 네.
0: 이제 끓여봤는데요.
1: 끓였더니 지금 생강 향이 막 올라오고 그렇죠 대파의
0: 은은하게.
1: 은은한 단맛도 올라오잖아요.
0: 네.
1: 그랬으면 멸치를 넣으세요.
0: 자, 저희가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멸치 넣고 여기에 할 게 있어요.
0: 있대요.
1: 청주잖아요.
0: 예.
1: 청주를 뿌려주세요.
0: 대멸치 넣은 상태에서
1: 네,
0: 청주
1: 뿌리고 요거를 데쳐주세요. 이렇게.
0: 시간 얼마 정도 데쳐줄까요?
1: 요거는 아주 금방 데쳐요. 1분.
0: 근데 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오늘.
1: 네.
0: 저도 생선 갖고 요리를 너무 하고 싶은데.
1: 네.
0: 생선을 손질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잘 안 하게 돼요.
1: 그쵸.
0: 근데 생선의 식감은 또 먹고 싶고, 그 감칠맛을 느끼고 싶고 한데.
1: 맞아요. 이렇게 멸치로 하면.
0: 예?
1: 아주 맛있죠.
0: 대멸치를 사용하면 좋을
1: 네.
0: 것 같습니다.
1: 자, 됐으면 물을 갖다 놓고요.
0: 예.
1: 건지세요.
0: 자, 1분 정도 저희가 데쳤어요.
1: 1분 됐어요.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0: 근데 찬물에 헹구는 이유는 뭐예요?
1: 찬물에 헹궈야 더 이상 흐물흐물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물에 꼭 한번 이렇게 헹궈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 저렇게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0: 예.
1: 그래도 괜찮아요?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생선의 감칠맛 나는 향 있잖아요.
1: 맞아요. 우리 남해 여행 가거나
0: 예.
1: 저 밑에 아랫지방 여행 가면 멸치 묻혀놓은 거 가끔가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생멸치를 묻혀놓은 게 나오거든요.
0: 예?
1: 근데 지금 저희가 집에서 생멸치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대멸치, 집에 있는 국물 멸치로 만든 거예요.
0: 예.
1: 요거 고추장이에요.
0: 네.
1: 고추장 넣고요.
0: 자, 매콤하고 촉촉하게.
1: 네.
0: 아까 양념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고추장 넣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요거 다진파.
0: 네. 다 있는 재료니까.
1: 네, 뭐 집에 있는 재료 그냥 쓰시면 되고요.
0: 네.
1: 다진 마늘은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0: 네.
1: 그리고 요게 물엿이에요. 왜냐하면 물엿을 넣어야 이제 고추장의 단맛이
0: 네.
1: 아, 이 멸치에 스며들어서 훨씬 더 윤기도 있고
0: 예.
1: 먹음직스러운데요. 요거는 쌀조청 물엿이에요. 일부러 황물엿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0: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뭘로 대처하면 될까요?
1: 아, 그냥 일반에 집에 있는 하얀색 물엿 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황물엿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참기름까지 넣고
0: 네.
1: 요거를 잘 섞어요.
0: 섞어볼까요?
1: 네. 잘 섞어서
0: 네.
1: 수분감이 조금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0: 수분감이?
1: 네.
0: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좀 촉촉하게
1: 그쵸?
0: 묻혀주는
1: 촉촉하고
0: 게.
1: 촉촉하고 윤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0: 예. 아, 그리고 이렇게? 또 걱정이 되는 게
1: 네.
0: 이 멸치가
1: 네.
0: 간이 조금 돼 있나요, 선생님?
1: 네. 멸치에 기본적으로
0: 예.
1: 염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0: 예?
1: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간장, 소금 일체 안 넣었죠.
0: 맞아요.
1: 왜냐하면 멸치에 있는 간 그대로를 저희가 먹어줘야지 좋으니까.
0: 예.
1: 자, 이렇게 다 됐으면
0: 네?
1: 장갑 하나만 주시겠어요?
0: 그럴까요?
1: 이제부터는 요거를 맛있게 묻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아, 조물조물.
1: 네.
0: 아, 진짜로 저도 이렇게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1: 네.
0: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1: 요거 잡숴보시면
0: 네.
1: 앞으로는 멸치는 무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요거 무쳐서
0: 예?
1: 쌈도 해먹고요.
0: 예.
1: 아까 제가 알배추 쌈 해놓은 거 기억하시죠?
0: 예,
1: 알배추.
0: 예, 예.
1: 그거랑 같이 버무려서 먹기도 하고요.
0: 와.
1: 그 청국 쌈장에다가 요거 멸치 무침 쫙 올려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0: 어떻게 보면 이게 생선살이잖아요.
1: 네.
0: 생선살을 우리가 무침으로 먹은 거잖아요.
1: 그쵸?
0: 지금.
1: 네.
0: 요거는 뭐 뜨끈하게 먹어도 맛있지만 차게 해서 먹어도.
1: 아, 차게 해도 먹어도 비린맛 하나도
0: 그쵸,
1: 안 나요.
0: 그쵸?
1: 네.
0: 요거는 보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요거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데요.
0: 네.
1: 사실 요거는 물에 한번 데친 멸치이기 때문에 그닥 오래 보관은 안 돼요. 한번 묻혀 놓으시면
0: 예.
1: 한 5일 정도 하시면
0: 네.
1: 좋고요. 요거 이제 통깨만 살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젓가락으로.
0: 네, 여기 있습니다.
1: 버무려서 바로
0: 예.
1: 담을게요.
0: 이렇게 날 더울 때
1: 네.
0: 차게 해서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1: 요거요.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0: 네.
1: 뜨거운 밥에 찬물 말아서 요 멸치무침 하나 딱 올려서 잡수시잖아요.
0: 네.
1: 집 나간 입맛이 확 들어와요.
0: 맞아. 어떨 때는 그냥 뭘 챙겨 먹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또 시원하게 먹고 싶으니까
1: 네.
0: 찬물에 말아서 이제 김치를 먹을 때 있는데
1: 네.
0: 그때 요 멸치무침 해서 먹으면
1: 아주 금상첨화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0: 네.
1: 아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칼칼하고 맵게 먹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0: 네.
1: 그럴 경우에는 다진 청양고추 좀 넣으셔도 되고요.
0: 네.
1: 아니면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서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0: 아, 진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군침이 돕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멸치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멸치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멸치는 대가리를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해 주세요. 다시백에 대파 잎, 편선 생강을 넣어줍니다. 국멸치를 데칠 때 대파잎과 생강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 제거에 도움이 돼요. 냄비에 찬물, 다시백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여기에 국멸치, 청주를 넣어 1분 정도 데치고 국멸치를 건져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추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쌀 조청,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국멸치에 양념을 묻힌 뒤 통깨를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멸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담백한 삼치와 향긋한 부추가 만나 밥맛이 확 사는 삼치 부추 솥밥부터 아삭하고 고소한 맛에 너도 나도 손이 가는 연근 들깨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암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1: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2: 좋은 소식이 뭔데요?
1: 간암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치료가 나왔습니다.
2: 나쁜 건요?
1: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0: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3: 우리 저 한 번 하나 들자.
4: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심혈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3: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4: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0: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문화예술을 일상에 더 가까이. 이아이디에프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 앤 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이 아픕니다.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와, 비현실적인 장면을 보니까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렙니다, 설렙. 이 멋진 풍경과 너무 잘 어울려요.
1: 여기는 정말 그냥 중세시대의 한 마을 같습니다.
2: 야, 곰이다. 우와. 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 곰을 보게 될 줄 진짜 몰랐거든요.
0: 아니, 엄청 좁고 좀 음산한 기운도 드네요.

0: 오, 오. 이제 출발하려고 하나봐.
1: 나무가 울창한 숲속으로의 여행, 열차를 타는 그 순간부터 영화 속 주인공이 됩니다.
0: 아, 좋아.
1: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빨래방. 부부가 무려 쓰리잡이 가능한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0: 우와.
1: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목조가옥.
0: 뭐랄까요? 동화 속에 나온 직관이에요.
1: 마라무레 쇼의 한여름 대표 축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웃게 만드는 화관의 특별한 의미, 뭘까요? 전통을 지키는 게 행복이라는 웃음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마라무레 쇼로 떠납니다. 동유럽의 아름다운 보석이라 불리며 다채로운 역사와 낭만을 품은 나라 루마니아.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특유의 낙천성이 독특한 문화를 이루는데요. 루마니아 내에서도 토속적인 색채가 강하고 풍경이 목가적인 마라무레시로 갑니다.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중세시대 때부터 목재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2: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접하고 있는 이 마라무레슈는 수세기 동안 삶의 방식과 전통이 지켜져 온 곳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시골의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의 5분의 4 이상이 산림지대라 많은 시설과 가구가 나무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른바 나무의 땅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 나무의 땅, 마라무레슈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아, 그거 좋아. 원 퍼슨 9:30?
3: 오케이.

0: 9 o'clock, you will get the first train, the train number one. Huh? The train is already on the front of the coffee shop to the right side.
1: Ah, 자, 물집 마스크.
0: Bye bye.
2: 설렙니다.
3: 마라무레슈 산악 지역을 다니는 증기 기관차 모커니차는 루마니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협계 임업 철도입니다. 1932년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후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요. 증기 기관차 네 대가 돌아가며 통나무와 볼목뿐 아니라 관광객까지 실어나릅니다.
1: 야, 역시 유럽의 마지막 협계 증기 기관차답게 보이시나요? 증기를 막 멋지게 뿜고 있습니다. 아, 저는 TV에서는 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3: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데요. 추억의 딱지 승차권을 여기서 다 봅니다.
1: 다르네요, 달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이거는 제 기념품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3: 이제는 역사로만 남은 줄 알았는데 검표 방식부터 정겼습니다.
1: 설렙니다, 설레.

0: 경적 소리만으로도 들뜨는 마음. 설렘을 비집고 웃음이 납니다. 무성하고 푸른 숲속을 달려나가는 증기기관차는 엽서 속의 한여름 풍경으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1: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이 열차의 속도는 15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탈 때는 아,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타보니까 자연의 풍경도 잘 즐길 수도 있고 여유도 있고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0: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혼자 사진 찍는 게 인상적이었을까요? 같이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유쾌한 분입니다.
1: 아, 혹시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가족분들이신 거예요?
2: 파미리아. 스파니아, 루메니아, 부카레스트.
3: My husband is from Romania.
1: 아, 두 분이, 두 분이 부부신데 스페인 분이신 거예요?
3: My sister.
1: 아, 언니 분이세요?
3: My sister.
1: 아, 되게 얼굴이 닮으셨어요.
2: 나 두 카민테 데 코피더리에. 그 요한 프린시 로코모티베 마이마르 데 풀. 나 나투스 파밀리아, 디에테니 카사이시. Vorbesc cu toată lumea și le zic să vină, că e frumos, că e ceva care a rămas tradițional.
0: 작은 마을을 출발해 계곡을 따라 좁은 곡선을 그리며 마을들을 지나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지루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총 60km의 철로 중 관광객을 위한 목허니 차는 약 21km.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계곡 위쪽의 정착지에 도착합니다. 확실히 아래쪽과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1: 야, 아니 여기 도착한 이곳이 보시면 완전 숲속이어서 정말 동화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0: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하기에 딱 좋은 공간. 기차가 짐을 싣는 동안 잠깐 피크닉을 하거나 숲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1: 야, 아니 여기 근처에 이렇게 맑은 계곡도 있었네요. 와, 아, 여기서 뭐 피크닉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0: 더위를 식히는데 계곡 많은 곳이 없죠. 오늘 저의 픽도 계곡입니다.
1: 오, 와. 와, 시원하다. 계곡에 오면 사실 수박 하나 딱 시원한 계곡물에 띄워놓고, 그렇죠? 삼겹살 지글지글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텐데.
0: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0: 나무의 땅답게 나무의 쓰임이 다양한 마라무리쇼. 기차역 인근 마을에 독특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이 마을에서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인데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아, 여기 벌써부터 힌트가 있는데요. 이 카펫이 여기 왜 널려 있을까요?
0: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1: 무너지와, 무너지와, 무너지와. 또 제가 아까 산책을 하다가 여기 우연히 봤어요. 근데 이게 뭐지? 욕조인가? 했는데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이 수로가 세탁기 역할을 한다는데요. 오로지 물의 낙수차만 이용할 뿐. 전기도 세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이랍니다. 대형 카펫이나 세제를 사용하면 손상되는 양모 제품 세탁을 주로 이용한다는데요. 통에 카펫을 넣고 20분만 놔두면 깨끗하게 빨래 끝! 목조 세탁기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보물이랍니다.
2: 사포쿠 비네 사쿠락
3: 다 astăzi lucruri mari ca nu le poți băga în mașina de spălat. Trebuie din alea industriale mari mari ca sunt care au și 20 de metri.
0: 세탁기 안에 빨래가 되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힐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새로워지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일도 재밌습니다. 근데 한참 나오더라고요. 카펫 길이가 20m는 넘는 것 같습니다.
1: 잘했어요, 우리.
0: 날씨가 더워지면 빨래량도 많아지는데 부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랜만에 제가 힘자랑 좀 합니다.
1: 하루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해도 되는데. 아, 물 빼야 돼서.
0: 제 의욕이 과했더라고요. 물이 빠지면 카펫을 걸어 말리는데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목조 세탁기가 있는 집이라 마을의 모든 빨래가 모인답니다. 카펫 하나당 비용이 하나로 약 1,000원 정도.

0: 세탁기 말고도 이 집에는 수력으로 하는 게 많다는데요.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1: 우와. 우와. 여러분, 여기가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0: 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합동 작전이 필요합니다. 먼저 할머니가 메인 수문을 막고 할아버지가 중간 수문을 열어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바로 아래에는 물레방아가 위치해 있는데요. 대량의 물이 아래로 쏟아져 물레방아가 돌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맷돌이 작동합니다. 윗돌이 회전하면서 콩이 떨어지고 옥수수가 고운 가루로 빠지죠. 옥수수가 주식인 루마니아의 시골에 꼭 필요한 방앗간이랍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또 하나 작동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양모 방적기입니다. 세탁한 양털을 2단계로 가공하는데요. 남아있는 잔류 먼지와 물질을 제거해 먼저 부드럽게 만들고 섬유를 곱게 펴서 압축합니다. 그 거칠던 섬유가 이렇게 얌전하고 부드러운 솜뭉치로 재탄생했습니다. 완성된 솜뭉치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바로 양모를 만드는 실입니다.
1: 다양하게 이걸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양털을 짜시는 걸 처음 보거든요. 와, 완전
2: 신기한데요.
3: 잠시만요. 할머니 하셨던 것보다 너무 얇아졌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안 돼요?
1: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기술이 너무 필요해서.
0: 제가 잘못한 부분을 떼어내고 다시 만드시더라고요. 또 의욕이 앞섰나 봅니다. 양모사로 양탄자를 짜는 히티아나 할머니. 한 땀 한 땀 손으로 일일이 엮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시집 왔을 때부터 해온 일이라는데요.
1: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하나 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0: 할머니가 일주일 넘게 걸려 짠 양모 양탄자입니다.
1: 와, 맞아, 내가 뭐지? 와, 저 사실 천연 양모는 처음 만져보거든요. 아니,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 들인 게 다 보여요. 오, 신기하다.
4: 와. 야르나큰 예르 아스타 시니칼두라.
0: 무려 일석삼조의 효과. 처음엔 방앗간만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0: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웃음을 지켜준 목조 세탁기입니다.
1: 머멀리고 아시죠? 전통 음식인데 그걸 직접 해주신대요. 오.
2: 아.
3: 아, 치. 그 피에르베.
1: 아, 여기서 머멀리고 만드시는 거예요?
0: 머멀리거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료는 옥수수 가루가 전부.
1: 아, 소금.
3: 아샤.
1: 아, 이걸로 간을
3: 만들고.
1: 아, 적기만 하면 끝이에요.
3: 마이 푸니 몬 픽.
1: 어?
3: 다다. 그 피에르베 몬 픽. 샤포이 오.
0: 우리나라 떡과 죽의 중간 정도의 식감. 보통은 이렇게만 해서 먹는데
1: 와.
0: 티티아나 할머니는 본인만의 레시피가 따로 있답니다.
1: 치즈인가 봐요, 치즈. 아, 치즈를 여기 같이 쓰는구나.
0: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1: 이 머멀리거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치즈를 깔고 또 머멀리거로 깔았어요.
3: 덕분에 모스트라게 브린즈 우노디 마말리가. 샤프 이제 또 페스트 푸니엠 랑클릿. 이제 또 페스트 테타 바이디미 부나이. 네.
0: 루마니아의 전통 한 끼 음식인 머멀리거입니다. 치즈를 넣어 영양까지 챙겼죠.
3: 아이, 체부네. 체부네. 마말리게 쿠브린자.
0: 마라무리슈는 구르기 많아 밀 대신 옥수수 농사를 주로 짓는데요. 그래서 옥수수가 주식이랍니다.
1: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0: 하,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1: 너무 맛있어요.
3: 뭔?
1: 너무 맛있어요.
4: 굿, 굿.
1: 너무 맛있어요.
3: 뭔?
1: 머멀리거 치즈 안 뿌린 거 먹어봤는데 이렇게 아이, 치즈를 뿌리니까 오, 더 맛있는데요.
5: 이 무가라 사람이 말한 무리. 그러 아스타 모르산이.
0: 농촌 지역에서 빵 대용이었지만 지금은 루마니아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인심도 좋아서 한 달 살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라무레슈입니다.
1: 아, 정말. 아, 덕분에 너무 궁금한 게 해소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 되게 예쁘죠? 아, 이 부채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쫙 펼쳐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아.
0: 여름에 만난 특별한 인연이라서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1: 짜라라. 아, 감사합니다.
0: 웃음은 전염된다더니 저도 덩달아 환해졌던 시간. 마라무레슈가 더욱더 좋아집니다.

0: 마음이 훈훈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또 다른 산속 마을로 갑니다. 국도에서 좀 더 들어가야 하는 브레브 마을.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황태조 시절 자주 찾았던 휴양지입니다. 차보다는 말과 수레를 끌고 일요일에는 전통 의상을 입고 교회에 갈 만큼 여전히 전통을 지키는 마을입니다. 산책을 하며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나무로 지어진 큰 대문들이 눈에 띕니다. 집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크고 높은 대문. 문양도 특이한데 자세히 보니 직접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1: 이곳 마라무레슈는 전통적으로 목조 대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이 목조 대문은 그 집의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0: 원래 높은 대문은 마을 귀족들의 특권이었다는데요. 차차 평민들에게까지 번져 대문의 크기가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이 마을에서 대문을 만든다는 사람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바깥에서 작업 중이었다는 요한 씨. 대문은 마라무레슈에서 자라는 최고급 떡갈 나무로만 만든답니다.
2: Foarte multe dintre porțile din satul ăsta și din satele vecine. Modelul numărul 1 este funia, frânghia. Funia la noi, la maramureșeni, reprezintă viața, continuitatea. Se spune că spiralele funiei ar fi caracterizate ca și zilele omului.
0: 전통은 전통대로 지키면서 자신을 위한 창작 활동도 따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우와. 요한 씨 개인 작품들을 모아둔 개인 박물관입니다. 브레브 마을에서의 생활과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소재로 만들었다는데요. 만든 작품의 메시지는 덤입니다. 요한 씨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도구도 직접 만들고 조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는데요. 볼수록 신기합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떨립니다.
2: Next level gate Maramureș.
0: 다행히 엉망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실 제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무 조각의 매력을 발견한 듯합니다.
3: 스승님 알려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아...
2: Very nice.
3: Very nice?
2: Yes. Foarte bine. Neașteptat de bine.
0: 이것도 기념이라며 제게 선물로 주신답니다.
3: 아, 뭔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뿌듯하네요. 와, 완벽한 기념품이네요. 우리 집에 그...
2: Tradiția face parte din... din sămânța acestor oameni, de când au fost ei în locurile astea. Ceea ce fac eu, e o meserie veche și făcută cam în același fel, cum ai văzut și tu. Și, e mai greu de convins în ziua de azi un tânăr ca să facă lucrurile astea.
0: 빠르게 변하는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을 잊기란 쉽지 않은 일.
1: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물집에서. 물집에서.
2: 나르베데레.
1: 나르베데레.
0: 뜻밖의 즐거웠던 시간. 꼭 후계자가 생겨서 이 전통이 오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걸으며 여행하기 좋은 브레브 마을. 저도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1: 제가 오늘 머물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100년 된 전통 가옥이라고 해요. 심지어 모든 게 목재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부너지와, 부너지와.
4: 부너지와, 미니 일라노이. 안드레아.
1: 안드레아. 바레비네.
5: 남편 부르시나
6: 봐요. 마리오소 바레비네, 미니 일라노이.
1: 비네.
4: 시트레이 딘드레 코피노스.
0: 안드레아와 남편, 그리고 세 아들이 있는 전통 가옥 숙소입니다.
1: 부너지와.
4: 시카테와 아키라.
7: 아, 저기. 여기냐.
1: 야, 대가족 분들인데요.
4: 신의 부끄럼 가즈베니 플라노이. 스베데스 치아모 라리자트.
0: 제가 묵을 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1: 확실히 전통 가옥이라서 그런지 너무 뭐랄까요? 동화 속에 나온 집 같네요.
0: 산악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주택입니다. 뾰족한 지붕과 작은 창문은 추운 겨울철 눈이 쌓이는 걸 대비하는 거랍니다.
1: 신발 신고
4: 들어가요. 아,
0: 오래전 목동이 살던 집으로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내부만 리모델링했답니다.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주방입니다. 마라무레슈에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미래에 지을 집을 위해 나무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목조주택이 일반적이랍니다.
1: 야, 되게 아늑하고 들어오자마자 그 나무 향이 확 덮쳐서 되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4: Da casa am păstrat o i-am păstrat aspectul tradițional. Am folosit foarte mult lemn, chiar dacă sus e lemn nou, pentru că altfel respiră casa. De aia se și făceau pe vremuri casele de lemn, pentru că iarna erau călduroase, iar vara răcoroase.
0: 창문방 목조주택의 모습이 동화 속 풍경을 닮았습니다. 오후 내내 비가 내립니다. 여행은 변수의 연속. 차분하게 비를 감상하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쉬었다 갑니다. 웃음 가득한 마라무레슈의 구석구석을 만나는 여정. 마지막은 마라무레슈의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산악마을 보르샤입니다. 산이 요새처럼 둘러싸고 있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정착했습니다.
1: 이곳인 것 같습니다. 마라무레슈에서 1년에 한번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 이름이 쓴지 에네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를 기념해 열리는 한여름 축제입니다. 신지엔의 꽃과 밀 이삭으로 화관을 만들어 쓰는 게 특색이죠. 주민들은 집안일이나 바깥일을 모두 멈추고 대부분 축제에 참여하는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보르샤마을의 최대 이벤트입니다. 축제 현장에 시장이 안 서면 섭섭하죠?

0: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애교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오래 했는데
0: 아이들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1: 어? 아니 아까 안 그래도 이 빵은 어떤 빵일까 궁금했는데 보시면 그릴 같은 거에 고기 굽듯이 돌려가면서 굽고 있거든요.
0: 굴뚝 모양을 담아 굴뚝빵이라고도 합니다.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헝가리와 체코 등에서 축제나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 때 먹는 음식이었다는데요. 지금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달큰한 냄새가 진동해 안 먹어볼 수 없더라고요.
1: 와, 아직도 되게 따끈따끈해요. 아까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핫도그 만들듯이 만들더라고요.
0: 맛은 어떨까요?
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0: 신난 제 표정 보이시나요? 맛있는데 먹는 재미까지 있어서 기분이 업됐습니다. 빵으로 요기했으니 이제 제대로 먹어볼까요?
1: 아, 이것도 우리나라 삼겹살 같아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다치 시미아스타 부치. 부치, 다치 시미아스타.
0: 생긴 게 정말 삼겹살 같죠? 루마니아 사람들의 밥이라는 머멀리거는 기본. 특별히 양고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익숙한 맛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계속 삼겹살이 생각났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1: 우리나라 삼겹살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껍데기랑 비계 부분이 더 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짭짜로만 삼겹살을 먹고 나서 진짜 밥이랑 삼겹살 반찬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쫄깃해서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0: 맛있게 먹고 충전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겨볼까요? 전통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쓴지엔에는 숲이나 들판에 사는 아름다운 요정으로 행운과 풍작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요정들이 제대로 축하를 받으면 사랑과 행복의 기적을 베푼다고 믿죠. 여러 도시의 주민들이 모인 긴 퍼레이드 행렬. 주민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노래와 춤을 즐기는데 축하 의식이랍니다. 남녀가 쌍을 이뤄 추는 춤은 매우 빠르고 역동적인데요. 보통 한 달 넘게 연습한답니다. 어느덧 쓴지엔의 축제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마친 여성들이 화관을 손에 들었습니다. 신지엔의 요정에게 주문을 외운 뒤 화관을 던지는데요. 치열한 화관 죽기 경쟁. 신지엔이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퍼레이드에 이어 흥겨운 무대 공연까지 제대로 즐겼습니다.
1: 아까 퍼레이드 할 때 큰 꽃판이 있었는데 그거 들고 어디 가는데 아 잠깐만요. 아, 그러지 마. 아, 혹시...

0: 혹시 이 아까 퍼레이드에 쓴 이 큰 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 이게 신지엔의 꽃이라고 해요. 꽃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1: 집에 가서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10대로 친자매 사이. 신지엔의 축제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안 한 여성이 신랑감을 찾는 축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답니다.
0: 아, 부너지와, 부너지와.
1: 갑자기 찾아온 손님인데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요. 환대는 루마니아 사람들의 특징. 집에 손님이 오는 걸 좋아한답니다.
2: 와.
1: 루마니아인들 집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통주의입니다. 자두를 발효해 증류했죠.
0: 싸한 게 목을 이게 좀 자극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좀 긁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 cine trece pragul chi nu par de de țuică, de pălincă.
2: Așa e tradiția, așa
3: se face. Așa e tradiția la noi.
0: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이 1년 동안 이 축제를 기다리는 소녀들이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지엔의 꽃을 막 모아서 이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이 공꿈을 꾼다고 하는데
2: Ursitul, adică viitorul soț cu care viitorul băiat cu care se va căsători.
3: Ursitul alesul.
2: Alesul, de obicei se pune sub pernă pe lângă floarea de sânziană, un piapten și oglindă.
4: Piapten și oglindă.
0: 거울하고 빛이야. 아, 그럼 궁금한 게 그 이상형 있으세요? 이상형?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2: 내아파랏 누슈트 서피 엔셀레가톨 뭔 시카마트다.
0: 있어요? 이상형?
5: 저 아슈라 스넨셀레즘 스네 유빔 문구 페알톤 스네 아주다운 레치프록 시카마트다.
6: 지금 꿈에 예 비토르 소치톤
7: 프로모스
0: Pi?
3: Cine știe peste câțiva ani?
1: 무엇보다 사이가 될 첫 번째 조건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네요. 신지엔의 축제 때 소녀들은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는 관행이 있는데 바로 결혼운을 알아보는 의식입니다.
2: 아쿠마 오스네이 라 소아레 핀 코로니스 슈사레 웅컴 테카스.

0: 지붕에 안착해야 올해 결혼한다는데요. 다행히 기회는 두 번 또 던질 수 있답니다.
1: 한 분만 성공했습니다.
2: Păi, asta înseamnă că o să-mi găsesc viitorul soț cât de repede și mă simt bucuroasă că o să-mi găsesc cursitul. E bine, o să am noroc mai mult anul viitor.
0: Yesup. 저녁에는 남자들의 의식이 이어집니다. 불을 붙인 횃불을 든 젊은 남성들, 악령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악령을 막으면 올 한 해 농사도

잘 지울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들자고 외칩니다. 횃불이 모두 타고 자정이 될 때까지 젊은 남녀들의 춤과 주문은 계속됩니다. 전체 공동체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의 축제. 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를 기원하는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0: from the sky in the middle of July. Sun was shining in my eyes.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반짝 빛나는 곳, 여기는 마라무리슈입니다.
1: 이 불란성이 왜 드라큘라의 배경지가 되었을까요?
2: 비밀 통로로 가면 어떤 곳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1: 드라큘라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00년 전 루마니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 3W씨,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삼더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 미끄러진

0: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6: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면 이주 배경 학생은 1년 새 8,600명이 넘게 늘었고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우리의 교육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기도 안성의 한 초등학교.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2: 따라하세요. 앞. 앞. 뒤. 뒤.
1: 이 학교는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이 이주 배경 학생인 밀집 학교로 한국어 특별학급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시기와 학습 경험이 제각각인 만큼 같은 학년이라도 한국어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눠 수업합니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와 실시간 통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을 돕습니다.
3: 원어민 보조교사 선생님과 같이 협력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시간 통역 프로그램을 이제 각 반에 투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던가.
1: 올해 초중등 이주 배경 학생은 21만 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8,630명 늘었습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은 536만 2천 명으로 1년 만에 18만 9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12만 6천 명, 5.4% 감소해 전체 감소분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생 구성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1.3%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며 세운 목표를 1년 앞당겨 넘어선 겁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중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가장 많아졌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 학생은 1년 새 5만 5천 명 늘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증가분이 전체의 9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학생은 줄어드는 가운데 이주 배경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교육 현장의 모습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미디어 작가 김희천이 이번에는 AI가 현실의 진위를 의심하는 작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서진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찬종.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AI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작가 김희천의 4채널 비디오 작품 말린. 김 작가는 자신과 지인들의 사진을 AI에 입력해 영상을 만들고 AI가 만들어낸 인물을 통해 오히려 무엇이 진짜인지 되묻습니다.
2: 기술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사실 그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도 아닐 때 난 너무 이상한데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작업을 통해서 조금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1: 지난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에서 막을 올린 김희천 작가의 첫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유명 게임 엔진으로 만든 레몬에서는 두더지 버터가 레몬나무를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앞선 작품 커터3와 더블포저의 숨겨진 요소로 등장했던 두더지를 전면에 내세워 시대의 익명성을 탐구합니다.
2: 이 기술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그대로 포착하고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너무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데이터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더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1: 이번 전시회는 김 작가의 첫 사진 작업 닷DNG도 공개됩니다. 세계는 스크린이 되었다며 실존과 가상의 경계를 흔들어온 김희천은 AI 시대에 우리가 믿는 현실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합니다. 전시는 오는 11월 8일까지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전석 매진과 기립박수를 이끌어낸 소리꾼 이자람이 국내 대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15년 만에 부활한 국립극단 창작 희곡 공모의 첫 대상작 역행기도 관객들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황대용 기자입니다.
3: 부채가 펼쳐질 때마다 객석을 휘감는 눈보라 소리.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들도 추임새를 보태며 공연에 빠져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주인과 일꾼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눈눈눈입니다. 소리꾼 이자람은 지난달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돼 네 차례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습니다.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우리 소리는 오는 10월 더 큰 국내 무대로 돌아옵니다. 상인과 일꾼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는 하룻밤을 아비뇽 관객들과 호흡하며 쌓은 경험으로 펼쳐낼 예정입니다.
4: 프랑스 관객들은 한국도 모르고 판소리도 모르는 사람이 다반사기 때문에 판소리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없어요. 그들은 판소리꾼에게 락스타라는 호칭을 그냥 서슴없이 쓰는 거더라고요.
3: 또 하나의 기대작은 15년 만에 부활한 국립극단 창작 희곡 공모의 첫 대상작 역행기입니다. 여신 이난나가 명계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수메르 신화를 일제강점기와 전쟁, 산업화를 거쳐온 한국 여성들의 굴곡진 삶으로 확장했습니다.
5: 하늘과 땅의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승의 힘까지 얻고 싶어서 하강한 그 여정이 저는 굉장히 용감하고 오늘날의 여성들이 그 여신으로부터 어떤 힘을 좀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3: 일곱 단계를 거치며 지하세계로 떨어져 내리는 이야기는 천장에 투사되는 영상을 통해 무대에 구현됩니다.
5: 계속 지하로 떨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장소 자체가 이제 등장인물들한테 말을 거는 듯한 어떤 공간의 움직임으로
3: 15년 만에 부활한 국립극단 창작 희곡 공모에서 303편을 제치고 대상을 받은 역행기는 2년간의 개발을 거쳐 처음 무대에 오릅니다. EBS 뉴스 황대원입니다.
0: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어제 건의문을 내고 초중등교육의 필수적인 교육 수요를 보장하면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국가 재정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국가 거점 국립대를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가 투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6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2: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1: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게 누구야? 쥐어릴 거야? 맛있어?
4: 네.
5: 야, 뭐야?
4: 저는 레아 6살입니다. 나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안이는 3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0: 자, 우리 갑시다. 빨리 와.
1: 짐이랑 내가 먼저 갈게. 그래서 내가 내리고 쓸게요.
2: 뭐야? 형도 누구에 들어가겠나? 좋다. 안에 싫어.
0: 안에
2: 싫고.
3: 드디어 간다 이제.
0: 사실은 아버지가 제일 설렐 것 안 같나? 맞지? 원에 사는 걸 내가 아빠가 지금 한 번도 안 갔으니까.
4: 엄마는 6년 만에 온 것 같고요. 아버지는 처음 오셨고. 프랑스까지 오려면 최소 정말 짧게 잡아도 10일은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5: 오봉서우는 조광익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0: 내가 제일 마음에 안 좋은 게 딸이 프랑스 결혼식이었어요. 내가 못 갔어요. 지금까지도 참 내가 은혜 안 들어 참 미안하지. 참으로 미안하지.
1: 부모님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
2: 자기도 지금 긴장하고 있나?

0: 그 건강검진했나? 조기암이라 그래서 갑상 수술하고. 그래서 한 번씩 또 안 좋을 때가 있거든.
1: 근데 잘 생긴 건 나.
0: 그 장거리라서 걱정은 되긴 한데 가야죠.
2: 조심히 몸 조심 다녀오세요. 몸 조심히.
0: 알았어. 아, 오늘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럼 쭉 하면 되네. 이 상황을 어떻게 즐길 줄을 모르겠다 지금 겁이 나가. 이제 쭉 하면 되는 거예요. 어?
1: 잡통은 얘인데 267.
3: 66.
1: 그럼 왜 그래? 잡는 거 다르나? 아, 이런 게 내가 잘못 봤는데 이쪽으로 와. 장거리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0: 제가 해외 혼자 가는 게 진짜 두려워. 끈이 갑자기 없어서 제가 또 그 비행기 도수 벌린 적도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걱정은 되긴 한데.

0: 우리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를.
1: 시간이 부족하나마.
2: 안 나오시지?
0: 피디님!
1: 아, 그, 너 느리네.
3: 뛰어야 돼요. 다쳐요. 뛰어야 돼요.
1: 몇 번?
0: 50점이네.
1: 아, 끝인데, 와.
0: 어떤 말 있다?
4: 슈퍼 맞았어.
3: 뛰어.
1: 빨리 가, 빨리.
4: 50이 끝났겠다.

0: 란 주세요, 이제. 밥 먹자. 우리 이제 엄마 차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러 갈 거야. 공항에.
1: 그리고

0: 8시 이제 갈 시간이다.
1: Parce que vous devez être 5 dans la voiture, c'est ça?
0: Oui.
2: Ouh là là.
0: Allez.
3: Allez, à tout à l'heure.
2: À tout à l'heure. Cherchez-le de mamie coréenne. Aujourd'hui, 더운 날 너무 더워서 그냥 내 마음에 모든 예쁜 얼굴 함께 미안해 너무해.
4: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비리바비베리 비리바비베리
0: 비리바비베리 구구 화이팅. 양들이 우를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5: 뭐, la viande?
2: 엄마, 봐봐!
0: 왜? 아! 아! 개!
4: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0: 가자, 가자, 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2: 우리 치파
1: par les pattes de devant et mets-le par terre doucement doucement doucement c'est bon.
4: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고

0: 프랑스에서
1: 부모님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이번만큼은 우리가 여기에 가져와서 이제 살자. 끌고 나와서 여기 설치를 한 거예요.
2: 야, 세 번.
0: 아, 나 너무 힘들어.

0: 맞아요. 뛰어야 돼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1: 빨리 가, 빨리.
2: 괜찮겠는데?
0: 안 되는데?
2: 그렇지?
1: 내가 말 안 되네.
3: 못하는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0: 그치?

0: 갑시다 얘들아. 가자 얘들아, 늦었다 늦었다.
1: 엄마,
0: 네.
1: 뛰어가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아? 넘어지고 차가 가면 어떡하겠어?
0: 그렇지 그렇지. 에이, 이런.
1: 공항 보인다.
0: 야, 아, 얘들아.
2: 겨울이야.
0: 아버지.
2: 이야.
0: 할머니,
3: 할머니.
0: 나중에 영상 촬영 방송 나오면 알고.
2: 야,
3: 할머니,
2: 할머니. 예, 할머니 보자. 아, 예, 예. 애들 보는 순간에 피로감이 좀 확 풀린다는 막 그런 느낌. 엄청난 막 확 있다가.
4: 애를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막 가라앉았던 에너지가 막. 완전히 그냥 살아나는 어떤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1: 할머니, 나는 너가 앉는 거는.
0: 할머니 많이 기다렸어?
1: 우리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을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옆에 앉을 거예요.
0: 그럴까?
1: 네.
0: 와, 좋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빨리 들어, 빨리 엄마 빨리 자자. 방에 빨리 침대.
1: 빨리 빨리
5: 아이들이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4: 저는 퇴전을 좀 하니까 그 애들 좋아하잖아요.
2: 개미야 되지, 한배하고 개미야 되지.
0: 아이를 세워야 된다고?
4: 으쌰! 우와! 잘하는데?
1: 됐어.
4: 할머니는 어떻게? 할머니도 앉을까? 알았어. 할머니 들어갈게.
1: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0: 자, 탑시다. 네.
4: 갑시다.
1: 갑시다.
4: 갑시다.
1: 갑시다.
4: 갑시다.
1: 예쁜 엄마랑 할머니.
4: 예쁜 엄마랑 할머니.

0: 벨 하나 찾았네. 우와. 우리 레아를 비추고 있네. 그치? 같이, 레아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1: 같이 가자.
0: 할머니 진짜 아빠 나라 말 전혀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1: Merci.
0: Merci.
1: Merci.
0: Merci.
1: Merci 아니야. Merci 먹고 싶어요.
0: Merci 아니야.
1: Merci 사와서 물에 넣어서 줄게요.
0: 내가 따로 Merci인 건.

0: 그자 어디로 가노? 집으로. 그자.
1: 그자, 아, 케빈. 어이구. 케빈 집에 왔네다니 이제.
2: 어르기 안나요.
1: 가자.
0: 기현이 신발 안 벗고 가냐?
1: 고생 많으셨어요.
3: 마이튼. 아, 우리 일단 누가 우리 사이하고 케빈하고 이 겁나는 큰 집을 공사한다고 짜놓은 거.
1: 엄마 이거 앉아 물 먼저 한잔 할까요? 엄마 물 한잔 해가지고.
4: 이거 이거는
3: 잠이 와가지고.
4: 잠 뭐지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5: 차 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1: 그렇지. 여기 오는 게 이제 오는 게 여기가 제일.
5: 여기서 못 차고 나무 내고 있어. 몇분 100명이 돌아지는 거야.
3: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좀 씻고 빨리 그 하자. 너도 너도 피곤하다. 애도 피곤하고.
1: 그냥 오늘 그. 그게 오늘 우리가 뉴스가 있어요. 일단 네. 오늘 하루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프랑스의 폭염주의보가 지금 이번 주까지 떠가지고 그 단오 축제는 취소됐어.
3: 아 맞나.
1: 단오 축제는 취소됐고 단오 축제라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샷도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0: 아버지가 또 제대로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그게 좀,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취소가 되니까. 아버지 준비해 오신 것도 있고, 나도 준비한 것도 있고, 좀 아쉬워가지고, 좀 대신해서 대안해가지고 뭐를 할수 있을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일기예보를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지 물통 주세요.
1: 내가 아버지가 제일 좋고, 그게 그, 뭔가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 또 그렇구나.
2: 그건 관계없다.
1: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0: 아니,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거 해드릴 테니까, 안내를 줄 테니까.
1: 그래. 빨리 좀,
0: 이제 식구 아버지 어머니 빨리 들어가서 주무셔야 돼.
1: 빨리.
0: 자자. 자자.
3: 아니.
0: 오늘 자자.
3: 수고해.
0: 수고했어, 오늘도.
3: 이이
0: 언니
3: 언니

모든 모든 함께 아주 빈반자핑 조아핑 아자핑 사랑해 오르리 모든 지니핑을 불러줄게.

0: 모든 줄이 스타트앤딧 기시라켓을 부리고 모든 날 햄보핑 햄보핑 써 조합핑 친절해라
1: 얘들아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한 말씀을 좋았어 보사 보사 눈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우와 우와 드디어 뭘까? 제 나름대로는 하나라도 조그만 거지만 하나라도 애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뭐 올 때 한계가 있으니까 우와 우와 드디어 뭘까? 슝 우와 우와 가지고 온부채고 내가 할머니 여기 준비 짜잔
0: 이 한국에
1: 지하니까 아 레아까 헷갈렸어
2: 입어볼까? 어.
1: 엄마 좀 입혀주세요 레아는 핑크색 좋아한다 했지? 어? 한국 공주 같네 한국 공주 같네
3: 얼굴.
1: 이거는 엄마는 김치 담을 거.
2: 어. 이거는 그거 미숫가루고.
1: 열렸으니까지.
2: 이건 아 김이랑 미역이랑.
1: 이거는 조선간장.
2: 조선간장. 아 조선간장 이 귀한 거를. 어,
1: 이거 참기름.
2: 참기름. 난 참기름이 제일 좋아.
1: 더 가지고 오고 싶은데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2: 그치.
1: 어 언니야 이거 한 이거 봐봐.
2: 야, 나도 한복이 이렇게 제대로 된 걸 가져보네.
1: 이걸 조금, 한 이거 봐봐.
0: 우와, 엄마 정말 예쁘다. 엄마가 정말 예쁘다, 엄마.
2: 이거 꼽아봐, 어때?
0: 이거 보여줄래요, 엄마? 이거?
2: 나 네가 예뻤으면 좋겠다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아이언이야 제대로 후기해야겠지.
4: 아이언 제대로 해야지.
5: 이야.
4: 그거 나중에
5: 집고
4: 곱창하면
5: 이게
4: 노집에
5: 놔두고
2: 이야. 아예 완전 이야.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1: 네, 공주님, 또 뭐 할까요? 부셔줄까요, 공주님? 예?
0: 신나님, 난로가 여기.
1: 제가 신은님이에요, 할머니가?
0: 네. 신나님.
1: 아, 너무 웃긴다.
0: 여기 있어요?
1: 할머니가 신녀가 됐어. 와, 할머니가 신녀가 되어버렸네, 갑자기.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신녀가 됐어요. 어떻게?
0: 아니, 그래도 머리 숙여야
5: 돼. 얘들아,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는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뭐 인정하는 건 인정해야지. 사실인데.
2: 애들 귀여워. 할머니가 너무... Et le temps préparé, il faut faire quand même 4 parce que nous on est nombreux. Mozzarella, sauce tomate, on a aussi la crème et champignons. 정리된 역할이 요리를 남편이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는 게.
6: J'aime bien cuisiner comme comme pour qui sont avec nous.

0: 혜빈.
1: 예.
0: 예. 혜빈.
1: 예.
0: 지금 바로 가자.
1: 예. 이쪽, 이쪽,
0: 이쪽, 이쪽. 복도.
2: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3: 창고 다 들어봤는데 으스스한 그런 게 있거든. 물건이 뭐 창고 여기 되게 꽉 찼어요. 들어보면 이곳에서 딱 보면 뭔가 정리가 안 되시니까 정리. 이거 위험하잖아,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안 위험하게.
1: 예.
3: 쟤는. 이거 연장것은 이런 게 흩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 찾게 되잖아. 어, 눈, 으쌰. 여기, 여기. 오케이. 원 플러스 원. 함께 하는 게 좋잖아. 금방은 금방. 함께 하는 게. 남이 누가 와서 보면 깨끗하나. 예를 들어서 뭐 방문객이 있으면 이미지가 딱 보는 사람 눈이 이미지가 이야 특히 비즈니스 동양인들 비즈니스를 깔끔하게 하는 거야. 깔끔하게 하는 거. 딱 될 수 있으면 이게 연대별로 이렇게 해놔도 사람도 좋지.
4: 뭐야 이래서 뭐 중세시대 안 그러면 프랑스 때다. 안 그러면 영국이다. 뭐 그러면 와서 보는 사람 어.
5: 알겠어요.
3: 좋잖아, 이게.
6: 이제 너무 힘들어.
7: 이거에서 할머니가 심심하잖아요. 안경 넣어. 이제는 안경 나오기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신하님 봐. 지금 자, 일어나.
6: 공주니, 아우 힘들어 할머니, 아우 신이 할머니 힘들어. 어, 공주님.
2: 우리 엄마 체력도 좋아.
6: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찌찌는 거예요?
7: 알았어, 더 줄게, 할머니.
2: 아버지. 피곤하셔요.
3: 아, 돌리네. 야,
2: 할머니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중에 아빠 좀 조금만 쉬다가 그 이제 애들하고 좀 놀아주래요. 애들이 할아버지랑 자주 보는 게 아니잖아. 이 목표 중에 하나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 애들 그걸 위해서 이제 가서 음식 마무리하고 올게요.
3: 가자, 너도 넣어, 넣어, 빨리 넣어, 넣어. 가자.
2: 가자.
6: 자. 와.
3: 가자.
2: 갑시다.
3: 가자.
6: 할머니도 신난다, 이제.
7: 신나, 신나, 할머니. 오세요, 할머니.
6: 네. 알겠습니다.
3: 신녀 할머니.
6: 신녀 할머니, 알겠습니다.
7: 뭐 닫아주세요?
6: 기다려주세요.
7: 하나, 호호, 미미수.
6: 할머니, 문 닫아주세요.
2: 아빠, 엄마, 나는 저기 저 다른 차 타고 갈게요.
5: 네.
2: 거기서 만나요.
6: 안녕. 우리 나중에 만나. 아기 공주 노릇을 너무 잘하는데.
7: 엄마랑 할아버지랑.

0: Oui, on va manger, on va manger.
1: Tu veux pas?
0: Maintenant, je veux pas, Gianni.
2: Maintenant, je veux pas.
3: Les parents, quand ils viennent, ils veulent aller dans un endroit connu. 저 아버지가 똑똑한 와중에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다 그렇게 느끼고 컸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 입장에서는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느낄 만큼의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지를 못하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0: What's so? 이거,
4: 이거, 이거.
3: 야, 여기 레아랑 지안이 온 적 있지?
4: 네.
5: 여기에 먹을 거예요?
3: 아, 여기서 피자 먹을 거야.
6: 숲에 새 소리 듣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4: 미야.
5: 미야.
4: 겨. 지안이 이게 뭐야?
6: 우와.
3: 해발 750m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원하기도 하고
4: 어, 멋있다 야, 여기
3: 풍류지 풍류
4: 야
3: 와
7: 케빈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아, 어머나 케빈
3: 이거 봐, 이거 내가 케빈 생일 선물 사준 거다.
7: 뭐?
3: 이거. 맥가이버 갈. 갈.
7: 케빈한테 딱 특별한 선물이네. 와. 케빈 고마워. 어? 우리 케빈 덕이네.
8: 차를 얼마 샀길래?
0: 이쿠트, 이쿠트 다미야.
3: 어? 엄마. 장모님 말을 잘 들은 애 나오거든.
7: 본래 사이 사랑 장모야.
3: 그렇지. 부산 여자
0: 잘 들으세요.
3: 꼬미 아버지가 이번에 기회가 진짜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사는 곳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살면서 좋다고 느꼈던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어.
7: 진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도 뭐 진짜 고마운데 어? 이렇게 또 좋은 곳에도 오고 어? 정말 고마워.
4: 사실은 아버님이 좀 진짜 좀 그랬었지 마음 와서 좀 많이 느끼고 지금 제가 굉장히 후회스럽지 어디부터 관광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해봤어요 못해보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랬는데 비일비재해서 늘 마음이 또 걸리지 늘 걸리지 마 빵점이지 아빠지만 빵점 아빠 스스로 난 알아 빵점

0: 아버지가 그 갖고 있던 희한이 많이 있어 있는데 뭐 언어로 표현은 그렇고 좀 더 많은 아버지가 많이 느끼고
1: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식들이랑 얘기할 때 감정을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 표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랑 어린 시절 추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았고 저희가 다 그래서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0: 야, 다 이리 다 같이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할까?
1: 화이팅 한번 할까? 예.
0: 야,
1: 이런 스타일이지, 그죠? 야, 화이팅, 레아야 이거 봐.
0: 야, 레아 이거 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리도 이렇게 하고. 아, 뭐, 데빈도 하고.
1: 데빈도 이렇게.
0: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심은데 이제 오늘 이틀 됐다 이거 이틀 됐는데 살아 남았네. 은혜가 미달이 워낙 좋았네요. 토마토 같은 물 주고 이게 화단이구나. 야, 청소하는.

0: 어?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 응? 애들 그 뭐 요거트 이런 거 떼려고 엄마 잘 안다 엄마가. 오시기로 했던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취소가 됐지만 오시겠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오셨지만 뭐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지금 배려를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만큼 제가 한 몫을 하고 가려고 이제.
1: 어. 7시까지
0: 지침. 갔다가 한 5시 했을 때나. 응. 5대 좀 연락할게요. 갔다 올게요.
1: 나도 갈 준비해야 돼.
2: 오늘 오기 전에 뭔가 해놔야겠다. 신경 안 쓰게 해놔야겠다. 뭐 정리정돈 해야겠다.
3: 치안. 리아. 굿모닝. 아가씨들, 일어나 이제.
1: 응? 일어나서 이제 하고 갈 준비해야지.
3: 오셔. 와. 언니는 일, 뭐. 언니 일어났어, 드디어. 우리 지안이 가자.

0: 그래, 치안이 닮았네. 이리 와봐. 빨리 먹자.
1: 응? 씻었어요?
0: 어, 하면 씻었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2: 케빈, 부산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생각나나?
3: 부산 바닷 제일 좋아해요.
2: 부산이 최고다.
3: 부산 음식도 회. 회? 너? 어떤 단어? 회? 회?
2: 회.
3: 회.
2: 맛있지. 회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어.
3: 여기 소 많아요.
2: 그러니까 소 키우는데 원가 잡게 되잖아. 여기는 자연적으로 원가 잡게 되지. 양봉하는데 가니까 6명이 필요해, 6명.
3: 아니, 준비해야 돼.
2: 오케이. 시작해.
3: 뭐, et les filles, vous vous dépêchez. Et Léa, habille-toi vite et après on va à l'école. Hein, Diane, on va aller à l'école aujourd'hui. Donc il faut pas arriver en retard.
0: Oh, 아빠가 입혀주네. 가자, 레아, 이리 와.
2: 가자. 슛. 바로 안으로. 안으로. 옳지.
0: 기침해서 보자.
1: 네.
2: 응. 영. 여기 자동차 좀 가르쳐줘, 운전, 드라이브.
3: 마뉴얼.
4: 해본 적 있어요?
3: 마뉴얼.
2: 있지? 스타트.

0: 내일은 거기 분들도 갑자기 이런 행사를 또 기획을 하게 된 거여가지고 내가 도와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캐빈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학교에 애들을 데리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없는 동안 애들이랑 잘 시간 잘 보내주시고 아빠 잘 부탁해요.
1: 진지 스타트는 1단?
2: 네.
1: 1단에서 1단 스타트.
2: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여섯.
1: 와, 6단까지.
2: 네. 굿이 날 때만 이렇게, 이렇게.
1: 옳지, 옳지.
2: 소리 있도록 위로.
1: 굿이 날 때만?
2: 네. 오케이, 여기 앉으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1: 전진, 1단 스타트.
2: 네.
1: 2단, 3단, 4단, 5단, 6단. 약간 움직여볼까요? 차로. 우진, 됐어요.
2: 예.
1: 자, 핸드브레이크.
2: 핸드브레이크.
1: 오케이.
2: 오케이.
1: 어, 12시인데. 가야 되는데, 12시인데.
3: 애들 간식.
1: 얘기.
4: Veuillez parler après le bip.
1: 이야, 할아버지 프랑스에서 첫 운행이다, 이게. 응? 야,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0: 왜요? 어우, 요. 예. 가방 어디 있어, 가방? 응. 할머니 보러 가자. 자, 그래. 신학 가방으로 가자. 이야. 안돼, 지연. 지연아, 같이 모여야지.
1: 야. 무서워요.
0: 과일. 너. 야, 오늘 뭐 했어? 응? 재밌었어, 오늘?
1: 네.
0: 친구랑?
1: 네.
0: 배가 되게 고팠고. 이게 배가 많이 고팠네. 천천히 봐, 천천히. 천천히.
1: 그 바깥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아주 더웠어요. 할아버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0: 각각.
1: 빨리 갈래요, 어서.
0: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1: 뚱뚱뚱.
0: 이리 와, 이리 와. 맞다. 보자 보자. 꽃 설명해 봐. 꽃 무슨 꽃이야 이게? 바로 숙 이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쌰. 이들인가?
2: 인자미.
3: 모든 게 진심이네. 진심 아닌 사람들이 없다.
4: 하나씩 시키죠. 스테이크, 타임, 육회, 소머리. 와인 한 잔 시키자고 하는데.
5: Manger un samgyeopsal sans soju.
6: 술 좀 그만 먹지.
5: 슬퍼요.
6: 슬퍼.

0: 술을 안 먹으면. 맛있겠네.
1: 이거는 꼬마리 같은 소스인데.
2: 방문 상담 완료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급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

0: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삼다월유씨,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2: 이어서 EIDF 2016이 방송됩니다.
3: 해도 용룡의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4: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3: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5: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6: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7: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성대모유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6: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8: 진단비도요?
4: 되고요.
8: 이번 전달부터?
4: 되죠.
9: 간병비까지
10: 모두 된다고요?
4: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성대모유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0: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4: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이번 전달부터?
0: 되죠.
6: 간병비까지
7: 모두 된다고요?
0: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9: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8: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9: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Det var en särskild tid. Så låg det ju verkligen i luften.

0: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개시?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0: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4315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4: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3: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4: 1년이면 뭐 금방이네.
5: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0: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4315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7: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6: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8: 계약일로부터 91일?
6: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9: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0: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 1566-4315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2: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6: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3: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6: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9: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0: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4315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6: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7: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18: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9: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8: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9: 후원문의 080-961-9595.
18: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9: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얜 집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아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이현아.
1: Hiljasta on. Viinu tuolla olla.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4: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5: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 돼!
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3: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정화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자,

0: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1: 오! 뭐지? 이 서늘한 기운은?
0: 아직.
2: 누구세요?
3: 옛날에 사람들은 죽으면 저승이란 곳에 간다고 믿었지.
0: 저승이요?
3: 그래. 난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1번 저승 사승, 2번 저승 사자 중 무엇일까?
0: 에이 참, 저승 사자 전혀요.
3: 정답은 저승 사자.
1: 사자? 그럼

0: 하고 우는 사자인가?
1: 저승사자일 때 사자는 동물사자가 아니라 저승의 심부름꾼이란 뜻이지.
0: 근데 저승사자가 여기는 왜?
2: 혹시 우리 데려가려고?
1: 아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2: 이야기?
1: 옛날 한 고을에 한 원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자다가
3: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4: 누구세요?
1: 난 저승사자.
4: 뭐? 저승사자? 아이, 그럼 뭐 내가 죽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하, 참나. 정말 내가 죽은 건가?
1: 따라오거라. 그렇게 원님은 날 따라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 앞에 오게 되었지.
3: 얘야! 염라대왕님 어디 계시니?
1: 염라대왕님, 오늘 죽은 자입니다.
3: 그럼 얘가 아니지. 이분이 염라대왕님?
4: 보사보사. 이러니 김판수. 자다가 갑자기 죽었군.
3: 아이고, 전 아직 죽기는 너무 젊고요. 세상에 아직 할 일이 또 있습니다요.
4: 할 무슨 일?
3: 그러니까 애들도 아직 덜 키웠고, 제가 원님이니까 나란 일도 할 일이 있고요.
4: 아니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산 것 같진 않은데.
3: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착하고 좋은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발요, 염라대왕님.
4: 내 허락하에 돌아갈 방법이 있긴 한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까먹었어.
3: 아까는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4: 아, 그럼 뭐 살아날 방법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
3: 정말요?
4: 저승에 쌀 300가마니를 바치면 된다.
3: 네? 당연히 바쳐야죠. 근데 300가마니 지금은 없고 집에 가야지 있는데.
4: 걱정 말거라. 사람들은 누구나 저승의 곳간이 하나씩은 있지. 여봐라, 이 자를 이 자의 곳간으로 안내하라.
1: 네, 염라대왕님.
3: 이쪽으로 가.

0: 이게 제 곳간이라고요? 이 쌀이 한 가마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곳간은 왜 이렇게 텅텅 빈 거지?
1: 여기서 문제. 저승의 곳간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1번,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며, 2번, 살아있을 때 농사를 많이 지으며.
2: 쌀 가마니를 채워야 하니까 농사를 많이 지으면.
3: 근데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어떡해?
4: 왠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채워질 것 같은데.
5: 그럼 정답은 1번.
1: 정답.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할 때마다 저승 곳간에 쌀 가마니가 척척척 쌓이지. 그런데 쌀이 한 가마니도 없는 거 보니 좋은 일은 거의 안 했나 보군.
0: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아주 많이 걷었고, 그리고 그 임금님께 세금을 많이 바치고, 그리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줬지.
1: 가난한 백성한테는?
0: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6: 원님! 이번 폭우에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구만요. 장에 가기도 너무 불편하고. 빨리 징검다리라도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7: 아, 그런 것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결하거라. 응? 아, 그리고 그 징검다리 대신에 그 튼튼한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6: 원님!
0: 아유, 그 고름차 맛있겠다.
8: 아유, 배고파라. 원님, 저 먹을 것 좀 주셔요.
0: 아이고,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
8: 거기 다 봤어요.
0: 과기를 많이 봤다고 그래, 당장 나가!
8: 아유, 다 봤는데, 그것을.
0: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한 게 있는데, 그게,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1: 아무튼 넌 쌀 300가마니가 없으니 다시 돌아갈 순 없겠구나.
0: 예? 그럼 전 어떻게 되는데요?
1: 뭐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으니 염라대왕님이 아마 지옥으로 보내겠지. 가자.
0: 지옥이요? 아이고, 저승사자님 절대로 못 갑니다. 저승사자님.
1: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0: 방법이요? 뭔데요? 그게 뭔데요?
1: 이 옆 곳간을 보거라.
0: 어? 아니, 이 쌀가마니로 가득 차 있네. 아니, 도대체 덕진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쌀가마니가 가득 차 있지?
1: 네 마을에 살고 있는 덕진아 씨란 년인데 저승 곳간 채우기 1, 2등을 다투는 자다.
0: 우와.
1: 일단 덕진의 곳간에서 쌀 300가마니를 빌려 염라대왕께 바치거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덕진아 씨를 찾아 꼭 300가마니를 갚도록 하여라.
0: 오, 그게 돼요? 아유, 사람 만나면 300가마니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살아야지.
1: 그렇게 덕진의 곳간에서 쌀을 빌려 염라대왕에게 바친 원님.
0: 아유, 덕진아 씨.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살아야지.
1: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
0: 살았다!
1: 덕진아 씨를 찾아 꼭 갚고 감사 인사를 하거라.
0: 예? 저승사자님! 아니요! 그렇게 하고 맞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9: 다음날 원님은 사람들에게 물어 덕진아 씨가 운영하는 주막에 찾아왔지.
10: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11: 이 여인이 덕진아 씨?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길래 저승곳간이 가득 찼을까?
10: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12: 아무것도 아니요. 식혜 한 그릇만 주시오.
10: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13: 덕진아 씨!
10: 아저씨, 오셨어요?
12: 아니, 저자는 그때 내가 내쫓았던 그 거지?
10: 참나물의 곤드레,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13: 산에서 캐왔구만요. 매일 국밥도 공짜로 주시는데 고마워서요.
10: 아이,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그냥 오세요.
13: 아이 참, 아니요. 원님도 해결 못한 배고픔을 우리 덕진아 씨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10: 자, 어서 앉으세요.
9: 자. 원님은 그 후 덕진아 씨를 몰래 지켜봤어.
14: 자.
10: 할아버지,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네.
14: 하나, 둘, 자.
13: 아이고, 고맙습니다.
10: 가시죠. 자. 왔나?
15: 아니, 누가 여기다 쌀을? 돌쇠야, 쌀이다, 쌀! 우리 쌀밥 지어 먹을까?
16: 와, 많이 먹을래.
10: 자, 맛있게 드세요.
13: 잘 먹을게요.
10: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11: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승의 곳간에 찬 이유가 다 있었구나.
10: 맛있게 드셨어요?
12: 잘 먹었어. 아이, 그런데 내가 그 돈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와서 금방 가서 가지고 오겠어.
10: 네, 천천히 가져오셔도 돼요. 원님이셨다니. 그런데 이 돈은 다 뭐예요?
12: 쌀 300 가마니까 1,000냥입니다.
10: 네? 1,000냥이요? 밥값은 2냥인데?
12: 아닙니다. 1,000냥 다 덕진아 씨 겁니다.
10: 네?
9: 원님은 덕진아 씨에게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
12: 이렇게 된 겁니다.
10: 아, 그러니까 저승에 있는 제 곳간에서 쌀 300가마니를 빌리셨다는 건데.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12: 아유, 진짜라니까요.
10: 그러세요? 꿈을 아주 실감나게 꾸셨나 봐요. 원님, 밥값은 안 받을게요. 돌아가서 좀 쉬시는 게.
12: 아유, 진짜라니까 그러시네. 자자, 자, 어서 받아주세요.
10: 그걸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12: 아, 믿으세요. 아, 진짜 덕진아 씨가 절 저승에서 돌아오게 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자, 돌 말고, 자, 받으세요.
10: 안 돼요. 전 빌려드린 적 없으니까 받을 수 없어요.
12: 저승 사자랑 약속했다고요. 제발 그냥 받으세요.
10: 안 돼요.
6: 원님 정말.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아유, 원님이라고 백성을 눈꽃만 치도 생각을. 아이고, 원님.
17: 아, 강물이 그렇게나 많단 말이냐. 네, 어디 한번 가봄세.
10: 맞아요. 그래서 다들 불편하... 아! 정 이 돈을 저 주셔야 한다면 이 돈으로 다리를 놓는 게 어때요?
17: 응? 다리를?
10: 네! 비가 많이 와도 건널 수 있는 크고 튼튼한 돌로 징검다리를 만들면 좋잖아요.

0: 아이 뭐 이 돈이 다 덕진아 씨 돈이니 덕진아 씨가 원하신다면.
1: 아유 덕진다리 덕분에 강 건너기도 쉽고 장터 가기도 편해졌네요.
2: 덕진다리요?
3: 네! 덕진아 씨 돈으로 만들었으니 덕진다리죠.
1: 덕진다리 만세!
3: 만세! 만세!
2: 아유 참, 아유, 다들 왜 그러세요 정말. 아유 진짜. 아유.
4: 천냥이 생겨도 자신이 아니라 말을 위해 쓰다니. 정말 젖은 곳간이 가득 찰만 하네요.
3: 너무 좋아. 흥이 난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3: 감사합니다, 언니.
5: 그 후 원님은 덕진아 씨를 본받아 마을 백성들을 잘 돌보고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지.
0: 갑시다. 아이고 이거 뭐구나.
5: 지금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암에는 덕진아 씨가 만든 덕진다리가 남아있다고 해.
2: 그럼 저승에 있는 곡간 이야기 여기서 끝.
6: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7: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8: 불이 났어요.
9: 그랬대.
10: 무슨 소리지?
8: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8: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0: 어디로 가야 하지?
8: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11: 안 돼.
8: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8: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0: 도와주세요!
8: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플렉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세상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2: 수 있을까? 저는 항상 행복해요.
3: 아, 항상 행복해?
2: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랑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만족해요.
4: 자기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엄마한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도 읽어드리는 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5: 사람은 누구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6: 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5: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이를테면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즐거움을 느낄 때도 혼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어.
3: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2: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종종 싸움이 나잖아요.
6: 그리고 타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등에서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혼자 힘든 걸 헤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5: 아, 민준이 이야기가 아주 우리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행복했어요?
3: 선생님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의 아내 뱃속에 생겼어.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이 행복했었어.
2: 아이가 생기면 왜 행복해요?
3: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행복했었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2: 그런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저도 그 선생님 생각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5: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자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나. 이 순자라는 철학자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기로운 풀이 숲속에서 자라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해도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6: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남과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한 이유가 그 행복감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혼자서도 그 행복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혼자서 자신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살짝 싫고 기분이 나빠요?
3: 아, 선생님이 기분이 나쁠 때?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못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져.
2: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3: 선생님은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해. 코미디언.
2: 코미디언 참 재밌는데.
3: 아, 재밌어?
2: 저도 반에서 코미디언이거든요.
3: 도진이 반에서 코미디언이야?
2: 네.
5: 행복은 이를테면 뭐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6: 그러면은 즐거움이랑 행복이랑 다른 점이 없지 않아요?
5: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0: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1: 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즐거움과 뭐 이런 거보다 뭐가 더 대단하길래 왜 행복을 그렇게 쫓고 찾는 걸까요?
0: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잘 설명을 했어. 행복을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 이렇게 되는 거지.
1: 그러면은 행복은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2: 그렇지. 가장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꼬불꼬불 헤매다가 찾게 되는.
1: 미로 같은 거네요. 그러면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을까? 선생님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1: 어떠한 직업 같은 걸 원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죠.
0: 돈 자체가 뭐가 좋아? 돈을 어디다 쓸 건데?
1: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쓰겠죠.
0: 돈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지?
1: 돈 자체에 물건을 살수 있는 가치.
0: 그렇지. 그 물건은 뭐야? 돈은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잖아?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쓰기 위해서다. 그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
1: 오래 살기 위해서.
0: 오래 사는 거왜 오래 살려고 하지?
1: 죽음이 두려우니까.
0: 그런 두려움을 피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두려움을 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1: 그럼 주제로 돌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3: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제가 화를 내면 짜증도 전염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도 전염되지 않을까.
4: 제가 우리 반에 한 무슨 그룹 같은 게 있어요. 네명 멤버, 그리고 매니저가 한 명, 두 명, 세명 되거든요.
2: 오, 기획사가 꽤 크네.
4: 참 재밌는 게제 친구랑 저희 식당에 놀러 갔어요. 우걱우걱 먹는 신형을 하면서 막 웃기게 해가지고 친구들 거기다 다 웃었어요.
2: 아, 빵 터졌어.
4: 네.
2: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했거든? 도진이도 혹시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해?
4: 네.
0: 이를테면 행복을 주제로 철학적 사유를 펼쳤던 사람들 중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 벤담이 바랐던 세상은 이른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1: 근데 왜 벤담이란 철학자는 왜 남이 행복해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0: 아마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도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또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자기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겠지.
1: 그러면은 애초에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0: 어떤 문제가 있나?
1: 그 문제는 아니고 행복이 측량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철학을 한게 아닐까요?
0: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질문이 돌직구네. 그 지점은 실제로 벤담을 비판할 때 다른 철학자들이 자주 이야기해. 행복은 측량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벤담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아.
1: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다 좋은데, 나의 행복에 관련된 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한 거예요.
5: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3: 요즘, 저희 아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시거든요. 저는 요즘 아빠의 행복을 원하니까, 아빠가 행복해지면 저도 같이

0: 덩달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랑 저랑 취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1: 아빠가 가끔씩 혼날 때 저는 아예 살짝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2: 그렇지.
1: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3: 우리 질문 중에 저런 게 있었잖아. 민준이는 언제 행복해?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몰입할 때 행복하거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대화가 그 집중을 이끌어내서 그래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상도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민준이가 원하는 쪽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4: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3: 그렇지. 그건 맞아.
4: 네.
3: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4: 맞죠.

0: 있어. 장하윤의 엄마 진현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윤준이 반가워. 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어.
3: 곧 애기 아빠가 될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형이야. 반가워. 선생님 본 적 있어 어디서?
1: 제가 코미디 쇼를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제가
2: 혹시 철학을 전공으로 한번 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니?
4: 경희대 갈게요.
1: 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학년 때. 저 코미디언 저기 저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셔가지고
3: 오늘 만났네.
1: 네.
2: 그럼 민준아 또 보자.
4: 네. 안녕히 계세요.

0: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오늘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안녕, 또 만났네.
2: 하이, 오늘은 또 어떤 미션을 할까?
0: 오늘의 미션, 우리 가족의 최애 요리 소개하기. 장보기와 요리하기에 꼭 참여해줘.
1: 그럼 누나인 내가 먼저 해볼게.
2: 오늘은 수육 전골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

0: 그다 먹고 나서 고기와 야채가 우려 나오는 그 국물로 죽과 칼국수를 해 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재료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야채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 부추 없으면 안 먹어요. 부추. 버섯도 넣으면 식감 좋아요, 버섯. 이렇게 네 가지를 살 거거든요. 그러면 장바구니를 챙겨서 한번 가볼게요. 출발.
1: 누나 벌써 출발했네? 내가 소개하는 음식도 듣고 가. 안녕. 오늘 내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해 줄 건데 어떤 걸 해줄지 모르겠어. 샤브샤브, 스시. 라클렛. 치즈를 녹여서 다양한 재료 위에 부어 먹는 요리야. 라클렛 하면 뭐가 필요할까? 어니언, 빕, 이름이 뭐지? 아사. 잘 모르겠다. 아스파라거스? 치즈, 당연히, 당연히.

0: Center.
1: Okay, 파프리카 있나? 아, 여기 있지. 빨간색이 조금 맵게 생길 것 같아서 오렌지로
2: 이게
1: 봐. 재미있는 물품 속에 코너가 많아. 약간 놀이동산 온 것 같지?
3: 진짜 재밌다. 구경하느라 장을 못 보겠어.
1: 언니. 이제 이만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보자. 린디, 머쉬움, 아까모토, 아스파라거스.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다. 이거 바퀴를 쓱 가면 안에 큐브가 나와. 젤리 같은 게. 드디어. 에그다. 이런 걸 살까? 달걀은 조심조심 넣어야 돼. 치즈가 어디 있을까? 이거 그치. 치즈. 다 했다 드디어.
4: 잘 살나요?
1: 네. 우리 차가 어디지?
3: 주찬이 진짜 많이 샀다.
1: 응, 조금 무거웠어.

0: 꽈배기 6개랑 핫도그 하나랑 핫도그 2개랑 야채 햄빵 하나요. 인생 뭐 있나? 어플.
1: 넣어드릴까요?
2: 네.
1: 야, 마트에 오면 기분이 어때?
3: 엄청 좋아.
1: 왜?
3: 내가 먹고 싶은 게 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해녀다. 해녀다. 강릉. 부추랑 버섯 사러 가볼게요.
4: 부추.
3: 부추. 아, 부추, 부추. 부추. 부추 이게 제일 많아. 이게 제일 많아. 미나리, 한자 미나리. 청경채. 왜 그렇게 오래 골랐어? 어, 이게 제일 많은데? 이거랑, 뭐였지? 이거 사요, 이거. 이거. 파리 상품. 한우꼬리도 샀어요. 이거 짜서 불닭소스 해 먹으면 맛있는데, 불닭소스 사면 안 돼? 불닭소스. 어, 어, 맞아. 어, 불닭소스 찾았다. 은근 많이 샀다, 맞지?
4: 가벼운 거.
3: 이게 가벼운 거.
5: 짜잔. 이제 내가 다 장동 거야.
6: 라클렛은 엄청 쉬워서 그냥 이걸 조심하게 자르면 돼. 왜 내 가족이 라클렛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너무 건강한 것들이 다 있잖아. 이거, 이것도 있고 그린빈도 있고 스파라거스도 있고 건강해서 내 가족이 좋아해. 그다음 또 맛있어. 맛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어, 너가 라클렛 하면 이 재료들 꼭 할 필요 없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재료는 치즈. 이거 없으면 라클렛이 아니야. 왜냐면 라클렛은 치즈가 있어야지 라클렛이야. 끝났다. 와, 이제 먹자. 너무 맛있겠다.
3: 수육 전골 때문에 이렇게 장을 봤는데 부추, 부추, 부추, 푸, 푸주, 부추, 부추,
7: 부추,
3: 부추를 샀고요. 부추 맛있어요. 배추, 알배추, 귀엽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8: 수육 전골 재료인 버섯, 청경채, 배추 등 냄비에 예쁘게 올려줘요.
3: 감사합니다.
4: 너무 크다. 너무 크다.
8: 잘 삶은 고기는 10개 썰어요. 미안하니까 엄마가 하셨어요.
3: 불닭 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이 참소스랑 연겨자 이거는 기본 소스여서 세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연겨자 이게 킥이에요.

0: 맵다.
1: 오리백 처음 먹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2: 나야 또 뭐해?
3: 복숭아.
2: 어?
3: 복숭아가 한 거 있지?
2: 마리야 방금 밥 먹었는데.
1: 누나 빨리 와.
4: 우와 맛있겠다.
5: 엄청 잘했네.
1: 고마워.
2: 이거 이름 뭐지?
6: 라클렛.
7: 나는 먼저 어떤 치즈를 할까?
8: 나는
7: 난 매운 거 좋아해서 매운 치즈를 먼저 해볼게.
8: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으면 구워져.
7: 기다려.
0: 엄마 보여주고.
8: 치즈.
2: 먹었어?
8: 응.
7: 와. 이거랑 계란도 같이.
8: 치즈. 근데 내가 여기 라클레트에서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걸 구운 동안 이것도 구울 수 있잖아.
5: 나는 치즈를 뺄 때 엄청 재밌어.
8: 맞아.
5: 그냥 쑥 내려오니까.
8: 언니는 조금 먹어주네? 다 했어?
5: 치즈비가 오네?
8: 와, 이거 조금 많이 재료를 넣긴 했어.
5: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해줘.
8: 뭐 하네? 알려줘.
5: 뭔 수시? 아니면 떡볶이?
8: 좋아해줘서 고마워.
5: 너가 잘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것 같아? 할머니 이거 만들어봐.
8: 엄청 좋은, 엄청 맛있는 막 밥이야.
9: 최애 요리 소개하기 미션 성공! 서로 장바구니를 보고 먹어보고 싶었던 것은?
8: 치즈! 매운 소스!
9: 나도! 다음 미션까지 6일 23시간 59분 59초 58초 57 6단계 우리 가족 최애 요리 소개하기 성공! 다음 미션 이제는 기다려지지. 후후후.
1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있는 걸 좋아해요.
1: 아빠, 오늘은 일하러 회사 안 가세요?
2: 팔팔 안 가. 오늘은 토요일이잖아.
0: 팔팔반 토요일엔 회사에 안 가죠.
3: 어머 여보, 회사 안 가고 여기서 뭐해요?
2: 토요일엔 원래 나 회사 안 가는 거 알잖아. 토요일 아니야?
3: 네, 오늘은 목요일이거든요.
0: 팔팔반 목요일엔 일을 합니다.
2: 아빠 갔다 올게.
1: 네, 아빠. 아빠 안 됐다. 또 일하러 가고. 엄마 좋겠다. 일 안 하고 종일 집에서 노니까.
3: 놀긴 누가 논다 그래. 엄마도 집에서 컴퓨터로 일해야 해.
0: 조지는 행복한 암탉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3: 조지, 엄마 일해야 되니까 행복한 암탉 게임은 엄마 일 끝나고 하자.
0: 수지 엄마가 팔팔을 유치원에 태워주러 왔습니다.
4: 네, 나 왔어, 페파.
1: 어서 와, 수지.
3: 유치원 잘 갔다 와라.
1: 네, 갔다 올게요. 엄마도 일 잘해요? 근데 아줌마, 아줌만 오늘 일하세요? 아님 놀아요?
3: 아줌마가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5: 네.
3: 체육관에 가서 일해야 돼.
1: 체육관에서 어떤 일 하는데요?
3: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줄넘기도 하지.
4: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죠.
0: 팔팔한 소지가 유치원에 도착했네요.
6: 안녕 얘들아. 안녕 페파. 안녕 수지.
7: 허허, 모두 조용. 오늘은 가게 놀이를 할까요, 여러분? 자, 누구 가게 주인 할 친구? 가게 주인은 페파랑 수지가 할까요? 나머지는 물건을 사는 손님을 하고요.
0: 페파랑 수지는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역을 맡았죠.
1: 근데 우린 뭐부터 하지, 페파? 손님한테 돈 받는 건 내가 할게. 넌 선반에 있는 물건 줘.
4: 알았어.
0: 첫 손님은 강아지 댄이군요.
8: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1: 어서 오세요.
8: 과자 좀 사러 왔는데 지금 있나요?
1: 수지, 우리 가게에 지금 과자 있어?
4: 아니, 이 장난감 전화를 사면 안 될까요?
8: 네, 주세요. 이건 얼마죠?
1: 이 전화기는 100만 원입니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 손님.
9: 네.
10: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혹시 빵 있으면 한 봉지만 주실래요?
4: 없는데요. 이 장난감 집은 안 될까요?
1: 쇼핑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10: 네, 담아주세요.
1: 이 장난감은 만 원입니다, 손님.
10: 아이고, 이런,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는데요.
1: 그럼 다음에 가져오세요, 손님. 이거 되게 힘들다.
4: 그러게.
11: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저한테 천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1: 수지, 우리 그런 거 있어? 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4: 이 당근 어떠세요?
11: 네, 주세요.
0: 레베카는 당근을 아주 좋아하죠. 집에 갈 시간입니다. 파파 아빠가 파파랑 수지를 데리러 왔죠.
1: 바빴어요?
2: 바빴지. 눈, 코, 뜰 새 없이 종일 일했단다.
4: 우와, 우리도 유치원에서 일 많이 했는데.
1: 우리가 오늘 가게 주인을 했거든요.
3: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했다. 이제 뽑아볼까?
0: 파파 엄마도 방금 일을 다 끝냈죠.
3: 알았어, 조지. 엄마 일할 동안 잘 참았으니까 상으로 행복한 암탉 게임 한번 하게 해줄게.
1: 거짓말쟁이. 일한다면서 행복한 암탉 게임 하고.
3: 아니야, 방금 시작한 거야. 조지랑 일 다 끝내고. 그치, 조지?
2: 전부 다 자기 일 끝낸 건가? 그럼 다 같이 게임해도 되겠네.
1: 예쁜 무지개.
0: 팔팔 가족은 오늘 산으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1: 산에 언제 가요? 멀었어요?
3: 아직 멀었어, 페파.
2: 지루하면 게임할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차 색깔 보면 말하기 어때?
1: 좋아요.
2: 아빠는 초록색 차가 제일 좋더라.
3: 엄마는 주황색 차가 제일 좋아.
1: 난 빨간 차가 좋은데. 조지, 넌 어떤 색깔 차가 제일 좋아?
4: 파랑.
0: 조지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

0: 일하고 놀기.
1: 화창한 아침입니다.
2: 오늘은 누가 뭐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자.
1: 파파빠는 그냥 푹 쉬.

0: 하죠.
1: 어떤 색을 가진 차가 제일 먼저 오나 볼까?
2: 좋아요.
0: 고양이 캔디가 초록색 차를 타고 오네요.
1: 허허, 초록색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차야. 아빠가 이겼지?
3: 안녕 캔디.
4: 미로.
3: 안녕 페파.
0: 다현이가 할아버지랑 주황색 견인차를 타고 지나가네요.
5: 주황색 차다. 엄마가 이겼지?
3: 안녕 데니.
6: 안녕 페파.
1: 오호, 저기 또 차 안 돼 온다.
3: 어, 수진의 차다. 안녕.
7: 안녕 페파. 바다.
1: 맞아 조지. 저 차는 파란색이니까 조지가 이겼네.
3: 어, 재미없게 나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빨간 차는 왜 안 오는 거야?
1: 네가 좋아하는 빨간 차도 한 대 있는데 왜?
3: 어디요?
1: 지금 우리가 탄 차가 무슨 색이더라?
3: 어, 아, 빨강이다! 만세! 나도 이겼다!
0: 드디어 차가 산에 도착했습니다.
1: 우리 얼른 정상에 올라가서 멋진 경치 보자, 얘들아.
5: 다 왔다, 얘들아.
1: 만세! 이것 봐, 내 말대로 경치 엄청 좋지?
0: 어떡하죠? 갑자기 비가 오네요.
3: 경치가 어디가 좋은데요, 아빠?
1: 저기 있잖아, 경치 좋은데.
0: 아빠가 말한 데는 아이스크림 파는 데군요.
1: 수고가 많으십니다.
8: 어서 오세요, 페퍼 아빠.
1: 아이스크림 4개만 줄래요?
8: 어떤 맛으로 4개 드릴까요?
1: 바카 하나, 오렌지 하나, 딸기 하나, 블루베리 하나 주세요.
8: 알겠습니다.
1: 이것 봐라, 아빠가 뭐 사왔게.
3: 아이스크림이다.
5: 전부 다 좋아하는 색으로 사왔네요.
1: 그래, 맞아. 초록색은 내 거고,
5: 주황색은 내 거고,
3: 빨간 딸기 아이스크림은 내 거.
1: 그리고 조지 아이스크림은
3: 바다. 아, 맛있다.
5: 어머나, 저기 해님이 다시 나왔네.
1: 오, 해 말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2: 무지개다.
0: 팔팔한 조지는 무지개를 좋아하죠.
1: 무지개는 이럴 때만 뜨는 거 아니? 이렇게 비 오면서 동시에 해가 떠 있을 때만. 오!
5: 저것 봐, 무지개엔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전부 다 있네.
3: 진짜 빨강이랑 주황, 초록, 파랑 다 있네.
1: 저 무지개 끝에 가면 뭐가 있는지 혹시 아니, 얘들아?
2: 아뇨.
5: 무지개 끝엔 보물이 있대.
3: 어, 지금 가면 안 돼요? 보물 찾으러.
1: 그럴까? 오하니 다음 언덕에 무지개 끝이 걸쳐 있는 것 같은데.
3: 얼른 가요. 슝!

0: 나왔습니다.
1: 어, 근데 무지개 어디 갔어요?
2: 다음 언덕으로 달아났나?
1: 너 우리 약 올리니?
0: 좋아, 얼른 가서 찾자.
1: 무지개, 무지개, 비 오면서 했던 날.
0: 어, 이제 비가 그쳤네.
1: 어, 무지개도 없어졌네.
2: 괜찮아, 조지뚝. 무지개는 갔지만 가면서 보물을 남겨놨을 거야.
0: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1: 무지개가 남긴 보물 찾은 거예요?
0: 맞아, 이리 와서 봐봐.
1: 와, 엄청 큰 진흙탕이다. 무지개가

이어서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가 방송됩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3: 와, 시원해.
2: 스텔라 냉떡볶이.
4: 다시 한번 최종 결전!
5: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6: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5: 알겠어요.
6: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5: 얘들아, 들리니?
7: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8: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7: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9: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7: 으이그. 너 지금 그게 중요하냐?
10: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6: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5: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6: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7: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11: 신사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7: 마그마 X!
5: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12: 하이어 로보,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6: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5: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6: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하이얼로보 출동이다.
13: 네!
14: 레스큐 Z 합류 완료.
15: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0: 단 기류가
1: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아!
2: 움직일 수가 없어.
0: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타이탄 액션!
1: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0: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1: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0: 얼마든지.
1: 야! 하! 야!
3: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0: 피닉스 액션! 자!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1: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0: 뭐라는 거야?
1: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2: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1: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3: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1: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2: 말도 안 돼. 눈앞의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1: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4: 레디 액션! 파이어 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 도피하네요.
2: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다!
1: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냐?
0: 세나! 감히 세나를 느낌!
1: 어림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5: 엄마, 저게 뭐야?
6: 새로 나온 영화인가?
7: 오, 특수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8: 마그마 더블엑스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6: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엑스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8: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6: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8: 뭐라고? K, 자네가 진정.
9: K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1: 그래야지. 압도적인

0: 모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일은 없어!
1: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2: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0: 피닉스 액션 드론건!
3: 그건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1: 맞아! 모두 발사!
0: 어림없지! 어?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했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4: 어떻게 된 거야?
0: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5: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6: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7: 진짜 실감나는데?
8: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7: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6: 여하겠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0: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8: 이렇게 끝낼 순 없어.
1: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걸.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뺏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5: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3: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0: 당장 가자!
4: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3: 그래도 가야 해요.
0: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6: 다이아로봇이니까요! 아,
4: 좋다, 마리 팀장.
2: 아,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네!
0: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에너제틱 액션!

0: 들고 가자! 타이탄 액션!
1: 가! 쥐방울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0: 마무리는 맡겨줘요!
1: 알겠어! 부탁할게!
0: 타이탄 펀치!

0: 시작해볼까? 라이트닝 어택! 어림없다고! 에스큐! 마그넷! 성공이야! 잠깐만! 땅이 이상해!
1: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2: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 X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1: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0: 응? 좋아, 간다! 캬!
2: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니? 마그마 익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뭐야? 어, 피닉스 나야! 네 주인이라고!
1: 소용없어! 대가 침입자를 공격하도록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0: 내 손!
1: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 팀장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0: 성공이야!
2: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3: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4: 일본이라 이제 시작되겠군.
0: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1: 서두자.
3: 어, 이안 멈춰. 거기 함정.
2: 제시동 완료.
0: 됐어! 살았다. 빨리 마그마 코어를 부수자.
1: 다 열어봐!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3: 응, 다 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그런 공격쯤이야.
4: 야, 레스큐 슈커.
2: 타이탄 슈타.
0: 출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데. 뭐야?
4: 레스큐 슈커!
2: 타이탄 판치!
4: 레스큐 밴디지!
0: 개, 정말 귀찮군!
3: 레스큐 마그넷!
2: 자, 그럼 마무리! 간다!
0: 일단,
3: 이제 끝이다!
2: 아빠! 안 돼! 아빠! 어? 아빠라고?
1: K가 제이의 아빠라니.
0: 제이, 알고 있었니?
2: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가 파이어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2: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5: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6: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2: 그게 파이어로보니까.
7: 제이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8: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2: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6: 어? 제이, 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5: 아휴, 하여간 못 말려.
9: 화재 발생, 화재 발생.
7: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2: 당연하죠. 우린 파이어로보라고요.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10: 출동 파이어로보.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하는 거 참 좋아하죠? 근데 오늘은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코딩을 통해서요. 근데 저는 코딩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AI와 함께라면 코딩을 할 줄 몰라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신비한 바이브 코딩의 세계를 알려주실 박진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에게 바이브 코딩을 알려줄 박진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먼저 바이브가 뭘까요?
0: 바이브, 저는 약간 춤, 동작, 네? 나의 바이브 이런 느낌을 생각하는데요.
1: 네, 맞아요. 느낌, 직관, 느낌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딩하지 않아도 말로만 AI한테 이런 분위기의 웹사이트 만들어줘라고 하면 AI가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AI에게 잘 명령할 줄만 알면 원하는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0: 와, 그럼 코딩을 배우는 방식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우리 뭐 해볼 건가요?
1: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챗GPT랑 같이 블록숲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친구들 챗GPT를 켜볼게요. 그리고 네, 네. 제가 이렇게 입력했어요. 블록숲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만들어줘. 블록으로 된 초록색 숲이 배경이고 곳곳에 귀여운 나무들이 있으면 좋겠어. 주인공은 모자를 쓴 귀여운 탐험가야. 방향키를 누르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화면 위에는 게임 제목이 보이고 점수판도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 밝고 귀여운 동화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줘. 마치 내가 친구한테 이 게임을 설명한다 라는 생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0: 이야,
1: 어때요?
0: 뭔가 지금 막 만들어지네요.
1: 네, 빼곡하게 코드가 쓰여지는 게 보이죠.
0: 네네.
1: 네.
0: 아, 코딩을 지금 막 해주고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우와, 신기하다.
1: 우리는 그냥 자연어로 입력만 했을 뿐인데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고 있어요.
0: 근데 원래 우리가 코딩이라는 걸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게 일종의 언어 같은 거라서 새로운 언어, 영어를 공부하듯이 저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그래서 코딩이 어렵다고 했던 거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0: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1: 네. 그러면 미리 보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어때요? 와.
0: 아, 귀엽습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1: 네. 우리가 요청한 것처럼 블록스 네. 보물찾기라는 제목이 보이고 네. 앞에 점수판도 보이죠.
0: 네.
1: 그리고 어때요? 귀여운 탐험가 캐릭터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죠.
0: 아, 정말 하찮네요. 아, 정말. 아, 귀엽다는 뜻입니다, 정말.
1: 네.
0: 정도. 아, 근데 약간 종이처럼 만들어서 보셨어요? 방향 바꿀 때 막 뒤집어요.
1: 네. AI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 귀엽죠?
0: 귀여워, 네.
1: 네. 여기 지금

0: 주룩주룩 써있는 이 코드들, 여기 HTML이라고 되어있는 친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블록스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만들어줘라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친구예요.
1: 그쵸.
0: 저기 스타일이라고 보이는 CSS라는 친구는 우리가 초록색 숲이 배경이야. 네. 그다음에 귀여운 탐험가를 만들어줬을 때 색깔, 모양 그런 걸 예, 표현하는
1: 말들 디자인을 좀 관장해주는 친구죠.
0: 맞아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크립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탐험가가 움직이는 이런 예, 움직임을 나타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 친구가 모여서 우리가 만든 이 게임을 지금 구성한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 우리가 이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알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대화하는데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었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이제 그럴 필요 없이 AI로 작업물에 대해서 설명만 잘하면은 코딩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이대로 이 게임 완성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유지보수를 해볼 건가요?
0: 지금 우리가 먼저 게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이 게임은 지금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 게임을 보석 줍는 게임으로 만들고 싶어요.
1: 아, 좀 업그레이드를 좀 네. 해보는 차례군요. 좋습니다.
0: 맞아요. 네.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모두 다 고쳐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뭐를 추가해줘 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아, 딱 내가 원하는 딱 집어서 설명을 하면 거기만 싹 바꿔준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좋아, 이제 보석을 추가해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화면 곳곳에 계속 나타나면 좋겠어. 그리고 탐험가가 이 보석에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야.
1: 이야.
0: 네. 기존 숲 배경과 탐험가 움직임은 그대로 두고.
1: 그대로 두고.
0: 네. 보석 생성, 충돌, 점수 증가만 자연스럽게 붙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1: 와,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었네요, 지금.
0: 네, 맞습니다. 와, 어때요? 보석이 생겼죠?
1: 아니, 근데 보석 개수가 계속 고정돼 있네요.
0: 아,
1: 네. 두더지 잡기처럼.
0: 네.
1: 먹으면 하나씩 새로 생기네. 이제는 조금 해봄직한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 네. 저 보석을 좀 줍기 위해서 좀 빠르게 움직여볼 마음이 생겼어요.
0: 네.
1: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좀 더 해보면 좋겠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초록색 슬라임 괴물을 한번 추가해보고 싶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별사탕 풍선을 쏘면, 네, 그 슬라임 괴물이 사라지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1: 아, 그러면 슬라임이랑 캐릭터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0: 네, 게임 오버라고 뜨고 게임이 중단됩니다.
1: 아, 바로 끝나는 거군요.
0: 네.
1: 아, 그래서 슬라임을 공격해서 없앨 수 있게끔 별사탕으로.
0: 네.
1: 이제 점점 진짜 재밌겠죠? 게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0: 네.
1: 좋습니다.
0: 이번에는 두 가지를 추가해줘. 첫 번째, 오른쪽에서 귀여운 초록색 슬라임이 계속 나오게 해. 슬라임이 탐험가에게 닿으면 화면 가운데에서 게임 오버라고 떠야 돼. 그리고 게임이 멈추는 거야.
1: 네.
0: 두 번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탐험가가 별사탕을 발사할 수 있게 해줘. 별사탕이 슬라임에 닿으면 슬라임이 사라지고 점수가 1점 올라가는 거야.
1: 네.
0: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1: 네, 이제 좀 쫄깃해지겠는데요, 게임이?
0: 네. 나왔어요. 자, 볼까요?
1: 아, 슬라임 너무 귀여워. 어떡해.
0: 별사탕 풍선이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죠.
1: 아,
0: 네.
1: 슬라임을 잡아도 점수가 올라가고.
0: 맞습니다.
1: 보석을 먹어도.
0: 맞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보석 다섯 개를 다 모으면 화면에 큼직하게 성공이라고 나오는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1: 좋습니다.
0: 네. 보석 다섯 개를 다 모으면 화면 가운데에 미션 성공이라고 큼직하게 떴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공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1: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 나왔어요. 네. 한번 볼게요. 보석을 먹고, 네. 또 보석을 먹고.
1: 네.
0: 지금 두 개 먹었죠?
1: 아~
0: 어때요?
1: 아~ 네. 진짜 딱 다섯 개 먹으니까 미션 성공이죠.
0: 맞아요. 알아서 보석 점수와 슬라임 처치 점수를 구분해서 미션 성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1: 똑똑합니다. 똑똑해.
0: 네, 맞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게임의 캐릭터, 그리고 배경 같은 걸 만들었어요.
1: 네네.
0: 그렇죠? 네. 두 번째, 보석을 추가했죠.
1: 맞습니다.
0: 네.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죠?
1: 슬라임을 추가했죠.
0: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했잖아요.
1: 네네.
0: 친구들도 바이브 코딩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걸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요청을 주면 AI의 결과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좋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슬라임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지금 게임은 그대로 두고 슬라임을 분홍색으로 바꿔주고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게 해줘라고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0: 빠져나갔어.
1: 더 귀엽지 않아요?
0: 아, 이제 완전 기대가 나오죠. 이거는 좀 짧겠는데? 이제는 정말 쫄깃한 게임이 됐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성범 씨가 한번 직접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2: 좋습니다. 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해볼게요.
1: 네.
2: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2: 못 나온다. 아! 아니, 생각보다.
1: 네.
2: 생각보다 너무 슬라임에 집중하니까 이게 쉽지 않네.
1: 네.
2: 그렇지만 우리는 보석 먹는 게임이니까 보석을 빠르게 먹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
1: 네. 미션 성공에 잘하셨어요.
2: 와, 근데 바이브 코딩 배우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직접 제가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몸소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네.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죠? 바이브 코딩 네 가지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그리고 두 번째, 코딩하지 말고 결과를 말하기. 아... 그리고 세 번째, 하나씩 만들기.
2: 한 단계 한 단계.
1: 네. 그다음에 네 번째, 한 번에 하나씩 수정하기.
2: 수정도 하나씩, 만드는 맞습니다. 것도 한 단계씩.
1: 맞아요.
2: 아, 이게 또 중요한 거군요.
1: 네.
2: 친구들이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들이 해봤던 게임에서 봤던 요소를 직접 추가해도 좋을 것
1: 맞아요.
2: 같아요.
1: 맞아요. 네.
2: 친구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험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EBS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폐지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예상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의 운명과 앞으로 남은 쟁점을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서울 학생 인권조례 존치를 결정한 이번 표결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쟁점을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를 유지한다, 이런 결정인데, 그런데 표결 결과가 좀 예상 밖이었다고 하죠.
1: 네, 어제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지난해 12월 그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제의를 요구한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뒤첫 임시회 본회의인 만큼 서울시의회 의원 전

0: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결과는 재석 118명 가운데 반대 117표, 기권 1표, 찬성은 0표였습니다. 이로써 폐지 조례안은 효력을 잃었고 서울 학생 인권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게 된 겁니다.
1: 네. 찬성이 폐지를 하자는데 찬성이 0표.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 인권 조례를 계속 폐지하자 이렇게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는 폐지안에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0: 네, 이런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의석에서는 이제 박수 소리와 함께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먼저 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2: 재적 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제의권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절대 다수여서 폐지한 부결 자체는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기권한 한 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지난 11대 시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수차례 통과시킨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입장 선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는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저희가 취재한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은 제2안건이라는 표현이 혼동을 줄 수는 있지만 단순한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이번 임기에는 폐지를 다시 추진해도 통과 가능성이 낮은 만큼 실익을 고려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국민의힘 교육위원과 대표위원 등에게 표결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입장을 바꾼 건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그렇게 보기엔 아직은 이릅니다. 지난 시의회 임기 동안 폐지 시도가 두 갈래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어제 부결된 건 주민청구로 시작된 폐지안입니다. 2023년 2월 주민청구로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1월 제의를 요구하면서 이제 어제 표결이 이뤄진 건데요. 이 갈래는 어제 최종 부결로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폐지안인데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별도로 발의한 폐지안이 2024년 4월 의결됐고 재의결을 거쳐서 같은 해 7월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효력은 현재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본안 소송은 지금도 대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조례의 최종 운명은 어제 표결이 아니라 이쪽 대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우리가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면 흔히 두발 자유 그리고 뭐 체벌 금지 이런 정도로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조례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을까요?
0: 네, 현장에서 조례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대목은 방금 말씀하셨던 권리를 이렇게 나열한 것보다는 그 권리를 보장할 기구와 절차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그리고 교육지원청마다 두는 학생인권상담실이 모두 이 조례에서 나왔습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교사도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옹호관이 직접 조사해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서울에서는 2015년 그 옹호관이 설치된 뒤 약 10년간 인권 상담이 7천여 건, 권리 구제 신청이 1,400여 건 접수됐습니다. 실제로 2024년 폐지 조례가 공포됐을 당시 진행 중이던 한 고등학생의 권리 구제 사건이 처분 근거가 사라지면서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례가 폐지될 경우 단순히 선언적인 학생 권리뿐 아니라 기존의 조사와 구제 절차를 무엇으로 대체할지도 쟁점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음 달 3일인데요.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충남은 서울보다 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밟았는데요. 2023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감의 제의 요구로 한 차례 부결됐지만 다시 폐지안이 발의됐고 2024년 4월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0: 조례가 대표적인데요. 서울에서는 2024년 5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상위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교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봤던 기존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도 어제 표결 직후 변화한 교육 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학생 인권 조례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 보입니다. 달라진 학교 환경에서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과 다른 구성원의 권리까지 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떤 제도에 담을지가 다음 과제로 남게 된 상황입니다.
1: 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조례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보다도 지금 달라진 학교 현실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송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 전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먼저 경기 지역 소식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으로도 화제가 됐던 교권 보호관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공식 출범했다고 하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권보호 전담관 300명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교권보호 전담관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교권보호 기능을 연계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후에도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법률, 심리 지원 등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초 5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1,800명 넘게 지원하면서 선발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교권보호단장을 맡은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지난 10일 악성 민원 학부모를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안 교육감이 이토록 교권보호에 주력하는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별이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몇 번의 눈물을 흘리며 결단한 것입니다.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피해 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할까요?
1: 네, 교사를 포함해서 변호사와 의사, 경찰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발됐는데요. 전담관들은 학생의 폭력이나 학부모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피해 교원을 1대1로 맡아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가 개입해 교사가 복잡한 행정이나 수사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담관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행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 조사라든지 아니면 증거 수집과 같은 어떤 법적 쟁점들을 뽑아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드리거나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제가 수사 실무도 했고 또그 집회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직접 양 당사자들을 조정한 경험도 있고 피소됐거나 아니면 진정을 받은 교사 선생님들께 수사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이런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지역이 경기도만은 아닐 겁니다. 먼저 도입한 지역들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1: 그렇습니다. 충남과 강원 등에서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요.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 이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2건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 2명에게 지급한 치료비 모두 190만 원인데요. 교권 침해 사안 3건에 대해서는 교원에게 집중적인 법률 대리를 지원했고, 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력이 있는 보호자의 재침입이 우려되는 사안에는 교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특별교육 처분을 이수하지

0: 하는 학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1: 네, 다음은 AI 교육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최근 전북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협력해 모두 7장 20조로 구성했는데요. 기본 원칙으로는 인간의 주체성, 비판적 검증, 책임 있는 윤리적 활용, 학생 권리 보호와 정서적 안전, 그리고 인문, 생태, 산업을 잇는 전북형 AI 교육 등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인데요. 교사에게는 생활기록부와 같은 학생의 정성적 기록을 작성할 때이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학생에게는 수업이나 시험에서 AI 안경 같은 기기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요. 또 AI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합성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최근 교육청마다 AI 활용 원칙을 내놓고 있지만 전북은 학교에서 가능한 것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전임 신경호 교육감 시절 도입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역량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기존 평가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까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강원 학생 역량 평가는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 사고력과 추론력,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문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의 역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교육부 진단 검사로 학생들의 기초 역량을 먼저 파악하고, 6월쯤엔 강원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역량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강조해온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다져서 202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참 뜨거운 현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소식을 짧게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놓고 교육감을 포함한 초중등계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참 크고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학에서는 이 개편안을 환영하고 찬성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죠. 그 이후 대학가에서는 연달아 환영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변화에 맞춰 국가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총장협의회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국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 투자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크게 낮다며 교육 부문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도교육감과 초중등교육계는 반대 입장인데요. 학령 인구가 줄더라도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 비용은 쉽게 줄지 않고 AI, 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며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교육 재정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교육 재정이 필요한 건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교육 전반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지 이런 의견들을 좀더 모아가고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8월 26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한국어 몰라.
2: 투자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나가서 혼이 나갔어. 그 후에.
3: 달빛에 얼굴을 봐서 예쁘자 거냐자만 골라서 그렇게.
4: 서부 청년들 한국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자라고 했었거든.
5: 최초의 한인 이민이 고종 황제 때 하와이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6: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해안에 가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푸른 바다. 눈길을 사로잡는 비경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여름이면 해안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7: 뭐가 좋아요?
8: 수영하는 거.
7: 물도 깊지 않아서 놀기도 좋고 해서 참 좋습니다.
6: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고 살아있는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으니 해안에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답니다.
9: 작년에도 왔었는데 만족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오게 됐습니다.
10: 막 꽃게도 잡고 조개 큰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6: 그뿐인가요? 해안 앞바다를 그대로 담은 먹

0: 먹거리도 풍성.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해안 안면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연육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안면도.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섬으로 수많은 해수욕장이 있어 대표적인 해안의 관광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꽃지 해수욕장은 야트막한 수심으로 물놀이를 즐기기 딱 좋아 이맘때면 늘 북적입니다. 자, 바야흐로 본격 여름휴가철 꽃지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 참 좋다고 합니다.
1: 들려요?
2: 바다 소리가 들려요. 네.
3: 하지만 나도 이거 한 게 있어.
2: 해봐. 누가 좀 모래 좀 뿌려주라.
1: 아, 무슨 소리가
3: 바다 들려? 소리 안 나는데?
2: 야, 절대 들어봐.
1: 근데 이렇게 노는 거야. 이렇게 진흙이랑. 이렇게 노는 거야.
4: 아, 여기 매년 애들 데리고 놀러 오는데요. 지금 조개도 잡다 보면 애들도 조개가 나오니까 재밌고 실제로 나왔던 바지락으로 저희가 칼국수랑 찌개를 끓여 먹어요. 어. 근데 정말 이게 사는 것보다 신선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2: 우와, 잡았어. 여기 한자리에서 많이 나와.
0: 해수욕도 즐기고 살아있는 자연도 느낄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이만한 놀이터가 또 있을까요? 꽃지 해수욕장이 유명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4: 아무튼 할매 할매 바위인데요.
1: 저 뒤에 끼요.
4: 네, 저 유명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만조 때는 제가 못 가요. 근데 이제 간조 때는 다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바위가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붙었고 해서 좀 유명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저것도 보러는 거예요.
4: 네, 저것도 보러도 많이 오고.
0: 하루 두 번 열리는 신비로운 바닷길. 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이 되면 꽃지 해수욕장 앞바다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이 아니라 걷기 좋은 자갈길이 열리는 곳인데요.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안면도의 보석. 바로 대한민국 명성으로 지정된 팔미 하라비 바위입니다. 안면도 사람들이라면 이 바위에 얽힌 구슬픈 사연을 다 꿰고 있답니다.
5: 할머니, 응? 그러면 저 바위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6: 그러니까 오래됐지. 전설의 고향도 나왔어, 여기. 방송국에서. 할매 바위, 할아베 바위. 할머니가 울다 울다 지쳐가지고,
5: 네.
6: 부둣가 여기 저기 선창가 앉았다가 죽어가지고, 한이 맺혀서 생긴 바위래. 아.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5: 할머니, 근데 저 살짝 부리 모양은 살짝 입 같아요.
6: 어, 그래?
5: 네.
6: 네가 볼 때 그래?
5: 네.
6: 네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긴 것 같다.
0: 물이 빠진 바위 주변에선 제법 씨알 굵은 조개도 잡히는데요. 채집이 허락된 곳이라 조개 잡기 체험 명소랍니다.
6: 바람이 막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막 파도에 밀려서 소라도 나오고 꽃게도 나오고 굴도 파도에 밀려서 오고.
0: 오랜만에 손녀와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는 조인순 씨. 안면도의 매력을 손녀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0: 지네 아빠가 빨간 것이 그런 때는 오거든. 그러면은 따라서 와.
1: 할머니 본다고?
0: 내가 막 오라고 하지.
2: 할머니가 착하고 맛있는 걸 많이 해주세요.
3: 할머니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길래 이상이가 홀딱 반했는지 궁금했는데요. 아하, 태안 향토 음식 전문점 사장님이셨군요. 모처럼 손녀도 놀러오고 했으니 솜씨 발휘 한번 하신다는데 오늘의 재료는 태안의 명물 꽃게입니다.
0: 게, 꽃게, 지, 묵은지 2, 3년 된 거. 그래서 개국지예요.
3: 태안 앞바다는 소문난 꽃게 황금어장이지만 여름철엔 금어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잡아서 보관해둔 걸 사용합니다. 알배기 꽃게를 인심 좋게 넣어주고 일반 꽃게탕과 다른 재료를 한 가지 더 하는데 김치를 씻어서 넣는다고요?
0: 3년 먹은 묵은지 그냥 대추로 끓이면 담백하고 깊은 맛이 안 나요.
3: 꽃게와 묵은지에 각종 채소를 넣어 칼칼하게 끓이는 개국지는 안면도 일대에서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입니다. 거기에 각종 해산물까지 팍팍팍 넣어주니 아이고 아이고 백보식에 난리 났어요. 침 넘어가네요. 이번 메뉴는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갑오징어 볶음. 지금이 제철인 갑오징어 듬뿍 넣고 각종 채소를 곁들여 매콤하게 볶아주면 여름철 별미 갑오징어 볶음 완성입니다. 그야말로 싱싱한 태안 앞바다가 한상 가득. 이 맛을 보러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든다는데요. 꽃게 맛있는 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일 테고 묵은지와 어우러진 꽃게 맛이 진짜 궁금한데요.
4: 지긴다 지겨.
5: 달아요?
4: 살살 녹네. 달콤한데 진짜 달아. 꽃게 살이 달아요. 네. 슬슬 녹아요. 우리 오형제예요. 딱 오자매. 1번, 2번, 3번, 4번, 막내. 아, 우리 여기 오늘 진짜 잘 왔다.
6: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왔었지. 차도 없을 무렵에 그때. 애들 데리고 여기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면 다 불렸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나는 이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맛있네.
4: 아, 진짜 맛있어.
0: 네, 오자매예요.
7: 원샷!
4: 위하여.
0: 태안을 위하여.
4: 아, 위하여.
0: 맛있어? 응. 밥 한번 먹을래? 응. 매운 게.
3: 하하, 할머니 정성까지 듬뿍 담아 만든 갑오징어 볶음.
1: 어머니, 손녀가 누굴 좋아한다고?
0: 펭수?
8: 펭수.
0: 펭수? 여자야, 남자야?
1: 아, 펭수가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9: 남자예요.
0: 남자예요?
9: 인간 남자예요. 귀여워요.
1: 귀여워? 어떤 면이?
9: 뱃살이 많은데.
0: 손님들이 와서 맛있다고 하고 또 우리들이 오면은 맛있다고 하고
1: 되게 행복하고
9: 할머니 가랑 같이 있을 때요.
0: 머리 머리 언제 좋아.

다시 사연 많은 바위가 고요함에 잠기는 시간이 오고 외따로의 섬이 된 바위는 매일 한 번씩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합니다.

0: 떠난 이를 그리워하다 그대로 풍경이 되어버린 슬픈 사연을 품은 바위. 해넘이 시간이 되면 붉은빛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안면도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풍경. 천수만이 마주 보이는 바다에 둥둥 떠있는 탑이 보입니다. 물이 빠지면 바닥에 놓였다가 물이 차면 떠오르는 안면암 부상탑인데요. 부상탑에서 건너다 보이는 무퇴, 작은 사찰, 안면암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창건한 현대식 사찰. 바다와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 덕에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안면도를 찾는 이들이 꼭 들르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1: 아, 여름 휴가로 제가 계획해가지고 잘 올 일이 없잖아요, 부산에서. 예, 그래서 전라도로 한번
2: 충청도요.
1: 충청도로 올라왔다. 예, 전라도로 해서 충청도로. 예.
3: 근데 왜 이쪽이었어요?
1: 여기는 절이 바다에 있는데 갯벌로 해가지고 물 빠졌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4: 야, 어렸을 때 왔었는데?
5: 좋다.
6: 난 기억이 없는데.
4: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이 길이. 간월도 길도 열리잖아요. 근데 거긴 좀 짧고 여긴 좀 길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 괜찮은 것 같아서.
0: 서해바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천수만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터를 잡았다는 안면암. 많은 사람들의 좋은 기도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봉스님은 사찰 주변에 꽃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가꿨는데요. 처음 스님이 안면암에 왔을 때 받았던 깊은 감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7: 방생하러 왔다가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뭐 바다 풍경도 좋고 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절을 만들고
0: 스님이 신도들과 마음을 모아 봉축한 커다란 목조 건축물. 사실 이 탑을 올리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지난 2010년 완공된 지 한 달 만에 입었던 태풍 피해,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부서졌던 것인데요.
7: 사람이 이제 좀 큰 건물을 보면은 마음이 좀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탑도 소원탑, 부처님 세계에서 조그마한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는 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0: 그리고 다시 올린 7층 대탑. 지금은 해풍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중이라네요.
7: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제 설법이나 하실 때 그럴 때 모습이죠.
0: 아마 내년쯤이면 다시 탑 안을 올라가 볼 수 있을 거라는군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태안 앞바다. 더 이상 이 바다에 험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다에 띄운 탑이 바로 부상탑입니다.
7: 기름 유출 사고가 났잖아요. 예, 저쪽에 만리포 그

0: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1: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청정 자연을 되찾은 태안 앞바다. 그 덕에 안면암은 사진 출사 명소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반갑습니다.
2: 저 부표가
1: 힘든 순간마다 이 사찰에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김영엽 씨.
2: 오, 하나도 없었죠. 없었죠. 그게 너무 아주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하나도 안 왔어요.
0: 펜션을 하니까 뭐 더 정확하게. 아예 손님이 뭐 없었지 뭐.
2: 어떻게 그냥 정말로 그 전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걸 다 닦고 해서 그냥 빨리 진짜 원성 복귀를 한 거죠.
0: 그럼. 밤에. 야, 소라.
2: 예, 예, 올 때.
0: 소라가 진짜 많네, 여기.
2: 예. 야. 빠리거든, 이걸.
0: 이거 진짜 많이 컸다. 겨울에는 이게 조그맣잖아요, 아주.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얘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했는데, 자연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얘들이 이제, 안심하고 나올 수 있죠. 연물 소리 들으니까 잘 자라요. 잘 자라고 그냥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2: 여기 보세요. 다 꿈틀꿈틀꿈틀꿈틀 하잖아. 얘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움직이나. 근데 다 움직이지 않아.
1: 다시 맑아진 바다는 그 무엇보다도 고마운 자연의 선물. 이렇게 옛 모습을 찾게 될 거라고 누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생명을 가득 품은 바다는 사람들을 바쁘게 합니다. 바다로 출근할 땐 이 특이하게 생긴 차가 참 쓸모 있다네요. 바닷길 열리는 시간 딱 맞춰 서두르는 이유. 바다 한가운데 노다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지금은 바지락철 끝물이라 자리 비운 사람이 많지만 5, 6월엔 경운기 여러 대가 한꺼번에 나올 만큼 바지락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여기서 바지락이 많이 나는 건 갯벌 특성 때문. 단단하고 자갈이 많아 바지락이 자라기 좋답니다. 그대로 그냥 손 대는 곳마다 바지락이 지천. 또 여기서 잡히는 바지락은 품질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3: 이 조개를 우리 참조개라고. 우리 여기는 캐면 무조건 다 일본 수출가 나가는 거예요. 국내에 안 나가요. 꿀, 자갈, 모래 섞여가지고 그 속에서 있는 거라 더 맛있다죠. 자연산이야.
4: 완전 자연산.
5: 아, 진짜로?
3: 아니, 종패를 안 뿌려. 안 뿌려.
5: 우와.
3: 옛날부터 종패 뿌린 적이 없어요.
1: 아주 오래 전부터 태안 앞바다에서 자생했던 바지락. 이곳 주민들의 밥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보람이 되었을 참 귀한 먹거리죠.
3: 아, 공기 맑고 모든 게 다 좋지. 좋으니까 47년을 살았겠지. 이거 캐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대학교 가르치고 식구들 먹고 살고 노부모 모시고 이렇게 살았지.
4: 여기가 금 어장. 금 캐는 어장. 말하자면 조개도 많고 갯것도 많고.
1: 언제나 넉넉하게 내어주는 고향 바다.
4: 땡큐.
1: 3시간가량 작업을 마치고 물 들어오기 전에 얼렁 보트로 향합니다.

0: 일을 마친 주민들은 인근 식당으로 모이는데요. 여기서 새참을 함께 먹는다네요. 오늘 메뉴는 바지락 칼국수랍니다.
1: 여기는 4월, 5월 조개가 최고 맛있어요.
2: 왜요?
1: 4월 달 되면 조개가 연거러. 그리고 5월, 한 6월 달부터 차차차 죽거든?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빨리 안 죽어. 한 7, 8, 지금 오늘도 연거잖아요.
0: 늘 풍요로운 바다 덕분에 언제나 풍성한 식탁. 갓 잡은 바지락이 한가득 들어간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여기에 곁들일 해물 부침개까지. 이 정도면 잔치상 차리는 거 아닙니까? 하하, 세상에, 그 부침개 참 호사스럽네요.
1: 안면에서 나오는 대화.
3: 아, 이것도 안면도 거예요?
1: 안면도.
0: 피야말로 안면도 특산품이 잔뜩 올라간 특제 부침개. 아이고, 그냥 딱 한 입만 먹고 싶네요, 그냥.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주민들 기운 내시라고 더 푸짐하게 만들었답니다. 지난 5월부터 매일같이 바다로 출근했던 주민들, 그간의 고생이 싹 씻기는 맛이랍니다. 마을 주민들끼리 같이 먹으니 맛은 두 배가 되네요. 네.
4: 너무 맛있다. 아주 손님, 우리가 초빙을 잘했구만.
1: 원래 손 전문가예요.
4: 맛있어. 맛있다. 어떤 맛이야? 조개가 쫄깃쫄깃해, 먹을수록. 단맛 나와, 단맛.
1: 아이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기분이지. 요만한 거 먹을 거 있어도 다 모여.
3: 다 모여.
1: 다 모여. 진짜로.
0: 추억 만들기 딱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살아 숨 쉬는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여름이면 더욱 반짝이는 여기는 안면도입니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7: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8: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7: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10: 맥없이 살지 말고 하루 하나 진하게 겉보기만 멀쩡 몸속부터 환하게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지금만 특가래요. 지금
11: 서울에서 집 짓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면
12: 피곤해 하셨을 거 진상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11: 취향대로 지으려다 피땀 눈물 좀 흘렸답니다.
13: 야, 오늘 저 놀러 가는 건가요?
14: 캠핑장에 집을 짓다가 10년 늙은 김선주입니다.
11: 이 작은 집을 짓는데 1년이나 걸렸다네요, 글쎄. 지금은 다 추억이 됐지만요.
14: 금요일만 기다려요.
11: 눈물 젖은 땅, 아니 집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를 찾아 경기도 연천을 찾았습니다. 한탄강 따라 마을이 하나 생겼는데요. 어? 여기는 캠핑장.

0: 김호민 소장님, 오늘 갈 곳이 예사롭지. 아이고 소장님, 손짓도 예사롭지 않네. 얼라리 뮤지컬 배우 같으시네. 아이씨고 그러다 무릎 다치시겠어요.
1: 부장님.
2: 아, 예.
1: 오늘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2: 아, 오늘 오랜만에 비도 다 그치고, 야, 너무 공기도 상쾌하고, 마치 태극길에 어디 여행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0: 여행 가는 기분으로 찾아가는 오늘의 집.
2: 아, 저기네.
0: 원래 논밭이었던 땅을 개발해서 지금은 무려 50세대나 자신만의 캠핑장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 그런데 텐트 사이로 진짜 집도 보이네요.
2: 아, 이 집이네. 아, 여기.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집주인분들이시군요. 어, 이 선생님 댁도 그런데 이 주변 마을 전체가 마치 캠핑장 같이, 오, 이게 집들이 있는 마을인지 캠핑장인지 헷갈리기도 한데.
3: 처음 구입했을 때는 전이었고, 그거를 이 업체에서 분양을 하면서 원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것.
2: 원이요?
3: 네, 유원지의 원.
2: 아, 유원지의 네. 원. 아,
3: 그래서 뭐 캠핑, 네? 카라반을 갖다 놔도 되고, 모래도 되는 그런 걸. 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소형주택을 얹게 되면 이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캠핑장에 집을 짓다가 10년 늙은 김선지입니다.
4: 같이 늙은 김상호입니다.
3: 저희가 캠핑을 오래 다녔어요. 아이들 아기 때부터 캠핑을 오래 다니면서 처음에 오토 캠핑하다가 뭐 미니멀 캠핑하다가 백팩 하다가 차박 하다가.
0: 이 집은 아이들이 무려 4명, 정말 대단한 가족이랍니다. 문제는 놀러 갈 때마다 숙소 잡기가 만만치 않았다죠. 그래서 선택한 캠핑. 하다 보니 욕심이 커졌다는데요.
3: 나중에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작은 땅을 하나 사서 뭔가를 해도 좋겠다. 이게 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폐가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땅이 500평이래요. 그걸 같이 그런 식으로 땅이 엄청 크게만 팔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데 플랜카드에 뭐 50평부터인가? 뭐 60평부터 작은 땅, 뭐 캠핑, 뭐 소형주택 뭐 다 가능한 땅을 판다고 해서 그때도 캠핑 가다 집에 가는 길이었나?
4: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3: 그래서 한번 가보자.
0: 그런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땅을 본 그날 일을 저질렀다네요. 글쎄.
4: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계약해 버렸죠.
3: 남편이 뭐를 사달라고 하거나 뭘 이렇게 강하게 원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땅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땅이 뭐 1,200만 원도 아니고
4: 대한민국이란 땅 덩어리에 내 땅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서러운 걸 수도 있죠. 참
3: 뭐가 서러워.
4: 땅도 없나? 집도 없나? 나는
0: 50평이 조금 넘는 군더더기 없는 땅. 거기에 도로며 상하수도, 전기까지 다 돼 있어서 건축은 1도 모르는 부부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답니다.
4: 수시로 와봤어요, 진짜. 사진 찍어서 와이프한테 보내줘요.
3: 아무것도 없어요.
4: 네, 아무것도. 아니,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진짜 여기 흙바닥일 때도 와서 찍어보고.
3: 자, 어머니한테 인사 한번 해.
0: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땅. 그리고 그 위에 앉힐 인생 첫 집, 내 집 마련 생각에 매일 설렜다네요. 기반 시설도 다 돼 있겠다. 아, 무슨 고생을 그리 하셨을까?
2: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동식 주택 같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셨어야 될 집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4: 네, 좀 했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2: 야, 너무 궁금한데 집 탐구하러 들어가 볼까요?
3: 네.
0: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이 이동식 주택은 주문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은 무슨 금붙이라도 붙이셨나? 자작나무 마감에 부엌이랑 식탁도 널찍하게 잘 빠졌네.

0: 나무 박공 모양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 복층에 침실도 알뜰하게 만들었고요. 8평 작은 집인데도 전혀 답답해 보이지 않네. 아니 대체 문제가 뭐였대요?
1: 그러면 이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지어질 때까지 네. 대략 얼마나 걸렸어요?
2: 계약은 저희가 2022년 3월에 했고요. 계약은. 네. 그리고 최종 완료는 올해 23년 4월에 완성이 됐죠.
1: 아 그래요?
2: 예. 네.
1: 아 1년이 더 걸린 거예요?
2: 땅도 관련이 있었죠.
0: 3월에 집을 계약했는데 지목이 여전히 유원지였답니다. 이렇게 카라반이나 텐트를 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집을 지으려면은 대지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봄에는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던 토지 지목 변경과 건축 인허가가 10월에 겨우 마무리됐는데 그때는 또 업체 측의 일이 밀려서 차일피일 미뤄졌다지요. 그렇게 12월에 시작된 기초작업 이제 고생 끝인가 했는데 아유 웬걸 진짜 시작은 이때부터였답니다.
2: 모든 이제 배관도 다 끝내 안 치면 되는데 이게 안, 집이 안 오는 거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중도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느만큼 됐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했더니 그거 하루면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3: 말을 되게 쉽게 쉽게 하시
2: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3: 아, 일주일이면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
2: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아무튼. 바로 드렸죠. 그러면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될 줄 알았어요.
3: 갖다 주겠다는 날짜가 세네 번이 바뀌었어요.
4: 그때마다 가셨어요? 직접
3: 가서 울고 아주 별짓을 다 했어요. 각서를 써달라 막 하고 다
0: 돈은 7, 80%가 다 건네졌는데 공장에 갈 때마다 쥐꼬리만큼씩만 달라져 있더랍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3: 그러니까 처음에 담당했던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이게 왜 이때까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전달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통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딱 맡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때 현장 갔을 때는 이제 이분이 계셔서 이분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 또 이분이 안 계시고 다른 분하고 또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2: 그럼 또 결론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붕을 해주세요. 그러면 디자인팀에 물어보세요. 뭐 자재는 골랐어요. 그럼 도돌이표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늙고
3: 아니, 이제 자꾸 늙은 얘기했나?
0: 이 업체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결정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지요.
3: 아, 사무실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래 그럼 그 공장은 이제 없애버리고 그 공장 없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2: 자다 절 깨우더라고요. 공장 이자.
3: 나 사기당한 거야.
2: 근데
3: 갑자기 공장 이사를 왜 하냐고. 이제 막 그때부터는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 이제 사기 같은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부터 이게 진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까? 너무 흰머리가 없었는데 흰머리가 갑자기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2: 그것 때문에 생긴 건지.
3: 나이가
2: 먹어서 생긴 건지.
3: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0: 크리스마스를 새 집에서 보내겠다는 희망은 무참히 사라졌지만 다행히 업체가 도망을 가지는 않았으니 믿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계약한 지 1년 만에 집이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한숨 돌렸냐고요? 그럴 리가요.
3: 왔는데
2: 껍데기만 왔어.
3: 껍데기만 온 거예요. 이렇게 껍데기만 온 거예요.
2: 뭐 그런 표현보다는
3: 싱크대도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고
2: 바닥도
3: 창문도 여기 안 달려 있었고 지붕도 마감이 안 돼. 저 징크 패널 마감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어쨌거나 껍데기.
0: 아니 원래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배달하는 거 아닌가요? 어우 이거 내가 다 심란하네. 그래도 부부는 최악은 넘겼다고 생각했다네요.
3: 그래도 여기가 좋다고 여기
2: 날 높이고 안에 덮까지

0: 전기도 안 들어와가지고 랜턴 켜고.
1: 제 집이잖아요. 어쨌거나 뭐 합판을 줬든 뭐를 줬든 제 집이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둘이서 밤 10시에 와서도 빗자루질해서 돗자리 깔고 그냥 비계 덮고 난로 피고 석유 난로 피고 그냥 둘이 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신혼방이 안 부러웠어요. 정말 좋았어요.
2: 보름이면 완성된다는 업체 말에 설날은 이 집에서 보낼 수 있겠지 또다시 믿었답니다. 결국 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끝났다지요.
1: 이거 현장 건축이다, 이 정도면. 2월에 와서 4월에 끝나서 이거 현장 건축입니다. 하더니 대표님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웃더라고요.
2: 기본 설계도 다돼 있는 이동식 주택인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을까요?
0: 가벽이 원래 없었어요, 아치형 가벽이.
3: 네.
0: 근데 요 가벽을 좀 부탁을 드려서.
3: 아, 원래 이게 없었구나.
0: 네.
3: 그럼 이렇게 그냥 다 열려있는
0: 네,
3: 공간들이
0: 맞아요.
3: 있던
0: 여기에서
3: 건가요?
0: 딱 끝나는.
3: 근데 보통 이동식 주택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해달라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0: 좀 아치형 만드는 게 쉽진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부탁을 좀 들어주셔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 해주셨어요.
3: 아, 그래요?
0: 네.
2: 이게 원래 이 집의 기본 디자인이랍니다. 건축주 요구대로 자작나무 합판으로 아치를 만들었는데 쉬운 기술이 아니라지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거였다는데요.
0: 일단 제일 큰 거는 이 화장실하고 주방 배치를 좀 바꿨어요, 구조를. 원래는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어요. 화장실 문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렇게 해서.
2: 부엌과 화장실이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계단 창문 위치도 연달아 달라졌다죠. 하하, 완전히 다른 집이 된 거죠.
0: 여기 계단 밑에 원래 기존 모델에는 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에 주방 가전을 다 수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서 주방 가전 수납하게끔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간살.
1: 간사.
0: 이것도 없었던 건데 간살 해달라고 했고, 실린팬 없는 건데 해주셨고, 이 싱크대도 이게 수납이 적은 집이다 보니까 수납이 관건이어서 문짝을 좀 길게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 상부장도 좁아서 안 된다는 거를 좁아도 되니까는 해달라고. 장식이어도 되니까 해달라고 했고.
2: 요 벽면 마감도 건축주 요청 사항이었고요. 천장에 추가한 매립등도 또 현관 앞 처마도 집앞 데크까지 이집 주인장들의 요구 사항이었답니다. 이동식 주택은 규격화가 핵심인데 고객 맞춤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 결정적 문제가 또 있었답니다.
3: 이 이제 원하셨던 것들이 뭔가 처음에 정리가 돼 있었나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0: 네.
3: 처음부터 뭔가 리스트를 해서 드렸다던가.
0: 그 과정이 사실 좀 미흡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구두로 얘기를 했고, 기록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1: 저희가 최종 도면을 받으면 이거는 여기서 끝이라는 걸 매듭만 치면 되는데 최종 도면이 안 와요. 그럼 우린 또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간사를 이쪽에 했다가 다섯 개 했다, 여섯 개 했다가 아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이게 바뀌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는 최종 도면이 없어요.
2: 끊임없이 수정을 원하는 건축주와 체계적이지 못했던 업체. 집이 지어진 게 기적이네.
0: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원래 싱크대가 튀어나오는 거였는데 더 빼달라고. 그래서 조금 더 뺐고. 그것도 뺐고.
1: 그분들도 늙었을 거야, 아마 10년.
0: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나중에는 남편이 이동주택 시공업체와 함께 마무리를 했다네요, 글쎄. 귀한 거는 쉽게 오지 않는 법. 그렇게 부부의 생애 첫내 집이 눈물로 완성이 됐습니다.
0: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 뭐, 자기 뭐랬더라? 진짜 아무도 안 부럽고, 진짜 자기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1: 약간 내 땅에 내 집이 완성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재단 때 고지서를 받았어요. 이 재단 때를 그랬던
0: 울어?
1: 간에 솔직히 뭐 이건 회장도 받았을 거고.

0: 부부가 손을 대지 않은 거의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퇴마루랍니다. 캠핑 마을의 첫 집, 이 퇴마루는 집과 이웃을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1: 이제 나무 잘라야 돼. 해야지.
2: 강상호님 또 뭐 그렇게 또 사랑을 또 속삭이고 계십니까 또?
1: 예?
2: 예?
1: 아니, 언제 오신 거예요, 고은님?
2: 아, 오늘 아침에 왔어요.
1: 그 타박 가셨다가?
3: 네, 어저께 그 태풍도 있고. 태풍 때문에 와가지고.
1: 10년에 오셨다.
4: 예. 아, 동생,
1: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4: 예. 이따가 저기 천, 커피 한잔 하자고. 예.
0: 응? 구호님은 뭐고, 12호님은 뭐래요?
5: 처음부터 여기는 그냥 호수로 불러버릇해서 지금 그냥 그렇게 편한 것 같아요, 서로 좀.
1: 재미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서울 도심지도 딱딱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34호님 오셨어요, 뭐 15호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예.
0: 주말에만 만나는 이웃들이랍니다.
5: 아, 네, 왔어요.
1: 물기 말해가지고.
5: 너무 나네.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빨리 오세요.
2: 김치.
1: 김장김치. 네. 김장김치.
2: 아, 김장김치. 네. 김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1: 그러니까.
2: 네. 와서 앉아요.
0: 네.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캠핑장인데, 여기는 마을 대표도 있는 진짜 마을. 주민들끼리 택배도 받아주고 태풍이 오면은 텐트 보초도 서준다네요. 취미가 같으니 마음도 더 쉽게 열리더랍니다.
4: 빨리 경고가.
2: 사람들이 좋으니까 같이 맨날 어울리고 하니까
1: 그거 하세요.
2: 뭐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좋습니다.
6: 부동산에 땅 내놓은 거 아니야, 상민 씨? 지난번도 내놓는다고 그랬더니.
7: 아니, 아니.
8: 아니, 그래도 집 내놓는다고, 내놔도 우리가.
1: 집만 걷기로 했잖아요.
8: 아니, 못 팔게 해가지고. 네. 여기 못 떠나가게 우리 얘기 다 해놨어, 벌써.
6: 지난밤에.
8: 우리 너무 서로를 좋아하니까 한 명 더 떠내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꼭 붙들 거예요.
2: 여기에 제가 또 나이 많으신 형님들은 따로 내년부터 또 건강검진 같은 거 해줘가지고. 네, 오래오래 하실 수 있게 좀. 아,
4: 관리
2: 같은 거 하고 해가지고. 네. 같이 평생 여기서 먹고 살라고요.
6: 지치네요.
0: 캠핑장에 지은 만큼 이 집에는 일반 주택과는 다른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집 탐구 이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작은 집을 여러 번 탐구해봤지만은 이 집에는 유독 창과 문이 많은데요.
9: 근데 뒤에도 문이 있어요?
5: 네.
9: 아니, 그래서 보통 이제 작은 집에는 문 하나도 문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댁은 뒷문이 하나 더 있어요.
5: 네. 비밀의 공간이 네. 또 숨겨져 있습니다.
9: 그래요?
1: 네. 부부만의 공간.
9: 네. 부부만의 공간? 그래요? 이 작은 집에 굉장히 뭐가 많네요.
5: 네.
9: 저만 한번 살짝 엿보고 올까요?
5: 네.
9: 야, 근데 문이 있으니까 환하고 좋네요.
5: 네.
9: 와, 이야. 여기 풀장이 있네요. 와. 되게 로맨틱한데요?
0: 마당 모서리에 만들어 놓은 작은 풀장입니다. 이 집 내 자녀를 위한 공간인가 했는데, 큰애가 20살,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다 컸다고 부부를 안 따라다닌다네요, 글쎄. 그래서 이 풀장은 부부 차지가 됐답니다.
4: 안 차가?
0: 풀장에서 즐기는 와인 한 잔의 여유.
9: 고생했습니다.
5: 네, 고생하셨습니다.
0: 꼭 소꿉놀이 같기도 하고.
5: 잘못하고
1: 틀릴게요. 한번 해도 돼?
0: 이 부부 참 귀엽죠?
1: 저희가 이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이 한 40% 정도에도 아마 20평대 초반까지는 집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게나마 지으면서 요목조목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와이프가 하고 싶은 대로 꾸미라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짓고.
0: 집은 작게, 마당은 넓게, 오랜 캠핑 노하우 덕분이었다네요.
9: 사실은 지금은

0: 짓느라 10년 늙어서 젊어지시면 되지만 네. 큰 집 관리하느라 10년을 거기서 또 더 늙으세요. 네, 근데 정말 두 분은 현명하게 작은 집을 유지하시고 또 캠핑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집에다 잘 접목한 게 오늘 배울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그리고 마지막 공간이 남아있는데요. 마당에 있는 별채 텐트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텐트의 맛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데요. 부부와 네 아이들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공간에서 즐기면 되는데요. 딸은 친구들과 함께 캠핑장 생일 파티를 했다네요. 아, 아내가 요즘 푹 빠진 게 있는데요. 뒷마당에 만든 정말 손바닥만한 텃밭이랍니다. 추가. 금손 아내도 텃밭 가꾸기는 첫 도전이라지요.
2: 제가 처음으로 심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그루만 심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크고 있는 거여서 매주 올 때마다 한 20개씩은 고추를 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아, 너무 진짜 이쁘더라고. 올 때마다 너무 예뻐서 내년에는 하나 더 심어보려고. 어디 갔지? 자기야!
1: 자기야, 여기 숨어 계시네요.
2: 여기 있네. 신발이 여기 딱 있네. 여보세요?
3: 왜? 예.
2: 뭐해?
3: 덥잖아.
2: 오늘 팬티 치라 그랬잖아.
3: 더워요.
2: 비 꽂혔을 때 이래야지.
3: 5분만.
2: 아, 무슨 5분만. 빨리 나와, 지금. 아, 좀 있으면 또 비 온다고 그랬어. 비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
3: 진짜?
2: 나와.
3: 네.
1: 파고라며 울타리 대문까지 아직 손댈 곳이 많답니다.
2: 그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3: 이거? 아니야?
2: 응. 그 색깔이 아니야.
1: 이후 이러다 또 10년 더 늙으실라.
3: 아니야? 만족도는 돈을 떠나서 아 이걸 내가 했구나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자부심? 네.
2: 나중에는 이렇게 폐가 같은 것 좀 리모델링 해보고 싶고.
3: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또 20년 늙었어요.
1: 다음은 폐가 리모델링인가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집에서 20년은 더 젊어져 보자고요. 두 번째 집을 찾아 서울시 중곡동으로 갑니다. 서울이야 내 집 마련 자체가 도전이었을 텐데요. 지붕 모양을 보니 70년대 지어진 구옥인가 본데. 여기 집 맞나요? 카페 같기도 하고요. 야, 바닥부터 인테리어까지 예사 공간은 아닌 듯한데. 집이 아닌 듯 집 같은 묘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한 사람.

0: 이 집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호민 소장님 저기 계시네. 아니 힌트도 안 줬는데 어딜 그렇게 홀린 듯 가세요?
1: 아, 이 집인가?
0: 어머, 단박에 찾아내셨네.
1: 오, 아담하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1: 집주인 맞으시죠?
2: 네.
1: 집이 참 아담하고 이쁜데.
2: 감사합니다.
0: 현관 계단이 타일이네. 예쁘긴 한데 미끄럽지 않으려나요? 나무 현관문이라니. 오래된 집이랑 어울리기는.

0: 안돼, 보안 괜찮겠어요?
1: 지중해 어떤 소박한 마을에 있는 네. 나무문, 스페인 남부 그쪽에 이슬람 문양의 영향을 받은 그런 타일, 그런 부분으로 지금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2: 아니 근데 혹시 직업이 화가세요? 너무 표현이 굉장히 화가 같은.
1: 저는 공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1: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를 가진 상업 공간 스타일링을 많이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쇼핑몰 또는 어떤 특색을 가진 오프라인 쇼룸 컨셉 작업부터 마지막 VMD 작업까지.
0: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테마에 맞춰 공간을 꾸며놓곤 하잖아요. 그게 건축주의 일이랍니다.
1: 여태까지는 저는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건 제 게 아니고 그냥 좋고 나쁘고 뭐 근사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의 모든 것이 좀 투영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 나의 공간을 갖고 싶었어요.
0: 빈티지한 공간을 좋아하는 건축주는 서울의 오래된 구옥을 꼭 한번 리모델링해서 살고 싶었다죠. 그렇게 몇 년을 찾아 헤맨 끝에 2년 전 지금의 이 집을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대지 33평에 건평 18평의 작은 집. 70년대 지어진 구옥이었죠.
1: 가장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가격적인 면이었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집을 사게 되면은 그래도 리모델링을 조금은 그래도 내가 예상했던 그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여유롭게?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0: 그런데 이 집 담도 없고 마당도 손바닥만 해서 집이랑 도로가 거의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큰 폴딩 도어를 달 생각을 했을까요?
2: 언뜻 보면 사람들이 카페를 오해할 것 같아요.
1: 그래서 네. 자주 열 수는 없어요.
2: 자주는 열 수 없는데 그래도 폴딩 도어를 하셨다.
1: 네. 해가 좋을 때나 바람이 좋은 날은 이제 폴딩 도어를 활짝 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네.
0: 실용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내 취향에 꼭 맞는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2: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한번 안에 들어가서 탐구 더 해볼까요?
1: 네.
2: 이게 지중해풍 타일이구나.
1: 네, 아라베스크 문양이.
2: 너무 이쁘다.
0: 원래 방 3개짜리 집이었는데 방 2개 거실과 부엌이 있는 공간으로 고쳤답니다. 현관을 지나 중문을 열면 보이는 이 공간이 거실인데요. 야, 오래된 물건들로 빈티지 샵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2: 야, 집 내부는 대반전이네요. 정말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런 데처럼 문을 탁 여는 순간 네.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소품 대부분이 건축주가 여행 중에 구한 것들이라네요. 시대도 장소도 다 다른 물건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와, 묘하게 어울리네. 직업이 공간 연출이라는데 잘하네요.
2: 아까 저희 현관
1: 네.
2: 그 앞에 있는 계단
1: 네.
2: 그리고 대문
1: 네.
2: 그다음에 내부 계속 타일이 바뀌어서
1: 네.
2: 이 타일은 또 다른 타일을 쓰셨네요.
0: 타일로 바닥을 마감한 덕분에 이국적인 느낌이 몰신 풍기는데요. 우리 기후에도 맞을까요?
2: 이 온도는 따뜻한데 네. 타일 때문에 이 열기가 네. 안 올라오는 게 아니냐.
1: 네.
2: 또 어떤 분은 네. 뭘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1: 네.
2: 하시는데.
1: 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타일의 장점, 지금 온돌, 정말 겨울에는 엄청 따뜻하고.
2: 아, 오히려.
1: 그럼요. 이게 돌이잖아. 어떻게 보면 석재다 보니까.
2: 그렇네.
1: 네, 엄청 따뜻하고, 그 다음에 네.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2: 아, 시원해요.
1: 네.
0: 또 이 중문은 건축주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주문 제작한 거랍니다. 철제 프레임은 내구성이랑 전혀 상관없지만은 꼭 넣어달라고 했다네요.
1: 절대 얘는 아... 이 반은 꼭 만들어야 된다.
2: 아,
1: 왜냐고 물어보시길래 반드시 그냥 있어야
2: 그냥,
1: 된다.
2: 그냥 있어야 된다.
1: 네. 네,
2: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네.
2: 이게 굳이 이렇게 해야 하냐고 굉장히...
1: 딱 그 말씀하셨어요.
2: 네.
1: 쓸데없는데 고집을 피우시네요, 대표님. 저한테 막 그러실
2: 거예요. 그래요? 쓸데없는데?
1: 대표님,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네. 겁니다.
0: 아. 그런데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창호 기술이 부족했을 때 쓰던 창문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 눈에는 이런 옛날 스타일이 예뻐 보이나 보네.
2: 확실히 이 밖에 골목길의 느낌이 안으로 들어오네요. 와.
1: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집이 또 골목길과 네.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요.
2: 오, 그렇네요.
1: 네.
0: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문제적인 건 폴딩도. 건축주는 큰 창을 통해 세상과 호흡하는 낭만적인 공간이 되기를 원했다네요. 글쎄. 근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1: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여기까지가 이제 데크로 쫙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네. 구성을 했었어요.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 그거는 조금 후회하자. 아, 조금 나중에.
2: 한마디 돈을 하자. 벌면 하자.
1: 네. 네. 아. 네, 지금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고 살자.
2: 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 네. 여기가 좀 다 높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마치 지금 무대에 서 있는 느낌.
2: 야.
0: 집이 무대라니? 공간을 보는 시선이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공간으로 사람과 소통하는 일을 하는 만큼 건축주는 자신의 집도 가리고 덮기보다 열고 소통하고 싶었답니다. 잠시 고민하더라도 하기는 천편일률적인 집들로 넘쳐나는 이 도시에서 이런 특별한 집 하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1: 폴딩도어가 좋기는 한데
2: 네.
1: 사실 겨울에는 너무 이제 온도차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얼음이
2: 네? 얼음이 얼었어요?
1: 네, 지난 겨울에 네. 한창 혹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2: 아,
1: 그래서
2: 맞아, 추웠죠.
1: 이제 커튼을 닫아놔서 몰랐는데 이렇게 네. 보니까 좀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더라고요.
2: 아, 그렇구나. 네.
0: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니, 저 실내인데 얼음이면 말이야. 낭만이고 뭐고 집은 따뜻한 게 최고지요.
2: 이 겨울에는 네. 오히려 이 커튼을 쳐놓는 게 이제 닫아놓지 말고 열어놓는 게
1: 네.
2: 결론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시선 차단만 잘 방어하시면은
1: 네. 네.
2: 예, 그 결론은 커튼 쳐놓으면 훨씬 더 나으니까 그것만 한번 참고하십시오. 야, 무슨 요가 선생님하고 차를 한잔하는 느낌인데.
1: 오렌지 차예요.
0: 그런데 이렇게 집에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면서 무슨 일로 눈물 콧물 쏙 뺐다는 걸까요?
1: 제가 기획과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시공사를 찾았어요.
2: 아, 시공사가 있었군요.
1: 그러니까 시공사를 찾았는데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주변에 이제 지하에 임시 거수처에 있었는데 한 3개월이면 될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8개월 이상을 지내다가 공기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2: 공기가
1: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미팅을 하고 2월, 3월, 4월 별로 예산을 그때까지 못 받아봤어요. 결국에는 견적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를 먼저 하게 됐어요.
0: 건축주가 책정한 리모델링 예산은 8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으로도 충분하다며 호언장담했다는 시공업체. 어쩐 일인지 최종 견적 안 주고 철거부터 하자고 했다는데요. 어우, 이거 불길한 냄새가 나는데.
1: 설거를 하고 나서도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을 기다려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의 두 배가 되는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0: 결국 5개월 만에 계약 파기. 철거로 집이 동네 흉물로 방치된 상태였죠. 설상가상 집 앞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글쎄 도난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아이고 어쩐데.
1: 그냥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냥 이 집, 이 내 소유에 된 집이 정말 족쇄 같았어요. 와, 이게 크지도 않은 집인데. 야, 이 집 하나 내야 나 하나 살겠다고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녹록치가 않구나. 이대로 방치하고 나 떠날까? 그냥 당분간 떠났다 올까? 어떡하지? 잠시만요.
0: 남들 사는 대로 살면 쉬웠을까요? 괜한 욕심을 내다 일이 꼬이는 것 같아서 한동안은 손을 놓아버렸답니다. 그런데 낭만이면 죽고 못 사는 건축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이 집이었다네요. 철거한 집에서 낭만 한 줌 발견한 건데요.
1: 폐허 같았어요. 저는 유적지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나 이런 데서 그 폐허가 주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철거가 됐을 때 볼수록 예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0: 오, 폐허.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내부는 단열도 포기했답니다. 디자인적인 영감이 마구 솟아났다네요, 글쎄.
2: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 그냥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네. 굉장히 거칠게 쌓은 네. 그
1: 그냥 성글게 막 쌓은 네. 부분인데
0: 당연히 마감이 필요한 벽돌이라 미장할 때 전부 시멘트를 발라버려서 다시 뜯어내기까지 했답니다. 건너편 서재 공간도 마찬가지. 어우,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우, 예쁘긴 예쁜데요. 여기가 부엌인데 딱 보니 식사는 잘 안 해 드시나 보다. 복층은 건축주가 사적인 공간으로 계획한 건데요. 원래 다락이 있던 자리에 멋진 타일을 깔고 오디오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침실이 있는데요. 건축주가 직접 유럽 미장으로 마감을 해서 동굴처럼 아늑한 공간이 됐습니다. 엄마야, 옆이 낭떠러지잖아요. 에휴, 난 잠 못 잘 것 같지만 뭐 주인이 괜찮다면야. 그런데 이게 다 모든 공간을 소통하게 만들겠다는 건축주의 낭만 철학의 결과랍니다. 이 집에 유일하게 있는 작업실 문을 열어놓으면은 거실에서 작업실, 다시 작업실에서 다락 침실로. 침실에서 계단 아래 서재방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이 생각보다 비쌌던 것도 한 이유였다래요.
1: 와,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언니가 집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동생네 가족인데요.
1: 아, 왜 이렇게 난 눈물이 나지? 어차피 약간 감동 받았어요. 중간에 왜 그러니? 하면서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2: 저희가 이 과정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 처형이 막 먼지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이걸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0: 지하 원룸에서 임시로 생활을 했는데 3개월 계획했던 공사가 8개월을 넘기면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답니다.
3: 이제 그 원룸에 더 이상 기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긴 공사도 이제 한창이야. 또 어디 다른 집을 구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기에도 너무 예산을 또 많이 쓴 거죠. 렌탈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저 한켠에다 그냥 살겠다. 근데 방충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삽목이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0: 원룸 월세라도 아끼겠다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먼지구덩이 속으로 이사를 했다네요, 글쎄. 덕분에 현장을 24시간 감독하게 됐고요.
3: 처음에 한 4cm 정도면 될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4cm도 싫은 거예요. 좁아지니까. 근데 단열할 때 딱 봤는데 어떤 데는 막 10cm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침대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아무튼 맨날 줄자 대고 사진 찍고 막. 피곤해 하셨을 거예요. 진상이었을 거야, 진상. 저 아차산 진상이라고 아마 그렇게 통했을 거예요.
0: 마음에 안 드는 곳을 발견하면은 뜯어내거나 다시 칠하기를 반복했는데 그래도 성에 안 차면 직접 본인 등판. 이 계단 단조가 그렇게 탄생을 한 거랍니다.
4: 이제 저희도 좀 최대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다시 직접 하셨다고.
5: 굉장히 까다로운 건축주였나요?
4: 힘들었습니다.
0: 공간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진다고 하던가요? 건축주는 나를 닮은 공간에서 나에게 좀 더 집중하며 살고 싶었답니다. 이젠 정말 야만 끝, 낭만 시작이라지요?
3: 저한테는 집과 함께 제 삶 또한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결론과 어떤 또 자신감 그런 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층 더 삶이 좀 풍요로워졌다고 할까? 정서적으로.
6: 네.
3: 물론 물질적인 거는
6: 당연하고.
3: 아니, 대출
6: 마이너스가요?
3: 열심히 이제 일해야죠.
0: 네, 살아보니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더라고요. 이 집에서의 삶도 응원할게요.
7: 1000km를 프랑스로 날아가서 10번 이사를 하고 한국에 와서 30번을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운명적인 집을 같이 짓게 된
8: 이사 박사.
9: 저희 둘 다 약간 옛날 거, 오래된 거 그런 거에 조금 매료되는 것 같아요.
10: 운명 플러스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1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0: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다큐와 만나는 특별한 영화관,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고향 풍녀시가 함께하는 야외 상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첫날 상영작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노래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둘째 날 킨더가텐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며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가는 가장 초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으라차차 씨름소년단에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6개월간 성장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찾아갑니다. 도심 속 야외 상영관에서 EIDF와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르는

0: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순둥순둥한 리트리버 노우리의 기막힌 일상.
4: 이게 돼지다 이거 말이 뭐냐 이거 꼬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3: 그런데 이 평화로운 집에 천방지축 사고 뭉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5: 와,
6: 내 뒷발도?
5: 처음이다 이거. 진짜.
3: 극과 극 매력의 두 반려견을 함께 만나볼까요? 고즈넉한 합천의 산골 마을. 가야산 자락의 자리에 더없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4: 가자, 우리 가자. 천천히 가, 노라. 천천히 가자.
3: 이 푸른 자연을 매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할아버지와 반려견 노을이. 우거진 산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자연이 건네는 특별한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4: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 요 여기에 얼음나무인데 빵나무하고도 비슷하지 그죠 선인데. 요 가을 되면 여기 톡 펴져가지고 딱 이 벌어지면은 요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이거 고급 간식이었는데.
3: 싱그러운 산 열매를 맛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답니다.
7: 아버님 간식이네요. 어,
4: 예, 제 간식이죠. 우리 노을이도 먹고. 우리 예, 노을이가 여기 산에 간식거리가 많아요. 봄에 5월달쯤 되면 딸기가 많이 나거든요.

0: 한 달기.
1: 자연 속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노을이. 그야말로 산골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멋진 자연 속에서 사랑스러운 반려견 노을이와 함께하는 일상. 할아버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0: 쉬고 있어.
1: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를 반기는 또 다른 강아지.
0: 쳐치지 마. 오라. 소리야.
2: 안에 개가 한 마리가 더 있네요.
0: 네. 우리 소리. 굉장히 좀 활동이 쾌활해요. 뛰는 거 보면은 그 냉견 때마다 더 빨라요.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2: 순해 보이는데요?
0: 아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1: 어찌나 오두방정인지 할아버지는 녀석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데요.
0: 야, 거기서.
1: 다 큰 녀석이지만 어릴 때처럼 천방지축이라는 소리.
0: 초롱이 나왔어. 우와, 우리 집 초롱입니다. 초롱아, 인사. 안녕.
3: 와, 예쁘게 생겼다.
0: 안녕, 해봐. 간식 줄 거야, 초롱이.
1: 앵무새 초롱이도 한 식구.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2: 야. 소리하고는 친해요?
0: 소리는 소리가 지금 아직까지 겁을 내요. 얘는 겁이 없어요. 초롱이는. 물러가.
1: 서로 살갑게 지내진 않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 할아버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고요.
0: 집사람이 이제 우연한 뭐 사고사로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너무 막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울산에서 푸들 저놈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빠 좀 덜 외롭게 한다고 이제 그래서 사줘서 이제 푸들은 그렇게 이제 입양을 하게 됐고.
1: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던 찰나. 눈에 띈 리트리버 한 마리. 그렇게 소리에 이어 노우리를 식구로 맞이했고.
0: 초롱! 초롱 일로 와!
1: 친구가 선물한 앵무새 초롱이까지. 하나 둘 가족이 된 동물들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할아버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0: 초롱 일로
1: 와. 어라? 노우라,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3: 왜 그렇게 지금 맞는 거예요?
0: 이제 같이 이제 노을이도 보면 나도 보고 씨도 보고 그리고 얼굴이라도 보고 이러면 뭐, 씨도 항상 이제 여기 있으면 안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서 뭐 내 침대에 누워 있고 이러면은 여기 딱 쳐다보고 여기서 자고 지금 보세요.
1: 집 안보다 넓은 마당과 숲을 좋아하는 노을이. 행여 추위나 더위에 힘들까 싶어 할아버지는 노을이 전용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이 남다른 할아버지.
0: 물들이 잘 있나.
1: 얼마 전 조금 특별한 가족도 맞이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반려벌.
0: 식구가. 우리 노을이하고 소리하고 동물 가족들이 많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잘 돌봤어. 꿀도 좀 따먹고 해야겠다. 야, 이놈들이 보자. 계란 몇 개 났나 볼까? 이거 아직 문을 안 달아가지고 이거. 이게 대문입니다, 대문.
1: 아이고, 닭도 키우고 계셨군요. 동물농장이 따로 없네요.
0: 오, 계란 나눴네. 어? 아이고야.
1: 동물마다 색다른 매력이 철철. 이러니 할아버지의 동물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0: 도망가요.
1: 어, 한 마리 안 보인다 이거. 일로 일로. 어, 닭 잡아, 닭 잡아. 이런 닭 잡아.
2: 닭 탈출 소식에 긴급 투입된 놀이.
3: 닭을 찾을 수 있어요?
1: 이제 찾을 거예요. 잘 찾거든요. 지금 저를 다니는데 멀리는 안 갔지 싶은데.
2: 사실 놀이는 닭 잡는 데는 도사라는데요.
1: 여기 있는가 봐요. 찾았어.
2: 닭을 발견하자마자 맹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너 조망할 때 거기 서라.
4: 야, 너 같은 녀석이냐.
2: 닭 꽁무니를 바짝 쫓아가는 놀이. 잡힐 듯 말 듯 나슬나슬한 추격전이 계속되고. 끈질긴 추격 끝에 마침내 닭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야, 노라, 너 진짜 닭 잡기 선수구나. 어라? 어휴, 그런데 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심한 틈에 잽싸게 도망쳐버린 닭. 아유, 이거 진짜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 아닌가요? 아우,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렸네. 아우, 속 쓰려. 그런데 잠시 후 마당의 모습을 드러낸 녀석.
1: 야, 일로와.
2: 탈출 솜씨가 보통이 아닌 만큼 할아버지가 잡기엔 역부족인데요.
1: 노을이 데리고 와야 되지. 흠자수이요.
2: 이번에도 닭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돌진하는 노을이. 이번엔 꼭 잡고 말 테야. 과연 노을이는 좀 전에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추격전의 결과는? 와, 드디어 잡았네요. 닭이 또 도망칠까봐 단단히 물고 오는 노을이. 탈출의 귀재 닭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는 닭.
5: 닭 움직이지 않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1: 죽진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2: 와, 뭐야. 근데 너 죽은 척 연기한 거야? 오, 연기력 좀 보게. 하마터면 다시 놓칠 뻔한 닭을 용케 붙잡은 노을이.
1: 우리가 집 나간 닭 잡아왔어. 어? 어이 대기 날까. 어?
2: 혹시 사냥 본능을 타고난 게 아닐까요?
1: 한 세 번 정도 탈출한 닭을 이제 또 잡아왔고, 노르새끼 또 이제 잡아오고, 뭐 두더지는 섭이 잡아요. 그 딱 잡아가지고 집에 들고 오고 하거든요.
2: 최근에는 숲에 버려진 노루 새끼를 물고 오기도 했는데요. 사냥이 목적이었다면 새에게 물어버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노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했다고요. 잡은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고 챙겨줬다는 녀석. 아니, 야, 너 물고 올 땐 언제고 왜 이렇게 다정한 거니?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은 종을 가리지 않고 집에 데려와 정성껏 보듬어준다는 미스터리한 노을이의 행동.
1: 내가 보는 시각적으로 봐서는 지 새끼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갖다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이 원래 동물들의 습성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막 대우 막 먹으려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 획득합니다. 집에 들다 주자, 안전하게.
5: 앞에 뭐 상처 나고 이런 거 아니죠?
1: 네, 상처. 보세요. 상처 하나 있는 거, 상처 없잖아요. 이거 안전하게 제 친구처럼 같이 놀려고 막 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 형, 내가 더 돌봐주고 싶은데, 안 되나?
1: 딱 집에 보내자. 이제 못나게 해라. 또 다음에도 잘, 네가 감시 잘 해.
2: 노을이의 행동은 여전히 알쏭달쏭하지만 어쨌든 녀석의 활약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된 닭 탈출 사건.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할아버지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5: 여기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1: 여기 공지를 왔거든요.

0: 아버지는 취미로 파크 골프를 즐기고 계시는데 함께 공을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노우리의 특별하고 남다른 행동은 당연 화제라고요.
1: 동물을 잡아와고 쥐가 보호하는 걸 그 모습을 내가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그 사진 보고 내가 참 노을이 그 동물도 저런 동물이 있겠나.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상당히 보호하려 하는 그 모습. 와, 그건 사람도 따라 사람과는 똑같다.
2: 배워야
1: 될 사항이다. 그리고
0: 노을이 칭찬에 뿌듯해진 할아버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어이, 큰일 났다, 이거. 호임 잡아야 되는데. 저, 잘 안 오거든요. 소리야! 솔! 솔!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놈 자식이고.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놈 자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일로 와! 소리야! 소리야! 일로 와!
4: 노우!
3: 노우라, 소리 좀 잡았나? 소리 좀, 일로와. 소리야, 이놈의 자식, 이거, 나무 집에 막 누르려고 했어. 안 나가겠네, 이거. 일로와. 솔. 솔, 일로와. 간식 먹자. 일로와. 간식 먹자, 일로와. 야, 이봐, 도망가네, 이거. 일로와. 간식 먹자, 일로와. 일로와. 알아? 아, 괜찮다. 차를 끌고 가서 이놈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 이놈 자식.
0: 아니, 수리는 안 잡고 차 타고 어디 가시게요? 이때 불이 나게 뛰어오는 녀석. 다짜고짜 할아버지 차를 따라 나서는데요.
3: 차를 보면 뭐 어디까지 뭐 내가 나가면은 어디든 뭐 못 따라와요.
5: 나도 어디 가요? 나도 따라가려.
0: 소리 녀석,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릴 땐 안 오더니 할아버지 차는 무섭게 쫓아오는데요. 아유, 아유, 저러다 다칠라.
3: 저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소리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어, 저 소리. 오, 웃었어. 흔들었지? 왜 안 올라 그래? 응? 왜 안 올라 그랬어?
6: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잡히네요.
3: 예, 지금 이제 힘이 좀 빠지니까 이때는 좀 이제 말을 좀 들어요. 아이고, 저기. 아, 자, 가자, 집에. 아, 왜 말 안 듣는 거 몰라.
0: 아니, 이게 무슨 사소 고생이니?
3: 그 집안에서는 나한테 애기도 피우고 막 끌어안기고 애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러면 마당에만 나오네. 그만. 집에를 잘 안 들어오래. 그런 좀, 이제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걸 어떻게 고쳤으마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0: 결국 소리는 목줄 없인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3: 저는 뭐 자석 좀 마당에 나오면 내 말 좀 듣고 아마 이거 노을이처럼 같이 좀 산책도 하고 야 다니면 좋을 건데 저는 뭐 밖에 나오면 내한테 안 올라서 좀 속상합니다, 정말로. 속상해.
5: 아우, 치사하다, 치사해.
3: 이봐, 노라, 오이 좀 닦아.
0: 반면 할아버지 말 잘 듣는 노을이는 자유를 만끽하는 중. 어? 이마저 산골에서 사는 거죠. 소라, 그러게 할아버지가 부릴 때 오지 그랬어. 어, 맛있어. 그날 오후 산골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리가 저렇게 반기는 걸 보니 할아버지와 보통 사이가 아닌 모양인데요.
3: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우리 손녀하고
0: 왔어요. 웬일로 얌전히 앉아서 개인기를 선보이는 소리.
7: 나 울렀거든.
0: 하지만 금세 천방지축 본능 발동.
6: 우리는 따님이 소개해줬다면 제가 아버님한테.
7: 아, 예요. 네. 소리 아빠 저, 혼자 계셔가지고 좀 외로워할까 봐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설치는 게 있는지 몰랐어.
8: 우리야, 우리야, 언제 안 해줄래?

0: 자식들이 있는 도시를 떠나 산골에서의 삶을 선택한 할아버지. 나 홀로 산골 생활이 외롭진 않을까. 자식들은 아버지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노을이와 소리가 한 식구가 된 뒤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답니다.
1: 아이고, 그렇지. 소리는 조금 컴 다운했으면 좋겠고 같이 그냥 풀어놓고. 저는 생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못 풀어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노을이는 그냥 뭐 바랄 게 없어요. 얘는 너무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2: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과 어울려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항상 솔직하게 이렇게 위로 서로 위로 상하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잘 계속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죠.
0: 다음날 오늘도 숲속 산책에 나선 할아버지와 노을이.
3: 대나무는 대나무인데 원래 몇 개 달렸지. 작년에도 달렸는데.
4: 야, 이 뭐야 이거. 야, 신밭도. 야, 3m 3. 와, 이 사골짜리 괜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예.
0: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산에 뿌려놓았다는 삼씨앗.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4: 야, 한번 캐보겠습니다.
0: 뜻밖의 발견한 보물. 과연 얼마나 잘 컸을지 두근두근 기대를 품고 캐보는데요.
4: 오, 지금 큽니다.
0: 산 캐느라 한참 정신이 팔린 사이
4: 노을아.
0: 곁에 있던 노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4: 노을아, 너 어디 가 있었어? 야, 이따 또 이거 뭐든 모르겠네. 일로와, 노을아, 일로와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대형이다, 이거. 뭐야, 이거, 꼬리.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니가. 이게 얼마, 이게 뭐든 모르겠네, 얼마 좋아하는지. 야, 여기가 그 멧돼지 목욕탕이거든요. 여기 1년 365일 막. 이게 항상 이 진흙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책 가다 내려오면은 여기 들러가 막 이 뭐든 목욕을 해요, 지가.
0: 노을이의 취미는 진흙 목욕. 도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호사를 노을이는 새끼 때부터 줄곧 누려왔는데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될 때까지 놀고 또 놀고. 진흙탕은 노을이의 최애 놀이터랍니다.
5: 아우, 실컷 잘 놀았다.
4: 뭐야, 이 꼬리. 이거 완전 돼지야, 돼지, 임마. 시커매해가지고. 가자, 지금 내려가자. 가자.
0: 그나저나 한덩치 않은 노을이. 목욕 한번 시키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속에 풍덩.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셀프 목욕하는 기특한 녀석. 이야, 뭐 이 정도면 목욕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
6: 바로 풍덩 들어가네요.
4: 예. 얘는 산책을 하거나 막 그 뭐 불 속에 이런 데 들어가고 운동 좀 하고 나면은 수시로 여기 막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당에 여기 있다가 또 다시 비 오면은 지 혼자 또 들어가서 풍덩 또 샤워하고 또 그렇게 나오고 아주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7: 사이즈가 딱 우리 사이즈네요.
4: 그렇지. 완전 맞춤이네, 맞춤. 내가 일급수 개우수인가. 일급 개우수.
0: 스스로 씻고 스스로 마무리까지. 이렇게 야무질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 일 덜어주는 효자견이 따로 없네요. 여유롭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할아버지. 갑자기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6: 이거 뭐예요?
4: 이거 소리 미용하는 기계입니다.
6: 아, 그 샵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4: 예,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구매를 했어요.
0: 와, 장비 좀 보세요. 미용실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4: 자, 소리야, 미용하자. 야, 이거.

0: 얘 데리고 와서부터 지금 벌써 이제 6년째네, 6년째. 6년째 매달 일하면서 일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런데 6년 경력의 할아버지도 도저히 쉽지 않은 게 있답니다.
0: 뒤에도 엉덩이. 자, 솔리야, 엉덩이 분해 하마자. 가만히 있어. 솔리야. 엉덩이 분해. 이안 내줄래?
2: 안 돼, 안 돼. 엉덩이는 싫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0: 똥꼬똥에 꼬리 깎아줘야 되는데. 그걸 꼬리 내가 막아버립니다. 잘안 돼, 자.
1: 계속해서 엉덩이 미용을 거부하는 녀석. 이럴 때면 혹시 물지는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결국 입마개까지 하고 미용에 나섰지만 엉덩이에 이어 발바닥까지 하필 꼭 미용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까다롭게 군답니다.
0: 수고했어. 맛있게 간식 먹어. 자, 먹어.
1: 그래서 미용을 할 때면 할아버지도 소리도 진이 쏙 빠진다고요.
0: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또 뭐, 별 뭐, 모양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하니까 또 야는 또 몸을 맡기는데. 그래도 좀 발바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가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1: 할아버지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구원투수 설쌤이 출동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왜 이렇게 귀엽니? 너무 차분하게 딱 같이 와서 계속 만져달라고 하네. 손님들 엄청 좋아하고 서로 엄청 좋아하나 봐요.
0: 혼자 봤어요. 이런 좋은 뭐 공기도 마시고.
3: 펜스도 다 쳐놓으셔서 여기 이제 노을이 뛰어노는 곳.
0: 저 뒤쪽에만 이렇게 해놨다가.
3: 네.
0: 또 어디 나가면 또 처음에 뒤에 갇혀있는 게 또 너무 또 안쓰러워가지고. 그래 또 다시 또 바깥으로 이렇게 또 펜스를 이렇게 해놔놓고. 그 여름에는 또 그 뒤쪽에 그늘이 있어서.
3: 네.
0: 또 얘들이 또 쉬기도 좋아요.
3: 노을아, 가자.
0: 노을아, 일로 와.
3: 에이, 좋아. 여기 오니까 엄청 시원하네.
0: 예, 바람이.
3: 예.
0: 산바람이 쭉, 휘, 가면서 도는 여기 엄청 시원해요. 저, 노을이 집입니다.
3: 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0: 예.
1: 할아버지는 노을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0: 겨울에는 이제.
3: 온돌돼 있고.
0: 예, 밑에 보일러 선을 깔아놔가지고 온돌, 온돌대가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하죠.
3: 잘 해놓으셨네.
4: 아유, 너무 기분이 좋아.
3: 이 친구가 솔이죠?
0: 네.
3: 아, 또, 놀이랑 다른 느낌이 확 듭니다. 되게 활발하고. 아, 근데 여기 앵무새도 있네.
0: 예. 네. 앵무새.
3: 일로 와볼래?
0: 소롱.
5: 날라와볼래?
0: 소롱아. 올라옵니다. 오늘 됐어.
1: 하나같이 매력 만점인 할아버지의 동물 가족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노을이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6: 어?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3: 와, 야, 진짜 행복하겠다. 너 진짜 미쳤다, 미쳤어.
0: 돼지 먹을 거 아니야.
3: 얘는 너무 재밌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냄새가 나면 애들이 그 냄새를 내 몸에 묻히려고 아니면 내 냄새를 거기에 묻히려고 뒹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 예, 그렇게 해요.
3: 네.
0: 산에 가면 산 짐승들 뭐
3: 똥 같은 거에도 막 비비죠.
0: 그 막 몸을
3: 비비죠. 네, 맞아요.
1: 예. 온 몸이 진흙투성이가 돼도 할아버지는 노을이 목욕 걱정이 없었는데요. 알아서 물에 풍덩 셀프 목욕을 척척해.

0: 있기 때문.
1: 와, 와. 이거 만들어주신 거예요?
2: 예.
1: 야, 진짜 너는 미쳤다, 노우라.
0: 물 좋아하는 녀석이 언제든 목욕을 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는 노을이 목욕탕. 노을이인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산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1: 제가 이런 친구들을 강아지계의 금수저. 네, 노을이는 완전 강아지계의 금수저죠. 이게 뭐 사람처럼 강남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끌고 이런 게 얘네한테 금수저가 아니라 이렇게 놀 수 있는 애들이 금수저죠.
0: 매일 숲길을 누비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노을이. 하지만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있습니다.
1: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살인 진드기.
2: 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살인 진드기가 있어요.
0: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살인 진드기. 살인 진드기는 감염병을 옮겨서 사람과 동물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1: 근데 얘가 걸려서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드기로만 매게 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이 살인 진드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타액이나 이런 걸로 보호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그냥 이거 죽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특히 산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할 때는 이거 잘 뿌려줘야 돼요.
0: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
1: 네. 여기 보시면 IR33535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부작용이 없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가장 많이 붙는 데가 털이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털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걸리니까 특히 배.
2: 아, 배.
1: 네, 배 쪽에 잘 뿌려줘야 돼요. 너무 막 다 막 젖을 정도로 할 필요 없고 이게 결국에 진드기들이 이 냄새의 깊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많이 뿌릴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4시간 정도는
2: 아, 올라네.
1: 네.
0: 이젠 마음 놓고 산길을 다닐 수 있겠네요.
3: 설쌤 고맙습니다.
2: 늘 이제 올 때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0: 한편 닭이 탈출할 때면 어김없이 노을이가 출동했는데요.
1: 오, 진짜 날라다녀.
0: 잽싸게 도망치는 닭을 끈질기게 쫓아간 끝에
1: 오, 잡는다.
0: 결국 붙잡는 데 성공한 노을이.
1: 이 행동 언제부터 했어요?
2: 올 봄에. 봄에 그 친구 집에 닭을 우리 파크 골프에 우리 회원들끼리 그래 뭐 닭 뺏을까 한번 내가 먹자 이러니까 친구 집에 닭을 몇 마리 이제 가지고 생포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래가 어떻게 꺼집어 내다가 놓쳐버렸어요.
1: 네.
0: 닭을 놓친 다음 날 노을이와 산에 오른 할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노을이가 잠시 후 닭을 물고 나타났답니다. 닭을 잘 잡아오는 것도 놀라운데 진짜 신기한 건 따로 있었죠. 닭을 잡은 뒤 특별한 행동을 했던 노을이.
1: 저 닭을 내 사냥감으로 알고 공격하는 애들은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물어버리죠.
2: 그렇죠.
1: 네.
2: 그리고 안 물어요.
1: 네. 물고 흔들어버려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살짝 계속 이렇게 마치 딱 어떨 때 저런 강도로 무냐면 새끼 낳았을 때.
2: 아, 새끼 낳을 때.
1: 새끼 낳고 새끼 옮기잖아요. 그럴 때 저런 강도로 물어요. 제가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리트리버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많이 받았어요. 리트리버가 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0: 원래 리트리버의 기원은 사냥꾼들이 기러기나 새들을 딱 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호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리트리버가 수영을 해서 가서 물고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오는 애들. 닭도 새죠.
1: 그렇죠.
0: 네, 닭도 새고. 그게 계속 가져오는 본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아까 오자마자 좀 이렇게 눕혀서 봤잖아요. 발정기가 지나가면 개들은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빨갛고 많이 핥은 자국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려간 것 같은데 최근에 발정을 했을 것 같은데 생리를?
2: 네, 한 100개월 전에 한 번.
0: 그쵸? 네. 발정기가 들어왔다가 임신이 안 된다고 호르몬적으로 다시 임신 준비를 하는 그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몸 안에서는 임신한 것처럼 변해요. 상성임신기에 들어가서 조금 더 저 이렇게 와서 뭔가 이렇게 품고 내 새끼처럼 가지고 있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3: 아, 상상임신이었다니. 이제야 풀린 미스터리한 행동의 비밀.
0: 어, 노루도 데리고 왔어. 봐봐. 이게 자기 새끼라고 생각해. 봐봐. 이거는 지키고 이렇게 품는 거야, 지금.
2: 저놈을 산에 가서 저 물고 왔어요. 물고 왔는데. 여기 또 집 앞에 물고 와가지고 또 막 핥아 주고 좀 저래 있더라고. 하도 나 신기했어.
0: 딱 상상임신이 제일 심할 때 했을 것 같아.
2: 저걸 그래 사람처럼 상처나 안 내고 뭐야 뭔가 지 새끼처럼
0: 새끼 물듯이 우는 거예요. 딱 그 강도가 자기 새끼 물 때의 그 강도예요.
2: 네. 그래도 물고 왔더라고요.
0: 딱 힘이 없고 아파 보이네요 애가.
3: 그런가 하면 밖에만 나오면 잡히지 않는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는 늘 애를 태웠는데요.
2: 이런 자식 얼마나 날쌘지. 이렇게 빨라 이거. 허리야 일로와. 허리야.
0: 노을이랑 좀 다르죠?
4: 네.
0: 노을이랑 소리가 다른 이유는 내 맘대로 놀아본 애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사는 아이의 차이예요. 내 맘대로 노는 애들은 이거 어차피 또 내일도 할 수 있고 좀 이따도 할 수 있고 굳이 지금 내가 미친 듯이 안 놀아도 돼요. 그래서 말 잘 들어요. 근데 내 맘대로 못 놀아본 애들은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몇 번 잡혀봤을 거예요. 잡히면 뭘 하냐? 다시 들어와요.
2: 그렇죠.
0: 얘는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안 잡히려고 해요.
3: 녀석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를 따라오는 버릇을 이용해 유인하는 것뿐. 소리는 달리는 차를 겁도 없이 빠르게 쫓아갔는데요.
2: 끝까지 쫓아.
0: 네, 이거 위험해 보인다.
2: 위험해.
0: 네. 오, 그럼 이건가, 이건가?
2: 소리야. 서울, 일로 와. 일로 와.
0: 아, 이거.
2: 이런 향기.
0: 아, 네네네. 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죠?
2: 네, 도망 막 도망가요.
0: 이야, 또 이러니까 근육이 그냥, 어?
2: 서울, 일로 와. 소리야. 서울, 서울, 소리야. 일로 와.
0: 네. 이럴 때 쫓으려고 하면 무조건 뜁니다. 소리로. 얘 잡힐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잡혔다가 다시 노는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벌써 기억이 잡히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자. 그쵸? 먹고 바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신뢰감을 쌓아야 돼. 안 잡는 신뢰감. 기다려.

0: 줬어? 옳지. 한 대 줬어? 옳지. 엎드려. 옳지. 옳지. 옳지. 네. 그러니까 차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쫓아가는 순간 더 도망가요.
1: 앉아. 앉아.
0: 엎드려. 오.
1: 엎드려. 엎드려.
0: 네. 옳지. 칭찬.
1: 옳지.
0: 네. 네. 같이 가라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고 주고.
1: 너무 잘했어.
0: 그리고 머리 쓰다듬 한번 주세요. 같이 하나 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잡으세요.
1: 우리야.
0: 아, 이번에는 눈치챘어. 얘가 멀리 가면서.
1: 일로 와. 앉아. 앉아, 앉아. 일로 와.
0: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척 하면 안 된다. 너가 안 하면 네 손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간식으로 앉아 엎드려 한번 시켜보세요.
1: 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0: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 더 천천히 가면 돼요. 더 천천히.
1: 손. 손.
0: 옳지.
1: 옳지.
0: 머리 쓰다듬고 옳지.
1: 너무 잘했어.
0: 그리고 한번 옳지. 네, 간식 하나 주세요.
1: 너무 잘했어.
0: 발 움직이지 말고 잡으세요. 네. 지금 가슴 쪽 잡아도 되겠다. 옳지. 네.
1: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0: 네, 칭찬. 옳지.
1: 옳지. 너무 잘했어.
0: 이제 한에서 잡아서 한번 안아보세요.
1: 응? 일로 와.
0: 네. 네. 이런 식의 연습을 네. 꾸준히 하시면 지금보다 더 마음 놓을 거예요.
2: 소리에겐 네. 네.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0: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전문적인 도구가 다 있어요. 얘 싫어, 이거. 싫어.
2: 엉덩이와 발바닥 미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털을 손질할 때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했는데요.
1: 오, 그만해. 손아.
0: 소리 일로. 기다려. 손. 옳지. 지금 클리퍼 시는 거예요. 결국에 포인트는 이 클리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봐봐.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손. 용기 한번 내봐. 손. 진동이 진짜 싫어하네, 소리로. 손. 옳지. 손. 고개 딴 데 돌려버려. 아직 용기가 안 나, 그지? 손. 옳지. 손. 이거 완전 거부감의 표현이거든요. 손. 옳지. 진동이 그렇게 싫었어. 손. 옳지. 옳지.
1: 너무 좋았다.
0: 하나 더 먹어, 이번 거 잘했으니까. 손. 옳지.
1: 너무 잘했나.
0: 이렇게 돼요, 애들도 다 똑같이. 손. 옳지. 아, 너무 잘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놀이처럼 그냥 평소 때 심심할 때마다 지금 별로 안 싫어하잖아요. 네. 이런 게임처럼, 놀이처럼 해주시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1: 네. 소리, 손, 손, 일로 와. 손, 손. 잘했어?
0: 네.
1: 너무 잘했어.
0: 이제 켜볼까요?
1: 손.
0: 앉아 시키고 해볼게요. 차분하게.
1: 앉아. 네. 앉아. 손. 손.
0: 옳지.
1: 앉아. 손.
0: 옳지. 아, 아, 이제 거부감이 없어.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네.
1: 손. 잘했어. 손. 손. 손.
0: 옳지.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워낙 이렇게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1: 힘들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네요. 신기합니다, 정말로. 네.
0: 아직 네. 아까 했던 교육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그건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좀 교육이 다 되기 전에 미용 자체, 내가 싫어하는 부위의 미용.

0: 자체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꿀팁 같은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뿌려서 바로 다 못 먹고 좀 먹는데 시간이 걸려요. 냉동실에 하면 훨씬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는 동안 얘 하기 싫은 거잖아요. 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좀 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먹을 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1: 오, 그거 있네. 야, 이런 게 있었나.
0: 발도? 네. 같이 해보는 거죠? 네.
1: 이야.
0: 엉덩이도? 살짝씩?
1: 우와.
0: 내 뒷발도?
1: 네. 이야, 어.
0: 네.
1: 처음이 돼요. 진짜요.
0: 네.
1: 아, 나 엄청 힘들거든요.
0: 이러면 얘도 이제 나쁜 생각 가질 필요 없고.
1: 네.
0: 오히려 이거 할 때만 주실 거예요, 저거는.
1: 아, 이거 뭐지? 정말 얘 손도 못 해. 나는 손도 못 해. 아, 나는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얘 진짜 탄성이 절로 나.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0: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이러니까 이거 뭐.
0: 살짝 덜 예민한 부분부터.
1: 이거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런다는 게. 절대 이거 뭐예요, 막. 네.
0: 소리도 너무 귀엽고.
1: 이야.
0: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딱 싫다고 하면 네. 거기서 조금 멈춰주시고 억지로 네. 하기보다는 아니면 간식을 더 준다거나.
1: 그때 사서 내가 이야 이나 이거.
0: 어, 네. 옳지. 자 이러면 이야. 살짝 멈춰주는 거예요. 네, 이야. 네 잘했다.
1: 잘했어. 잘했어. 이게 대성공이.
0: 네.
1: 대박이다. 아,
0: 그래 잘했어.
1: 진짜 대박이네.
2: 소리도 할아버지도 대만족한 설샘의 솔루션. 그날 이후 한결 수월해진 소리의 미용.
1: 어, 일로 와.
2: 이젠 밖에서도 제법 말을 잘 듣는다고요. 할아버지와 동물 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길 새나개가 응원합니다.

0: 일단 싸우면 군대까지 안 가요.
1: 어이, 야, 나와. 새끼야.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세요.
0: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모아놓을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소리죠.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3: 승담원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7리터 대용량 저압 압력솥 청청.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승담원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청청.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승담원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청청.
14: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5: 다은이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6: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7: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8: 바다와 함께 걷는 길. 시선이 머무는 풍경. 그 모든 순간을 걷고 보고 느끼는 화성 황금의 안길.
9: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나네.
10: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1: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12: 세라젬은 세라젬을 혁신 중. 척추견인 기술, 위장증상 개선 기술, 혈액순환 개선 기술. 세라젬의 의료기기 기술은 진화한다. 세라젬.
13: 맥없이 살지 말고 하루하나 진하게. 겉보기만 멀쩡. 몸속부터 환하게.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지금만 특가래요. 지금.

0: 몽골의 여름은 나담 축제의 계절.
1: 너무 멋져요. 와,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거 완전 만두, 소고기 만두 밀크티가 됐어요. 그 수천년간의 그 유목민의 지혜 같아요.
0: 자연에서의 생존 기술은 삶이 되고 그 삶은 축제가 됐습니다. 생명이 요동치는 날것의 여름 안으로 떠납니다.

0: 붉은 영웅이란 뜻을 지닌 울란바타르. 몽골의 수도이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몽골의 유일한 대도시입니다. 이번 여정은 울란바타르에서 시작합니다. 양떼가 뛰노는 초원을 상상했다면 크게 놀라실 겁니다. 울란바타르에는 너른 초원 대신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서울 도심을 방불케 하는 울란바타르 시내. 그 가장 높은 곳의 자리에 있다는 자이승 승전탑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이 무려 600개가 넘는데요.
1: 와, 전망대가 너무 멋있는데요?
0: 하늘을 향해 승리의 깃발을 치켜든 거대한 동상과 사방으로 탁 트인 360도 원형탑이 인상적입니다.
1: 여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소련이 몽골에 기증한 탑이래요. 그래서인지 이 벽화에 구소련 느낌이 가득하네요. 와.
0: 원형의 모자이크 벽화에선 20세기 사회주의 시절의 몽골도 엿볼 수 있는데요. 울란바타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죠.
1: 와, 여기에 오니까 이 울란바타르에 몽골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산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은 몽골이라니 좀 놀랍기도 한데요. 마치 여기가 서울인지 몽골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기 남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0: 다음에 오면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울란바타르의 시간은 어제를 박차고 빠르게 내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강풍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죠. 울란바타르 중앙경기장 앞. 몽골 최대의 전통축제인 나담이 돌아오면 두고두고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1: 이 동상은 나담축제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한 몽골의 국민 영웅 무후바트라는 선수라고 해요. 이 나담축제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레슬링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강한지 상상이 안 가요. 저 근육 좀 보세요. 진짜 몽골인의 기계가 느껴지지 않나요?
0: 표정에서도 늠름함이 느껴지죠? 이분들도 영웅의 기운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근육은 이미 메달리스트감.
1: 샌베너! 무 테무스처? 오, 유 베리 스트롱! 와, 팔 좀 만져봐도 돼요? Can I touch a little bit? 와, 와, 저도 운동 좀 했다고 하는데 제 팔에 비하면 정말 와, 팔 씨름하면 1초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너무 멋져요.
2: 이런 어떤 몽골인 운동 그렇게 제일 자 그쪽 이런 님 그치대 이런 몽골 이쪽 이런 킹킹 님 톰 여기 스트롱 그런 몽골 쪽 이런 술득 그치대가 없어요.
1: 나담축제에서 우승하셔서 여기에 또 다른 동상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2: 오, 이랬다.
1: 네. And it!
3: Yeah.
1: Yeah.
0: 나담축제는 매년 7월 몽골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이곳 울란바타르 중앙경기장에서 열리는 나담이 가장 규모가 크다는데요. 축제를 며칠 앞두고 울란바타르 시내는 준비가 한창

0: 입니다. 길게는 1년 전부터 준비한다죠.
1: 마이스테. 아, 너무 멋져. 아, 너무 멋져요.
2: 말씀 걸리는데.
3: 맛있다.
1: 와.
3: 벌써 하루 안 가르치지 않대? 네, 벌써 하루 안 이었어요. 맛있죠?
2: 청소해.
3: 하루 안.
1: 한번 당겨볼 예. 수 있어요?
3: 예.
1: 우와, 몽골 여성분들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3: 예.
1: 이야.
3: 마셔치대.
2: 어마어마합니다.
3: 디킨 다들 있음. 이렇게 저렇게 초대한테 되게 힘들대 쇼, 부치대 쇼대 돼.
1: 와. 와. 이분은 말을 타면서 무거운 깃발까지 들었습니다. 아, 센베노.
4: 네, 센베노, 사마이죠.
1: 너무 멋져요. 여기 딱 보니까 지금 나담 축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4: 머리, 몽골 소수주, 몽골 머리들이 임 거의 외득 강간 외득. 머리 잡담가 어디 잡다 기득이 나쁜이 인지 난코다에는 거의 우그루다가 우그루다 앞저르지가 마비.
0: 익히 들었지만 몽골 여성들의 강인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칭기즈칸의 후예답네요.
4: 어디다든 다시 이렇게 아메나 몸뚱이 쓰시고자 어디다 몸뚱은 어디다 몸 거의 왜
1: 축.
0: 어린 아이들도 말에 올라 축제 준비를 합니다. 귀여운 재롱이겠거니 했는데
4: 합
3: 축.
4: 합
3: 축.
0: 대체 얼마나 연습한 걸까요? 고난도 기술도 가뿐하게 소화합니다.
1: 와.
4: 만화 망고초친 고름 나스다, 탐은 나스다, 드루 나스다 온도 같고요. 되게 나도 이 나이 나스다 오고, 이스 나스다 오고 되게 인기 서럽다. 인게 나도 미니 비 나도 인 머리띠 어디 모르지? 자른 데긴 지 나스니 미니 가위야 이니 없지 되게.
2: 오케이.
1: 와.
0: 겨우 9살입니다. 하지만 인생 절반을 마리에서 보낸 기수팀의 에이스인데요.
1: 우와!
0: 이런 게 말과의 완벽한 혼연일체.
1: 뭔가 부우도 잘할 것 같아요. 부우도 해본 적 있어요?
5: 저걸 내쫓아간 더울 집에 있었다. 그러면 저는 갔고. 저걸 내쫓아간 더울 집에 있었다.
1: 와, 멋졌어요. 말라.
0: 울란바타르 중앙경기장엔 나담축제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옵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그날을 위해 경기장 안팎에선 많은 이들이 매일 땀을 쏟고 있죠.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이곳은 대낮처럼 환합니다. 나담 축제가 열리는 여름 이맘때가 최대 대목이라네요.
1: 여기는 몽골에서 가장 큰 고기 시장인 후지트 쇼노르 시장이라고 합니다.
0: 분주히 옮겨지는 고깃덩이만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강렬한 게 있습니다.
1: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되게 신선한가 봐요. 방금 잡은 고기들인가 봐요. 고기들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길을 지나갈 수조차 없어요. 여기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80%가 다 이곳을 지나간다고 해요.
0: 고기 실은 차가 들어오면 트럭 주차장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갓 도축한 마

0: 염소, 양, 낙타, 소. 몽골의 오축이라는 가축의 생고기가 곳곳에 수북합니다. 유목의 나라, 몽골에 온 게 실감되네요.
1: 아, 샘베농.
2: 샘베농.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2: 예. 아. The market. 들 자와 가면 신들의 사하. 자와 가면 신들.
0: 고기 도매상이라는 청년. 연중 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나담 특수로 전국을 돌고 있답니다.
1: 어디로 가요?
2: 옥누골.
1: 옥누골?
2: 옥누골. 그 거비 있잖아요.
1: 고비지요.
2: 네, 거비.
1: 아, 거기서는 고기가 안 나니까.
2: 네, 그쪽에는 그 샌드가 많이 많죠.
1: 네.
2: 그래서는 그 고기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해서
1: 신선한 고기를 딱 가지고 가는군요. 네,
2: 저도 그 바츠리죠.
1: 아,
2: 예, I work as a butcher. 예,
1: 아, 예,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이거 발굴할 수가 있어요?
2: 예, 예.
1: 아. 와. 와, 진짜 몽골에.
0: 고기를 다루려면 도축과 발굴은 기본이라죠.
1: 그럼 여기서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2: 네, 많이 있죠.
1: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0: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만만치 않은 고기 무게로 진땀을 뺍니다. 결국 청년이 달려가 손을 보탰습니다.
3: 자.
0: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고기 시장. 이분은 힘이 장사입니다. 도매 거래가 끝난 고기는 시장 안쪽에서 발굴이 이뤄진다네요.
1: 여기는 고기를 발굴하는 곳인가 봅니다.
0: 다들 숙련된 발굴 전문가입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1톤 넘는 고기를 작업한다는데요. 발굴을 마친 고기는 시장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1: 샘베농. 와, 고기가 진짜 신선하네요.
0: 불필요한 지방이나 힘줄을 떼어내고 발굴한 살코기를 용도에 맞게 부위별로 나눕니다.
1: 아, 20대부터 진짜 동안이시다.
0: 20년 경력은 기본. 고수들이 넘쳐나는 고기시장. 개인도 소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마트보다 20% 이상 싸다는데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다시 청년을 만났습니다.
2: 조금 냄새가 나죠?
1: 아, 괜찮아요.
2: 근데 이거는 정옥 냄새예요.
1: 네.
0: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며 시장 상인들의 단골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새벽 3시에 출근해 날이 환하게 밝아서야 빈속을 채우는 상인들. 그들의 허기와 마음까지 달래준다는 그 음식으로 저도 주문했습니다.
1: 와, 너무 맛있겠다.
2: 나 먹어봐요.
0: 우리나라 찐만두와 비슷하죠? 이걸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네요.
1: 와, 이거는 소 우유로 만든 신선한 밀크티?
2: 네, 밀크티. 트래디셔널 밀크티.
1: 트래디셔널 밀크티. 와,
2: 좋죠?
1: 네. 한국의 밀크티랑은 다른데요?
0: 뭐랄까? 좀 더 구수했습니다. 그런데 밀크티에 육즙을 넣었네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2: 차가 더 맛이 있어가지고.
1: 네.
0: 반신반의하며 저도 따라해봤는데요.
1: 와, 밀크티에서 이제 소고기 향이 가득해요. 이거 완전 만두, 소고기 만두 밀크티가 됐어요. 와, 맛있다. 와, 밀크티에서 만두는 만두 맛이 나요. 소고기 맛이.
3: 이게 맛있었죠.
1: 이게 현지인의 팁이네요. 더 맛있게 먹는.
0: 만두 본연의 맛도 궁금했습니다.
1: 한국에서는
3: 넣어 있고.
1: 네, 이렇게까지 고기가 가득 찬 고기 만두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0: 현지인의 꿀팁에 귀 기울여 조금만 더 용기 내면
1: 너무 맛있습니다.
0: 맛의 신세계가 열린다는 걸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사실 후치트 쇼노르 고기 시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죠.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에 자리한 에멜트 가축시장입니다. 몽골에서 가장 크다는 가축시장. 전국 각지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1: 와, 여기 주차장에는 트럭이 수십 대가 서 있는데요. 여기 트럭 뒤에 각자 다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을 다 몇 마리씩 끌고 왔어요.
0: 살아있는 가축의 매매뿐 아니라 이곳에 밀집된 도축시설에서 가축을 잡아 울란바타르 고기시장에 납품합니다.
1: 저 양은 팔렸나 봐요, 저 염소는.
0: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포장고기만 봐왔던 저로선
1: 아, 샌베노.
0: 지금의 이 풍경이 몹시 낯선데요.
4: 하루 한 대도 있어.
0: 가축은 유목민의 전 재산이자 주 수입원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번번이 돌아오는 혹한의 계절을 버티려면 내다 팔아야만 하죠.
1: 아, 지금 심각하네요. 지금 돈을 뭔가 깎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산 염소 가격을 아주머니가. 지금 얼마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됐나요?
5: 한 6,000원 가르쳤다. 이쯤지 다이어스고또대지간나사워스네허세야산산산한다르트바스버도진사한배한세자르코드네드로인다고
0: 이맘때 에멜트 가축시장에는 양과 염소로 가득합니다. 나담 축제로 소비가 늘 뿐더러 양모와 캐시미어가 많이 거래되는 까닭이죠.
1: 한 명 한 명씩 들어가야지. 몽골에는 인구수보다 가축의 수가 10배 넘게 많다고 하던데 와, 이게 몇 마리야? 한 몇백 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0: 그중에서도 두툼한 살집과 단단한 이빨과 부드러운 모질 여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2: 빨리 어떻게 뭐?
1: 위험하지 않아요?
0: 와, 뜻밖의 기회를 마다할 수 없는데요.
1: 가지마. 아, 힘이 엄청 세요. 미안해. 와, 생각보다 힘이 진짜 세요. 도망갔어. 내가 아기구나. 어머, 이게 아기인가 봐요. 어머, 심장이 뛰어.
6: 어제 밤에 태어났대요.
1: 어머, 너무 귀엽다, 너.
2: 사스코.
1: 엄마 어디 있어요?
2: 저기.
1: 아, 저기 엄마 있구나. 아, 여기 있어.
0: 새끼 염소는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의 운명은 어찌 될지 모르죠. 유목민의 생생한 삶으로 가득한 곳. 가축을 산채로 실어가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나만 이렇게 잡자가마
1: 아, 나담 축제.
0: 이분도 나담을 앞두고 염소를 사.

0: 없다네요.
1: 저도 혹시 구경 가도 되나요?
2: 자, 되게 볼모 어쨌 만나 남 되게 또 다가 저 만나 다시 저는 커서
1: 감사합니다. 마야렐라.
0: 보독은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유목민의 전통 요리입니다. 그래서 기회다 싶어 따라 나섰죠.
1: 몽골 전통 통구이 요리를 구경할 수 있게 됐어요. 아, 너무 기대돼요, 진짜.
0: 울란바타르 외곽의 작은 마을. 여기가 보독 전문가 아저씨의 집입니다.
1: 이제 고기 손질을 시작하시나 봐요.
0: 난생 처음 보는 보독 손질은 생경하다 못해 충격적이었습니다.

0: одоо хий хуу дарна гэж манай монголчууд ярьдаг. Ер нь бол их эрүүл мэндийн тустай хоол гэж байна.
1: Та кроул 만한 이유가 있다죠. 가죽이 찢기지 않게 조심하면서 잘라낸 목 부위로 안쪽의 고기와 뼈를 꺼냅니다. 손질 과정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보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손에 꼽는 이유를 알만하네요.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가까이서 보니 장작이 아니라 돌을 달구고 있습니다. 와, 이게 뼈만 딱 발굴하고 안에 살은 다 붙어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한 스킬이네요. 가죽 안쪽으로 분리해둔 고기를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발목 관절 부위를 잘라냅니다. 잘라낸 부위를 봉합해주면 가죽 자체를 조리도구로 쓸 수 있다죠. 이게 그러니까 그릇이나 다른 조리기구 없이 이 자체로만 이 바베큐를, 전통 바베큐를 하는 거잖아요. 와, 이런 방법은 누가 먼저 고안했을까요? 진짜 저 수천 년간의 그 유목민의 지혜 같아요. 특별한 기구 없이도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간은 소금과 후추로 최소한만 합니다. 가죽 안으로 채소를 넣은 다음 뜨겁게 달군 돌도 함께 넣어줍니다. 우와, 벌써부터 바베큐 냄새가 나요. 와, 돌이 엄청 뜨거운가 봐. 돌이. 달군 돌을 고기와 교대로 넣어주면 돌의 열기와 증기로 안쪽 고기까지 잘 익는다네요. 고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벌써부터. 야. 끝으로 목 부분을 봉합하면 자루 형태 완성. 와. 그런데 이런 광경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포치로 털을 태우는데요. 이렇게 하면 겉은 훈제가 되고 안쪽 고기는 찜 요리가 된다네요. 진짜 신기한 요리 방법이에요. 진짜 몽골에서만 볼 수 있는 요리 방법. 정말 빵빵하게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기는 아직 이르다죠. 보독 전문가의 비장의 기술. 지방으로 껍질 코팅을 합니다.

0: 멀리서 온 손님이라고 특별히 제게 먼저 주십니다.
1: 껍질에 고기가 붙어 있어요. 완전 겉바속촉. 겉에는 바삭쫄깃하고 안에는 촉촉해요. 육즙이 안에 너무 촉촉해요.
0: 몽골의 여름은 가축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계절. 그래서 여름에 먹는 보독은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장시간 진하게 우려낸 요 육수.
1: 와. 이건 보약이에요, 보약.
2: 데이트 이렇게 해서 손에 이렇게 있는데 자.
0: 몽골의 전통찜 요리 보독.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몽골 유목민에겐 조상의 지혜가 압축된 보독이 있습니다.
1: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감사해요.
0: 예부터 보독을 만드는 날이면 몽골의 유목민들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은 물론이거니와 간만에 영양 보충도 할수 있어서죠. 나담 축제 같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다는 음식. 인근에 사는 이웃도 불러 다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지금 보독을 만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축제처럼 다 모여들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역시나 먹을 줄 아시네요. 가장 맛있는 부위인 껍질부터 챙겨 드십니다. 진하게 우러난 육수도 한 대접.
2: 오, 양태.
3: 대근들이 맞다. 이제 훈트 그거 인가 가져와야 돼. 목뒤도 없지. 목뒤는 그래야 된가. 훈트 저거 봐야 된가.
0: 그런데 하마터면 잊을 뻔했습니다.
1: 염소갈비네요, 염소갈비.
0: 씹는 순간 황홀경에 빠지는 맛.
1: 너무 맛있어요.
0: 냄비조차 짐이 되는 초원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만들어낸 음식. 보독은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4시간 남짓 달려 우리나라 경기도에 해당하는 투구의 에르덴산트로 갑니다. 몽골 전역을 들썩이게 만드는 나담축제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나담축제는 수도인 울란바타르는 물론 각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열립니다. 흩어져 살던 유목민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날. 걸음이 좀 느려도 나이가 좀 어려도 이날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1: 샌베노, 하이.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말 타고 학생들이 오고 있고.
0: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온 대가족도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념사진부터 남기는데요. 같은 산과 같은 초원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유만으로도 몽골 유목민들의 연대감은 유별나게 끈끈합니다. 유목 생활의 고단함을 알아서겠죠. 나담축제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이들이 서로의 안부를

0: 하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자리를 한 자리 찾았습니다. 엠베너. 그런데 자리운이 좋았습니다.
1: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여기 몽골신 튀김만두인 호쇼르를 주셨어요. 여기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들 이거 하나씩 한 봉지씩 가지고 와서 먹더라고요.
0: 몽골은 어딜 가나 푸근한 정이 넘쳐나네요.
1: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저뿐만 아니라 저 여행자라서 저만 이렇게 두근거리나 했더니 여기 현지인들도 1년마다 찾아오는 축제라서 네, 이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것 같습니다.
0: 이 지역의 원로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국기를 개항하는 걸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0: 이번엔 김하술 공연. 대제국 건설의 원동력이었던 몽골 김하병을 연출했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순서입니다. 몽골의 전통 씨름 부후. 본래는 군사를 단련시킬 목적으로 생겨났다는데요.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요상한 동작을 합니다.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한 전통 춤이라네요. 스트레칭에도 효과가 그만이죠.
1: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0: 우리나라 씨름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맞붙은 선수들의 체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실 부후 경기는 체급이나 나이 구분이 없습니다. 1대1로 대결해 이긴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단판 토너먼트 방식. 다른 팀들은 서서히 승부가 갈립니다. 이긴 선수에게는 승리의 표식으로 모자를 씌워주죠. 결과가 뻔할 거라 여겼던 다윗과 골리앗 팀은 여전히 팽팽하네요. 좀처럼 승부가 안 날 땐 바지인 슈닥을 잡고 경기를 재개합니다. 드디어 승부가 나려는 걸까요? 잘 버텼는데 결국 체급에서 밀렸네요. 몽골 유목민들은 거친 자연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게 부후 경기죠.
2: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3: 오늘들이 힐이 뛰시오, 그냥
2: 지금. 역할은 너, 잘, 아주 좋아진다.
1: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0: 나담 축제는 부후를 비롯해 말타기와 활쏘기, 이렇게 총 세 종목으로 이뤄집니다.
1: 뱀뱀옹. 아, 지금 활쏘기 대회 준비 중인가 봐요.
0: 이곳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따뜻한 환대는 어김이 없습니다.
1: 아, 땡큐.

0: 이게 그거죠. 아이락? 에릭. 네, 이게 말 우유라고 합니다.
1: 막걸리.
2: 아, 막걸리. 설마 막걸리 맛이 난다는 걸까요?
0: 진짜 시큼해요. 우리가 아는 우유의 맛이 아니라 이거 우유가 아니라 이거 요거트가 아니라 술 같은데요? 막걸리.
1: 아, 맞겠다, 도대체.
3: 근데 맛있어요.
1: 내림 민구입니다.
4: 민구.
1: 민구. 네, 맛있네요.
0: 네, 이름이 김송이입니다.
1: 아, 만났어, 반갑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저 우유인 줄 알고 마셨는데 막걸리.
1: 아, 맞겠다, 도대체.
2: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독학으로 익혔다죠. 민구 씨도 활쏘기 대회 참가자입니다. 관역은 이쪽에 설치돼 있다는데 몽골의 전통 활쏘기는 우리가 아는 활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1: 인기친 어떤 이치를 쓰임 그런 거 대누이 어떤 거 대스나 어떤 친 이임 붙였다 어떤 이닉 조라기 친 어떤 이스다 자스성이 두사 자스다니 오른 하이르미들 오른 하이르
2: 요 가죽 원통이 관역이자 적을 상징합니다. 관역은 뚫는 게 아니라 쳐서 밀어내는 게 경기 규칙. 그래서 끝이 뭉툭한 화살촉을 쓴다네요.
5: 놈들은!
2: 이번엔 한국어 능력자 민구 씨 차례. 그런데 관역 옆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판정단이라네요.
0: 와.
2: 노래로 흥을 돋을 뿐 아니라 몸짓으로 코칭도 합니다.
5: 송리부사진 이임 도트준. 대노도 답다니까 부조로르전이지. 암다워겠지.
0: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여기서 높이를 한번 쓰면 높이를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나 여러 영향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아래로 쏴라, 이쪽으로 쏴라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양궁 같은 느낌이에요.
2: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설명을 듣고 경기를 보니 더 흥미진진합니다. 진지하게 돌변한 민구 씨의 본 실력은 어떨까요?
0: 딱 중앙을 쐈네요.
2: 몽골의 전통 활쏘기 수루하루아. 과거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얼마든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6: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언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나담 축제 하이라이트 말타기 경기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말도 신체 검사를 하는 걸까요?
0: 이걸 통과를 못하면 출전을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 긴장되는데요.
2: 말의 키를 재는 건 몽골 토종마보다 키가 큰 외래종이나 혼혈 말의 출전을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나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만큼 시작 전부터 관심이 지대합니다.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은 6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아이들. 몸이 가벼워 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0: 센베노, 센노.
2: 이 아이도

0: 경주 참가자라네요.
1: 혹시 지금 몇 살이에요?
2: 9살이요.
1: 몇 년 동안 말을 탔어요? 와, 그러면 오늘 예상 등수 5등 말고 1등 하길 바랄게요.
3: 오르샤! 오르샤!
1: 이거 좀 긴장되겠어요. 와, 긴장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잘 타겠다. 오늘 예상 등수
3: 네, 그래.
2: 1등 하려 1등으로 들어올 것 같아.
1: 오르샤!
0: 뭐든 기세가 중요하죠. 몽골인들은 마리에서 태어나 마리에서 자라고 마리에서 죽는다는 몽골 속담이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에게 말은 몸의 일부나 다름없죠. 출발에 앞서 모두의 안녕을 빕니다. 여기가 출발 지점입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갈 길을 잃은 녀석도 눈에 띄네요. 경주 거리는 말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 최대 28km까지 긴 코스를 달리기도 합니다.

0: 수천 년 세월 동안 이 광활한 대지에서 끝없이 말달렸을 몽골인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마침내 결승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주했습니다. 순위권 말들은 저쪽에 모인다네요.
1: 여기 우승한 말들이에요. 1등부터 5등까지 여기로 말 동상주의로 온다고 하네요.
0: 오늘의 1등 말. 소박하지만 세레머니도 합니다. 1등의 영광을 차지한 어린 기수는 여전히 얼떨떨하네요.
1: 와, 진짜 대단해요. 아니, 오늘 달리면, 오늘 달리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와, 진짜 너무 멋지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나담축제에 나올 거예요? 와, 내년에도 꼭 우승하길 바랄게요. 오륵샷! 우!
0: 살아남기 위해 더 치열해야 했습니다. 순수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몽골의 초원.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또 살아갈 것이다. 수천 년 대초원을 말달렸던 생명의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1: 우와, 야크가 이게 몇 마리예요? 아저씨 되게 부자시구나. 초보가 와 있는데 봐주지도 않네요. 와, 아 이런 초원이에요, 폭포가.
2: 완전 절벽이에요.
1: 긴장감 스릴이 넘치는데요? 와, 방금 이분은 야크에서 떨어지지도 않으시고.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제23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EIDF 시대의 초상. 영화는 짧고 여우는 길다. 단편화처. 61명의 어린 창작자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움직임을 만들고 소리를 입혀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는 과정을 따라가 본다. 프레임 바이 프레임, 다시 영화의 시작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신디 트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하던 그녀가 쓴 시에는 어떤 목소리가 담겨 있을까? 신디 트란, 유랑의 시. 시각을 잃은 마리 크리스틴. 풍부한 질감의 아날로그 이미지와 명상적인 사운드로 그녀가 지닌 감각의 세계를 탐구한다. 크리스틴의 시선.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고 있는 손녀가 젊은 시절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할머니는 스카이다이버. 아름답지만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삶의 터전.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 초원으로 가는 먼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산속의 들꽃을 40여 년간 기록해온 사진작가 김정명. 그의 이야기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찬란하게 피어난다. 꽃사진을 찍는 남자. 30년간 잠들어 있던 어느 부족의 전통 전쟁 의식, 미드칼 춤이 다시 시작된다. 부족의 아들이 기록한 뜨거운 귀환의 여정, 포그 오브 건파우더.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세계의 최대 드라마,
2: 드라마인들의 축제의 향연,
1: 드라마인들의 축제,
2: 서울 드라마 어워즈
3: 대상의 영광은
4: Absolutely killing it, man.
5: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세계.
6: 준비되셨어요?
7: 하이크, 준비됐어요.
8: 네가 원하는 게 뭐야?
9: Creation of a champion.
10: 99.9% 확정이야.
11: 확정.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니.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바다와 바람의 시간이 쌓아 올린 아름다운 변산반도에 왔습니다.
1: 이렇게 층층이 책갈피처럼.
2: 아, 그러네, 진짜.
0: 색다른.

0: 물길이 열리면 바다는 세상을 향해 속살을 드러냅니다.
1: 백합이 딱 걸리면
0: 그 안에서 만난 특별한 보물은
1: 백합! 야!
0: 캐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1: 보고만 있는데도 침이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2: 사랑해요
0: 넉넉한 바다를 닮은 사람들과 서해의 풍요가 가득한 땅 백합의 고장 변산반도입니다 한반도 서남쪽 서해를 향해 툭 붉어진 반도 변산반도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광에 예부터 산해절승이라 불려온 곳.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형 국립공원이랍니다. 이곳에 배우 안홍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3: 아우 좋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다와 바람과 이런 풍화작용에서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곳인데요. 여기 채석강이 신과 자연이 빚어낸 아주 아름다운 거의 예술품에 가깝습니다.
0: 중국의 채석강과 견줄만한 천하절경이라 하여 이름 붙은 채석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이곳은 썰물 때면 물에 잠겨있던 위용을 드러내며 숨겨두었던 시간의 역사를 펼쳐냅니다.
3: 쌓인 층들이 다른 시기에 쌓였기 때문에 달라요. 보면 밑에가 여기는 용암, 그 위에 보면 자갈도 있고 그 위에는 진흙.
0: 마침 둘러보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네요.
3: 어때요? 보시니까 소감이?
4: 어디서 오셨는데요?
3: 아, 우리 저 한국기행, 한국기행에서. 네.
4: 어머, 어머,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
3: 아, 이뻐, 이뻐, 미인이라니까.
4: 아니, 좋아요.
3: 좋아요?
4: 아, 너무 좋아요.
3: 어, 어떠셔서? 네.
4: 이렇게 층층이 책갈기처럼.
3: 네. 아, 그러네, 진짜.
4: 어,
3: 야, 그러네. 책갈기처럼 이렇게 네. 책을 딱 옆으로 띄워놓은 것처럼 되어 있네. 네. 아, 좋은 여행 되시고. 네. 바로 반갑습니다.
4: 네.
3: 네네네.
4: 아,
3: 네. 네.
0: 썰물 때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경. 오랜 세월 퇴적과 침식을 반복해온 채석강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는데요. 바로 해식동굴입니다.
3: 아 근데 여기 줄을 쭉 서 있는데 여기 줄을 왜 서 있는 거예요?
5: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습니다.
3: 아 사진 줄이구나. 두 분 무슨 사이?
5: 그 신혼부부입니다.
3: 아, 신혼부부예요? 어.
5: 제가 사진 명소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아, 사진 맛집이라고 그래서 오셨구나.
5: 네.
3: 제가 오늘 일일 사진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3: 아주 좋다. 자, 사진사 출동하겠습니다.
0: 경이로운 해식동굴을 배경으로 찍는 인생사진.
3: 자, 그쪽 출연하십니다. 네, 그쪽 출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두 분 뽑고. 뒤침지고, 뒤침지고. 둘 다, 둘 다. 하나, 둘, 셋.
5: 하나, 둘, 셋.
3: 아, 인생샷입니다. 요거 바로 SNS에 올라갑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4: 네.
0: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곰소항으로 향합니다. 서해 어업의 전진기지였던 곰소항.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출항을 준비 중인 배를 만났습니다.
7: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공장 반대로 오네.
3: 뭐 잡으시러 나가시는 거예요?
9: 공장으로 가 동주.
8: 그 사람이
3: 동주
9: 신양반이요.
3: 한국기행에서 지나가다가 아, 어머님들 예. 뵙고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4: 사실요.
9: 집에 입에 탈 거예요.
3: 타요?
4: 예. 네. 왜요?
9: 왜냐면
4: 사모님 노인 때는 불렀잖아요.
3: 어머니, 이거 뭐예요? 뭐 갑자기 근데 갯벌 가신다면서 뭘 이게
9: 깻잎 따듬하라.
3: 갯벌 나가는 동안에 또 짬에 또 이거 다듬으시려고 아이고 부지런.
7: 나 그렇게 열심히 못 산다. 아이고.
0: 잠깐의 짬도 허용하지 않고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던 갯벌의 어머니들.
3: 아니 근데 어머니들은 갯벌에서 계속 일하신다는데 이렇게 아유. 피부들이 다 이렇게 고우셔?
8: 원래 입어서
3: 아 원래?
0: 어머니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이 배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참외를 꺼내셨어요.
8: 이것도 무슨 애, 약도 한 번도 안 하고 대변으로 다 나온 데야.
6: 대변으로 나오는구나.
8: 아~ 이렇게 먹으면 지금.
10: 응, 하나씩 잡숴요.
0: 직접 키우셨다니까 맛은 이미 보장.
6: 달다.
8: 달다.
0: 달콤한 참외 함께 나누고 나니 드디어 작업할 갯벌에 도착했습니다.
11: 이게 한 사리에 제일 그 물이 많이 쓰는 때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런 때
6: 저쪽으로
11: 쫙 빠지는 거예요. 네.
0: 육지와 바다 사이 그 미묘한 공간에 물이 빠지면 드넓은 갯벌이 펼쳐집니다. 무한한 생명력을 품은 바다의 속살. 어머니들이 그 안으로 텀벙텀벙 걸어 들어갑니다.
12: 몇 살인가?
13: 뭐예요?
14: 스마일게?
12: 우리 손주가 27살인데 이렇게 하면 되게 들다.
13: 감사해요. 훨씬 안 탈 것 같아.
15: 안 탈 것 같아.
6: 빨! 아우, 오, 그렇게 다행히 막 푹 빠지는 폴은 아니네.
15: 아니네.
0: 사시사철 다양한 조개를 토해내는 변산반도의 갯벌. 잠깐 작업했는데도 동죽이 바구니 한가득입니다.
6: 아, 잠깐 사이에 벌써 저만큼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 잠깐만요.
8: 땅을 파고 나오네, 땅을 파고.
15: 아, 할 때 몰리는구만. 할 때 그렇게 해가고, 아, 이제 그런가고 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6: 아.
15: 이렇게 해나가야죠.
6: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주는 거군요?
15: 네, 이렇게 쓰러. 그냥 이렇게 잡아서. 야, 이렇게 담아요. 동죽이요, 동죽.
6: 동죽. 네. 이게 조개구이집 가면은 많이 나오는 건데.
8: 지금은 이거 동죽으로 쓸증도 많이 하고.
6: 돌인가?
0: 그때였습니다.
8: 오메!
15: 오메.
6: 우와! 백합! 우와!
8: 대박났네, 오늘.
6: 와, 난 이만한 백합은 보는 것도 처음 보는데 잡았어.
8: 오, 나도 백합 하나 잡았다.
6: 오, 와, 와, 크다.
8: 이 껍질 색깔이 다 틀려요.
6: 그러니까요.
8: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100가지 색을 가졌다고 해서 백합.
6: 아, 그래요?
0: 백합은 요즘 갯벌에선 만나기가 쉽지 않답니다.
11: 네. 예를 들어서 20kg 한 망이면 한 3, 4개?
6: 아, 그래요?
11: 네. 그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0: 그래도 갯벌의 보물 백합을 캐기 위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는 어머니들.
6: 아, 나 벌써 힘든데. 어머니들 안 힘드세요?
8: 힘들어서 군벌난 게 참아야 돼.
9: 이렇게 해서 다 자녀들 키웠던 게.
8: 그러면 힘들어도 생활 능력이 없던 게 우리 나갈 줄을 몰랐어. 신랑이 잘못 오고 시댁살을 해도 그냥 살았어. 나가면 굶어 죽는데.
9: 나가라고도 안 무서운 게 아니지.
8: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고기도 잡고, 조개도 잡고.
6: 옛날에 이제 다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8: 그 남매 있는 소리 없어서.
6: 아유.
8: 그래서 엄마가 없는데, 지금 내가 이제 엄마 나이가 다 되니까,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요.
11: 오늘 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어리퍼리
0: 아무리 고되어도 근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던 이름 갯벌에 활짝 핀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0: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자연산이 풍부하게 나와요.
1: 백합은 생으로 먹을 수 있어 생합이라고도 불린대요.
2: 생으로?
0: 네.
2: 지금?
0: 나도 먹었어.
2: 생합.
3: 이거 빠졌어?
0: 아니, 좀 약간 촉촉하긴 해. 떠났어.
4: 와, 이거.
0: 진짜 맛있죠?
4: 우와. 어제 익힌 거보다 더 맛있지?
0: 응?
4: 얘는 왜 익힌 거보다 더 맛있지?
3: 달아.
4: 달아요.
0: 네, 맞아요.
4: 오.
0: 회로 원래 한 사람씩 먹어요.
4: 아, 그래요? 회로? 네. 오.
0: 간이 딱 맞아요. 네. 단물하고, 그 야사라고, 그 저기가, 매치가 딱 돼.
4: 와.
2: 보고만 있는데도 침이.
4: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0: 생물로 먹어야지 맛있어.
1: 변산반도 보양 음식이라는 백합탕과 백합 가득 넣은 칼국수까지 백합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3: 맛있게 잡고 가죠.
4: 네, 와.
1: 맛과 식감이 좋다는 조개의 여왕 백합.
5: 진짜 맛있죠?
4: 어떻게 조개 조미료보다 더 진하죠? 이게 이 조개 맛이?
0: 근데 이건 자연의 조미료 맛이죠.
4: 자연의 조미료 맛.
2: 천연의.
1: 부드러운 조갯살이 입안 가득 감칠맛으로 피어납니다.
0: 고급이다. 못 먹어.
3: 사다 먹어. 그래도 사장한테 다 사다 먹어. 잘 먹고 가서 건강하고.
2: 오늘 때문에 대박 나게.
6: 사랑해요.
1: 백합 한 상으로 밥 한 끼에 정을 나누고 특별한 추억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이제 여정은 변산반도 내륙으로 향합니다. 능가산 자락에 소담하게 들어앉은 천년 고찰 내소사.
2: 야, 지금 바깥 기온이 한 32도, 3도 이 정도 되는데 쫙 전나무길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선선한 기분이 드는 게 아주 기분 좋게 내소사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길 봐요.
1: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초록의 기운을 받으며 걷다 보면 산사 입구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2: 안에 다 닿는 것 같은 그런 와와 저 북을 연주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7: 벚고를 친다고 하죠.
2: 벚고요? 벚고? 네. 아, 저걸 벚고라고 하는군요.
7: 날짐승, 길짐승들 모두 포함한 짐승들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고요.
1: 633년 창건된 내소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조선 인조 33년에 중창된 사찰입니다. 단청이 풍화된 모습이 세월의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7: 가장 아름다운 것이 8개의 문자, 그 꽃살무늬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딱 보니까 꽃들이 그대로 부처님 정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1: 연꽃, 국화, 모란 등 꽃무늬를 조합한 문살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꽃 공양. 꽃 문살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7: 최근에 또 여기가 국가보물로 지정된 백의 관음 자상 후불 벽화가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개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눈동자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하고 나하고 눈이 따라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장하시고
1: 비좁은 법당 뒤편에서 만나는 백이 관음보살 좌상. 그 앞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2: 이게 마주쳐 주시네요.

0: 백합을 탔으니 그 맛 한번 봐야겠죠?
1: 이게 우리 아까 우리가 잡은 거.
2: 네, 바다예요. 진짜 자연산을 먹으려면

0: 소원이 반드시 뭐 이루어진다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또 절하고 소원도 빌고.
1: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을 보듬어준 내 소사. 내 소사를 품은 땅 변산반도에서 넉넉한 마음을 담아갑니다.
2: 한 번도 바다가 싫은 적이 없어요. 아무튼 여름 고향식으로는 세일입니다.
3: 갈치 세일하고 있습니다. 갈치 장사 잘해갖고 시장 아줌마를 한 땅 사야 돼. 갈치 좋지요? 맛있겠지요?
4: 아주 그냥 치겠어요.
3: 우리 뭐 견뎌 죽어도 몰라. 이거 자빠지 소도 이래서 사버려.
5: 성담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개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8: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0: 입원 전날부터?
6: 되죠.
11: 간병비까지
12: 모두 된다고요?
6: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성담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개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8: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0: 입원 전날부터?
6: 되죠.
11: 간병비까지
12: 모두 된다고요?
6: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이어서 EIDF 2016이 방송됩니다.
1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6: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남반구는 북반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7: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8: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7: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땡.

0: Боже, какая красота! Я первый раз на крышу залезла.
1: Я тоже.

Thank you.

У вас 20 минут.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EIDF 2016이 방송됩니다.
9: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0: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30년 전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기적이었다. 빛이 어둠 속을 가르고 우리는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꿈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함께 웃고 울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영화는 그렇게 우리의 또 다른 언어가 된다.

0: 모든 어린이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상상력은 카메라보다 더 오래된 렌즈다. 오늘 우리는 영화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그 처음의 기적에 도전한다. 61명의 어린 감독들이 작은 손으로 한 장 한 장 그리고 만들고 움직여 영화를 만든다. 영화의 본질은 거대한 스크린이나 기술이 아니라 한 장면을 꿈꾸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1: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작게는 4세부터 고등학생 이제 성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가장 컸고.
2: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 영화부터 예술적 영화까지 총망라를 해서 그 영화들의 이미지들을 연결해서 이미지네이티브하게 작업을 만들면 재미있겠다.
3: 아, 스토리를 들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들을 때 제가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어떻게 만들지 상상하는 거여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4: 말이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다가 하늘을 날아가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달나라에 도착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이나 뭐 해태 이런 토끼 그 공간이 사실은 영화 세트장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말의 꿈이었다.
0: 영화는 우리를 시간 속에서 길을 잃게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게 하는 예술이다.
5: 미스 페러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짐을 봤어요.
6: My favorite movie is Keep Walking with the Force.
5: 위키드야.
7: 파과를 좋아하는데요.
8: Star Wars 3, Revenge of the Sith and den alten Jurassic Park.
9: J'aime le film Manka parce qu'il n'a pas de famille. Quand je regarde dans la maison, c'est plus pas concentré pour de la film. Mais quand je regarde dans le cinéma, je suis plus concentrée que dans la maison.
2: 어디서 보는 게 더 재밌어?
10: 아, 집이야. 집에 가면 누워서 볼 수 있어. 그냥 집에 친구들 데려와서.

0: Sachen gucke ich so bei Netflix oder Disney Plus und solche Streaming-Marken.
1: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가든 혼자 가든 가족이랑 가든 팝콘 먹으면서 웃고 광고 보고 막 짜증나는 뭐 그런 재미도 있어요.
2: 네가 갖고 놀고 있어서 사람들이 네 애기야 하고

0: 솔직히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네, 그 프로젝트 틀이 잡히기 전까지는 집에 가서 잠도 안 오고. 이거 워크숍을 하고 애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애들도 이거를 입체로 만드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했고, 저희도 그걸 컨트롤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서, 그러면 3D를 고집하지 말고 2D로 가되 그 안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쓰고 다양한 뭐 표현 방식을 쓰는 걸로 해보자. 실패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애들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도 애들마다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너무 귀엽고 다 너무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쉬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1: 영화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다.
2: 하키를 만들라 했는데 못 만들었고, 대신 뭔가 이상한 스파이더맨을 만들었다고요? 선생님한테 도움도 받고, 그 이미지도 보면서 디테일을 추구하면서 그렸어요.
3: 아, 저는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8장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게 2, 3초 정도 분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MGM 4자 오프닝을 만들었습니다.
4: 我现在在做马，以后要给它吃的胡萝卜。我跟朋友们商量，以后用铁丝放在那个陶土上，结果就做了很好的一匹马。
1: 좋은 영화란 한 장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탄생한다.
5: 사실 영화도 그렇고 감독이 이제 촬영, 뭐 대본, 소품까지 다 모든 거를 다 커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장면을 한 장면씩 이렇게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하다가 친구들이 직접 스탑 모션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움직여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걸 다 연결을 시켜보고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6: 개인

0: 프로젝트만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관절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그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핀을 꽂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1: 영화 애니메이션은 그림패드에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우였는데 이거는 또 스톱모션이라 사실 일일이 찍는 거라 색다른 경험이어서 좋았어요.
2: 조금씩 움직이면서 영상을 만드니까 훨씬 더 노력이 그 사람마다 쏟은 노력이 다 이해가 가고 훨씬 다른 약간 AI로 만든 영화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3: 영화에서 사운드와 음악은 즐거움의 절반이다.
4: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아아 테스트 테스트 아아
5: 이게 무슨 영화야? 지금 보고 있는 거 킹콩 소리? 와 스파이더맨 소리는 어떻게 내지?

엄청 큰 소리를 해봐. 으악!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오케이.

0: 영화는 다른 모든 예술이 꿈꾸던 것을 완성했다. 빛으로 꿈을 꾸는 것.
1: 저한테도 이제 첫 상영이었던 영화라서 조금 기분이 남다르기도 했고, 그 처음이라서 좀 실수 없이 좀 잘, 영사 사고 없이 좀 잘 해야겠다라는 좀 책임감도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2: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개념이 이제 좀 또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제 휴대폰도 있고 뭐 OTT도 있고 극장에 가진 원래 독점적인 지위가 좀 많이 사라져 가는 시대라서 그래도 극장이 주는 쾌감이나 이런 체험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영화 시작된 지 130년이 됐고 먼 과거 같지만 현재도 있고 미래로 이어지는 그 측면이 중요하겠구나.
3: 정지돼 있던 이미지와 그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느꼈던 환희와 기쁨 같은 것들을 지금 현대의 우리 어린이들이 처음 영화라는 것을 만들어보면서 그 초심의 기쁨을 한번 우리가 만끽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4: 처음이죠. 네. 이 다큐멘터리 완성은 사실 오늘 촬영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상영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객이 돼서 작품을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 작업을 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좋았던 부분은 영화에 실제로 관심이 많아진 부분인 것 같아요. 막 사람들에게는 금세 잊혀지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강하게 자기가 참여했고 자기가 만들었고 이게 프로덕트가 됐다는 사실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순간으로? 그럼 그 순간들이 나 머리에 남아있는 그 순간들이 이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 안에 영화가 우리가 했던 작업들이 큰 의미로 남아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멋진 한국 영화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1: 给别人看到很神奇的这样的情感就很好。
2: 존경합니다, 영화 만드시는 분들.
3: I really wanted to be like a movie director. This was my best chance to try it. We get to share our ideas and work together, and then we can make friends.
4: I want to make it something like the best movie ever. It makes me happy. It makes everybody happy.
5: 그러면 이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0: 제목은 아직 미정입니다. 네, 아직.

0: 이상한 스파이더맨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웃겼어요.
1: 너무 자랑스럽다고 일단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엄마는 그 나이 때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거를 해봤고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할지 더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0: 이렇게 보니까 정말 노력도 볼 수 있고 다 같이 보니까 더 감미가 새로운 것 같아요.
2: When I saw the video, I've never felt so proud of myself before, and even watching it with my family felt very heartwarming. If I'm on this big screen, on the real theater, like when everyone goes to, and when everyone sees my face and my drawing, I'm actually really proud of myself.
3: 저는 30살에 캠코더를 처음 샀어요. 이 경험을 일찍 한 세대들은 그 문해력도 다르고 독해력도 다르고 영화에 대한 생각도 다를 거라 훨씬 영화가 강력한 소통 수단이 되거나 예술적 수단이 되거나 그런 데에 전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4: 130년 전 세상이 처음 움직이는 그림 영화를 보았을 때처럼 우리는 웃고 울고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꿈을 꾼다. 우리의 꿈을 한 조각씩 모은 이 작은 영화도 언젠가 누군가의 커다란 꿈을 깨워주는 고전이 될 것이다. 영화는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탄생하여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완성된다. 극장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마음이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

0: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지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지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바지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제목이 베프가 왜 그랬을까 Part 2인데요.
1: 예.
0: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 뭐였죠?
0: 친구가 예.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1: 네네.
0: 그거에 대해서 딴 친구한테 아, 나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베프인데 이럴 수가 있지?
1: 음흠.
0: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1: 맞아요.
0: 아, 뭔가 이게 찝찝하잖아요.
1: 그죠. 가서 뭐 uh-huh. 얘기해봐.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That's right. 자,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뭐 오늘 같이 트레이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1: 오.
0: 아, 그때 사실은 연락해 보라고 다른
1: 그때
0: 친구가 얘기했어.
1: 얘기했죠.
0: 그래서
1: 맞아.
0: 오늘
1: 예.
0: 자체가 직접 가서, 그래, 안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1: 대면을 했군요.
0: 네, 가서 대면해서,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 얘기를
1: 그래요.
0: 한 거예요.
1: 왜냐면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끙끙
0: 아휴,
1: 앓고,
0: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1: 예.
0: 한 30년 지나서, 어? 그거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1: 그쵸. 그때 가서 이자 받기엔 너무 늦어요. 예.
0: 이자까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뭔가가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왜 오해를 한 거죠?
0: 어떤 이야기일지.
1: 야, 이 드라마 너무
0: 와,
1: 재밌다.
0: 너무 좋아요. 이거
1: 너무
0: 영어로
1: 신나는데요?
0: 배워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돈 빌려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2: I don't understand Korean very well. Sorry.
1: 그치?
2: Sorry.
1: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다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Yeah, you remembered?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Next day에?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어?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어머, 미안. 너 완전 오해했다. 미안.
2: Sorry?
1: I'm sorry. I'm sorry. I think very wrong. Sorry. 그래도 이자는 안 갚았잖아.
2: What?
1: No. Sorry, I'm sorry. See you next time.
0: 아이고, 자, 내용을 보니까 뭔가 오해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1: 아,
0: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이제 물론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지만 확실한 건 오해였다.
1: 오해예요.
0: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1: 얘기하기 잘했지.
0: 그거 잘했죠. 안 했으면 큰일 날
1: 맞아요.
0: 뻔했죠. 그렇죠? 자, 오늘 뭔가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영어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gain, 저번에는 제 3자 친구와 대화였다면 이제 직접 마주 보고 얘기합니다. Annie,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go. And
0: 한번 끊어도 좋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내 돈을 빌렸어. 몇달 전에. 그쵸. 그러면은, 여기 너무 칸이 좁은데? 자,
0: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1: 몇
0: 그러면요?
1: 달. 몇 달이 빠졌네요.
0: 오케이.
1: 자, 그러면은,
0: Okay. 정확하게 몇 달이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1: A few months ago. 예. 몇달 전이잖아요.
0: 오케이.
1: 왜?
0: 아니, a few months로 쓰는 거좀
1: 놀래서,
0: 놀래서. 예.
1: 잘해서,
0: 잘해서.
1: 잘해서, a few months, 이건가? 이거 복수로 써야
0: 제가 방금
1: 되는데?
0: 말한 거 약간 취소, 살짝 반 정도 취소할게요.
1: 복수인데? 이거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0: Alright. 복수로 쓰는데 이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1: 아, 이 필요 없나요?
0: 그렇죠.
1: Good hint, thank you.
0: 네.
1: 예.
0: 오케이. 자,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and 일단은 오늘은 그보다 더 짧게 갖고 왔는데
1: 예.
0: 이것도 완벽히 맞습니다.
1: 오.
0: 오케이. 자, 정답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months ago.
1: 이렇게 해도 돼요?
0: 네.
1: 몇 달이 없잖아요. 몇이 없는데요?
0: 그렇죠. 여기도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서 몇달 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months일 필요가 없어요. days, weeks, years. 이렇게 뭔가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정확하게 one, two, three, four, five 이런 게 없으면 뭐 수개월 전일 수도 있고요. 뭐 한 2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한 달 되진 않았다. 그거보단 많아.
1: 네.
0: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1: 아,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0: Yeah? Okay.
1: 예, days ago. 그것도 괜찮다.
0: That's right. Okay, so month는 당연히 개월을 얘기를 하고요. 발음할 때 months라고 하지 않는 것만 주의해 주세요. Okay?
1: 네.
0: So month에서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끼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 네.
0: So month.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Month, month.
1: Month, month.
0: Alright.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개월이라고 할 때는 months, 수년, 뭐 years,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또 그게 나왔어요. Months 뒤에 뭐가 써 있어요?
1: Ago.
0: Ago가 뭐죠?
1: 뭐뭐 전에.
0: 전에예요.
1: 예.
0: 자,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 전에 이런 뜻이 아니죠.
1: 지금으로부터.
0: 그렇죠.
1: 네.
0: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1: 아.
0: Ago는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부터 얼마 전에라는
1: 예.
0: 뜻이 되겠습니다.
1: 음흠.
0: 그렇죠? So 시간, 뭐 기간을 쓰고 나서 언제 ago인데 여기서도 과거 기준에 또 몇 달 전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go를 써주시고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음흠.
0: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엄청 쓰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 슬기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더니 방금 있었는데 여기.
1: 오.
0: 이런 얘기 많이 쓰죠.
1: 예.
0: 자, 그럼 이거 해 볼게요.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1분 전에. 이게 방금 그 친구 방금 여기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1: 예, 예.
0: 저 그녀는
1: 예.
0: 여기 있었다. 과거로
1: She was here.
0: She was here. 1분 전에.
1: A minute ago.
0: She was here a minute ago.
1: 오.
0: 이렇게 써 주면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1: 오호.
0: 자, how about this?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요.
1: 아이고
0: 맙소사. 뭐 예를 들어 뭐 휴게소 뭐 이런 데서.
1: 네.
0: 야, 자, 그 버스는 30분 전에 떠났다.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지금 기준.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She was here a minute ago.
1: She was here a minute ago.
0: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The bus left.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Okay. 30가 잘 발음이 안 돼요?
1: 예. Okay. 갑자기 생각이.
0: Okay.
1: 예.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borrow 나왔어요.
1: 예.
0: 뭐였죠? 이거 하는 borrow 하는 거?
1: 빌렸다.
0: 네. So 빌리다가 borrow가 있지만 또 하나 빌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rent라는 게 있죠.
1: 오.
0: Right. 이 borrow랑 rent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뭔가 borrow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런데 이 rent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빌리면서 대가로 뭔가를
1: 지불해야 돼요.
0: 지불해야 된다는
1: 네.
0: 게 보통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 rent car.
0: 뭐 그렇죠?
1: 예.
0: 자동차도 돈을 주고
1: 맞아요.
0: 임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1: 네.
0: 연필 같은 걸 친구한테 빌릴 때는 rent를 쓰지 않겠죠?
1: 그렇죠.
0: borrow를 쓰게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약간 불편하게, 그렇죠?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러면
1: 네.
0: 이게 뭔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1: 그치.
0: 느낄 텐데 갑자기 친구가 하?
1: 어?
0: 이러면서 어? 그 다음날 갚았는데?
1: 오.
0: 이러는 거예요.
1: 어? 네? I owe you back the next day. 오, I owe you back. 나는 돌려줬어. 다음 날에.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0: 오케이.
1: Okay. 예. 그러면은 갚았다. 갚았다. 그러면은 근데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Paid.
0: Pay 하는 게 뭔데요?
1: 지불하는 거요.
0: 지불하는 거.
1: 아, 그러면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0: 너에게 지불을 했다. 근데 뒤에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네요.
1: 다음 날에요.
0: No. Paid you back이 있네요.
1: 네.
0: 그렇죠? 맞는지 보겠습니다.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오, 맞네요.
0: 맞죠. 그럼요.
1: 아.
0: Pay는 정말 지불하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 지불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예.
0: 이거는 무슨 뭐 물건값을 낼 때만 쓰는 건가?
1: 그래야 될 것
0: 딱딱하게 느끼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
0: 네, 금전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1: 저는 솔직히 turn도 헷갈렸어요. Turn.

0: 뜨는 안 돼요.
1: Turn.
0: 예. 돌려주는 거, turn back.
2: Turn back은 돌아서는 거죠. You
0: 돌아서는
2: mean
0: 거예요?
2: return 아니에요? Return?
0: 아, return.
2: return. Return your money?
0: 예.
2: 환불해 주는 거?
0: 예.
2: Right. 그건 이제 보통 환불하다 이런 식으로
0: 환불할
2: 이제
0: 때.
2: 보통 쓰게 되는
0: 예, 이건 환불이 아니죠.
2: 거죠.
0: 예.
2: 오케이. 뭐 환불을 뭐 그거는 이제 환불보다는 예를 들어 물건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0: 돌려주는 거.
2: 돌려주는 거.
0: 아, 반품.
2: 오케이.
0: 예.
2: Right. So pay 지불하다에서 과거형으로 paid를 쓴 것뿐이고요.
0: 네.
2: 여기에 뒤에 단순하게 뭐 붙었다?
0: Back.
2: Back. Back이 뭐야? Back.
0: 백은 돌아오는 건데요.
2: 도로예요, 도로.
0: 도로.
2: So 도로 페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먼저 나한테 페이했고 내가 페이 백 하는 거예요.
0: 돌려줬네요.
2: So 그게 도로 지불하다가 의역이 되면서 돈을 갚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2: pay someone back. 그래서 someone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0: 예.
2: Okay, so pay someone back.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2: 과거에 어떤 특정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날이 뭐냐면 내가 빌린 날인 거예요.
0: 네.
2: 그리고 그 다음 날에 the next day에 내가 갚았다.
0: 오.
2: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덩어리로 가져가셔야 돼요.
0: 예.
2: 어떤 특정한 날, 과거의 특정한 날, 꼭 과거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 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할 때 the next day.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0: 음흠.
2: So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픈 문장 괜찮겠어요? 헤어지다가 뭐죠?
0: Break up.
2: Break up이에요.
0: 예.
2: 헤어지다. 헤어졌다는 뭐예요?
0: Broke up.
2: Broke up.
0: 예.
2: 걔네가 예를 들어 수요일에 사귀었어요. 목요일에 헤어졌어요.
0: 정말.
2: 그러면 그들은 헤어졌다 그 다음 날에.
0: They broke up the next day.
2: That's it.
0: 아이고.
2: 아이고. 자, 이번에는 지나가 그 다음 날 관뒀어. 그만뒀어. 지나는 그만뒀다 그 다음 날에.
0: 지나 quit the next day.
2: 그렇죠.
0: 지나
2: quit the next day.
0: 이거는
2: the next day를 쓰려면 분명히 뭔가 스토리가 앞에 있어야 돼요.
0: 그러네요.
2: 그죠? 도대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건데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죠?
0: 네.
2: Alright. Just like so.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They broke up the next day.
2: Gina quit the next day.
0: Gina quit the next day.
2: 네. 그래서 그 well, last Christmas you
0: 예.
2: gave me my heart. 그죠? 뭐
0: the very next day you gave me my
2: heart.
0: 알았어요.
2: 이거는 네. 다음날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슬픈 노래입니다, 그거 사실은요.
0: 네. 신나는데 사실.
2: 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어떤 해당 날이 있었을 때 그 다음날은 the next day였잖아요.
0: 예.
2: 근데 그 바로 전날은 the day before. 이라고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약간 황당해하면서.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아?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2: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하?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하?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2: 자, 이랬을 때 그 친구가
0: 네.
2: 말을 딱 하면서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0: 아이고.
2: 얘 확인 안 했네. 이런 느낌인
0: 저도
2: 거예요.
0: 이런 적 있어요.
2: 아, 예. 아유, 오해가 사기 딱 좋죠.
0: 맞아요. You didn't check your, did you? 너 계좌 확인을 안 했지, 맞지? 이거죠. 여기 계좌 들어가야 되는데. Your, 계좌가 그거잖아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 하잖아요. 어카운트. Yea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2: Okay.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정답 맞습니다.
0: Yay.
2: Account는 계정, 계좌를 얘기를 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앞에 은행이 뭐예요?
0: Bank
2: account가 맞지만 이거 맥락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account라고 보통 쓰게 돼요.
0: 예.
2: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핵심이에요, 사실.
0: 오.
2: 오늘은요. 뭐냐면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올게요.
0: 네.
2: 과거에 대해서 부정한 걸 했잖아요. 너는 너의 account를 체크하지 않았어. 라고 일단 나왔어요. So you didn't do something.
0: Yes.
2: 그리고 did you가 나왔죠.
0: 네.
2: 자, 이거는 보세요. 억양에 따라, 디주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안 했네. 이거는 어떤 느낌?

0: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너 머리 안 감았지, 맞지?
1: 맞네.
0: 맞지?
1: 이러면서, 그렇죠? 네. 감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기가 다크서클들이 내려와 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1: 너 잠 안 잤, 안 잤구나. 안 잤네. 얘 안 잤어. 그러면 잠을 자다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0: 그렇죠. You didn't fall asleep.
1: 아, 그냥 자다.
0: You didn't sleep.
1: 어?
0: Did you? Did you?
1: Did you?
0: Did you?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didn't
1: 이렇게
0: sleep,
1: 돼야 돼요.
0: Did you?
1: 네, 그래서 이거는 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0: 오.
1: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방금 한 거. 너 머리 안 감았구나. 오. 얘 안 감았네. 안 감았어.
0: Yeah, you didn't wash your head.
1: Hair.
0: Hair, did you?
1: Head,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Hair.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You didn't take a shower, did you? You didn't brush your teeth, did you?
0: 아이고,
1: 이런 식으로
0: 예.
1: Did you? 낮추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핵심이다.
0: 네.
1: 여러분들도 연기하듯이 안 했구만 이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didn't sleep, did you?
1: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0: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1: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she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0: 오.
1: 그래서 친구가 되게 우울해 있는 거예요.
0: 예.
1: 무슨 소개팅을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녀가 안 왔구나. 안 왔네.
0: 오.
1: 그녀가 안 왔어. 이렇게 확신해요.
0: 예.
1: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녀니까.
0: She doesn't. 아, she didn't. She didn't come.
1: Did you까요?
0: She didn't come, did you?
1: Did you?
0: Didn't you?
1: Did she?
0: Did she?
1: 왜냐면 주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0: She였군요.
1: 네, 그래서 Oh, she didn't come or she didn't show up, did she?
0: 예.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Okay? Uh-huh.
1: So, 거기까지가 너무 무리다 싶으면 방금 드린 did you, did you?
0: 예.
1: 이 연습을 더 많이 하세요.
0: Come, did
1: 자,
0: she?
1: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이거 본 거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0: 확인했어.
1: 그 날짜로 가봤어. 들어와 있어요. 미안. 널 완전 오해.
0: 그러게요.
1: 아.
0: Wait, wait. Oh, I'm sorry. I got you wrong.
1: 네.
0: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너무 짧은데.
1: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0: 그래요?
1: 좀 열어서 알려드려야 되긴 한데 힌트는 완전 뭐 완전. 아주라는 뜻을 가진 아주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all.
1: 거의, 오.
0: 예. I got you all wrong.
1: 네.
0: 모든 걸 다 잘못 생각한
1: 잘못했다.
0: 거니까.
1: 잘못했다. 예. 자, 최초입니다. 최초.
0: 맞았어요?
1: 자, 가볼게요. Wait. Oh, I'm sorry.
0: 예?
1: 딱 확인하고. I got you all wrong.
0: 오.
1: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이 all이라고 하면 거의 99%는 그건 뭐든 아니에요. 라고
0: 예.
1: 해요. 진짜 영어 고수들도 all 그렇게 말 알고 있습니다.
0: 오.
1: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She's all sad. You know, he's all happy.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 있어요.
0: 오.
1: 그 얘기는 all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완전이라는 뜻으로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You know?
0: 예.
1: Okay. So 여기서는 I got you wrong 해도 되는데 I got you all wrong. 내가 완전히 너를 오해했네. 강조를 해준 거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양념에 불과해요.
0: 네.
1: 더 중요한 거는 예.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0: 오.
1: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해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0: 예.
1: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뭐예요?
0: Misunderstand.
1: 그렇죠?
0: 예.
1: Misunderstand.
0: 어.
1: 틀린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회화체에서는 오히려 덜 씁니다.
0: 아.
1: 오히려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써요. 자, 이게 왜 오해하다일까요? Wrong은?
0: 잘못.
1: 잘못된 거예요. 뭔가 틀리게
0: 네.
1: 된 거예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get 하는 게 있어서
0: 그쵸?
1: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0: 어.
1: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0: 아하.
1: 의역해서 오해하다. 자, 예를 들어서 넌 나를 오해했어 라고 하게 되면
0: 예,
1: 어떻게 할까?
0: You got wrong me.
1: 순서가 틀렸죠?
0: You got me wrong.
1: 넌 나를 이해했어. wrong. 잘못.
0: 예.
1: 이대로 가야 돼요.
0: You got me wrong.
1: 이러면 너 나 오해한 거야.
0: 아하.
1: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아예 외워도 됩니다. 심지어.
0: 예.
1: 너무 많이 써서.
0: 네.
1: 야, 나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마.
0: 어?
1: 날 잘못 이해하지 마. 이거죠.
0: Don't get me wrong.
1: Hey, don't get me wrong.
0: 응.
1: Don't get me wrong.
0: Don't
1: 이렇게
0: get me
1: 되는
0: wrong.
1: 거예요. 자, 엄청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어색하면 안 돼요.
0: 네.
1: 왜냐면 again 더 많이 쓰기 때문에.
0: 오케이.
1: Alright? So,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got me wrong.
0: You got me wrong.
1: Alright, 근데 you got me all wrong 이럴 수도 있겠죠.
0: 예.
1: 강조. Don't get

0: me wrong.
1: Don't get me wrong.
0: 네, 이런 거는 보통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 하기 일보 직전에 보통 많이 쓰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 벌써 느낌 쎄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Hey, don't get me wrong. 에이. But 이러면서 이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뭔가 그 우리가 약을 좀 약간 바른다. 이렇게 그러고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0: 내가 말할 게 아플 거야. 미리 약을 발라줄게. Alright.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어만 빼고 그냥 I got you wrong이잖아요. 예. I got you wrong. 이게 결국에는 뭐다? I misunderstood you.
1: 어허.
0: 의미는 같다.
1: 네.
0: 근데 은근히 얘가 격식의 느낌이 강해서요. 이걸 많이 쓴다.
1: 예.
0: 아시겠죠?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Wait.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Oh,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네, 완전 오해했어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애니,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그죠? 두 번째는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1: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언제 ago.
1: 예.
0: ago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현재 기준 전에예요.
1: 오케이.
0: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걔는 그녀는 여기 1분 전에 있었어.
1: She was here a minute ago.
0: 그렇죠. one 써도 되고 어 써도 됩니다. 어가 예.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너는 나의 돈을 빌렸다. 수개월 전에.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1: Yes.
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bus left 30 minutes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Yeah. 자, 다음요. Get someone wrong인 거죠. 누군가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너 나를 오해한 거야. 너 나 오해했어.
1: Oh, you get me wrong.
0: 과거죠, 과거?
1: You got me wrong.
0: 그렇죠. 명령어로 날 오해하지는 마.
1: Don't get me wrong.
0: 아하. 세 번째입니다. All 넣어보세요. All.
1: 예?
0: 널 완전 오해했네. 내가 널 완전히 오해했어.
1: I got you all wrong.
0: I got you all wrong. 오케이. 읽어볼게요. You got me wrong. Don't get me wrong. I got you all wrong.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3: Wait. Oh, I'm sorry. Oh, I got you all wrong.
2: Yes, you did.
3: Sorry.
0: Great job, you guys.
1: 정말 매번 감탄합니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scared to ask her.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Get someone wro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는 우릴 오해했어.
1: 아. 만들어주십니다.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여러분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겟 하셔서 함께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또 그 시즌에는 더욱더 내용 자체가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 네,
0: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사실 이 영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0: 이거는 lifelong journey.
1: 그쵸.
0: 보시면 됩니다.
1: 우리 마유쌤도 공부하세요.
0: 그렇습니다. 항상 공부해야죠.
1: 예, 예. 우리 같이 가자고요.
0: 같이 하시죠.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는데.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들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보호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반려견을 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반려견이 좀 불안한

하고 힘들어 보여서 저를 찾아오는 보호자보다 내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로봇개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로봇 반려견이 있어요. 완벽한 개를 원하면 로봇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짖어하면 짖고, 짖지만 하면 안 짖고, 산책 가자고 하고 산책도 갈 수 있어요. 재롱도 핍니다. 문제 행동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 행동 보이면 꺼버리면 되죠. 근데 이 로봇개는 더 이상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같이 살때 느끼는 그런 행복, 즐거움 이런 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호자분들의 이런 모습들은 요즘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이나 방송에서 개들을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다내 맘대로 동물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개들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들의 정신연령이 한몇살 정도 될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로 보면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입니다. 사람의 30개월. 그러니까 2에서 2.5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조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상당히 비슷하구나. 근데 제 조카가 하는 행동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개들의 행동과 정말 유사하고 그 감정이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에너지 많은 거, 그리고 하나 꽂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제 조카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똑같은 그림, 토끼 그림을 막 100장씩 그려야 됐어요. 개들 어때요? 그공 던지고 잡아오는 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던져야 돼요. 뭔가 말도 잘 못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파악해요. 가족들이 싸우면 자기도 불안해하고. 개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이 30개월 정도의 아이 수준으로 평균적인 뭐 단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수를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두세 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신 연령을 가진 아이들,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문제 행동은 대부분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개들의 문제 행동의 첫 번째 원인을 뭐로 꼽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개들한테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가끔 반려견들이 이 개들이 보호자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죠. 꽤 많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서열. 너보다 얘가 너를 낮은 존재로 봐서. 근데 수의 동물 행동학에서는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행동을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아니라 갈등에 의한 공격성으로 봅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기는 공격성이에요. 대부분 보호자 물때 언제 무냐면 빗질할 때, 이빨 닦을 때, 발 닦을 때, 목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사회에선 필요한 거지만

개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진화적으로 그게 필요한 활동이 아닌데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빗질이나 발 닦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 와 하면서 더 잡고 더 빡빡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제가 학생 때 저희 부모님과 싸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강요해요. 거기다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도 난 하기 싫어요. 거기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공격성을 보였지 우리가 부모님을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공격성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불안을 엄청나게 높여요. 또 하나 맥락이 있어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병원을 왜 가시나요? 제가 강의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 단 한 번도 아파서 이외에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치료하러 갑니다. 아니면 예방하러 가는 거지. 아픈데 치료 안 해주고 예방 안 해주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는 곳이다. 근데 개들은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맥락을 알까요?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개라면 나 같은 수의사한테 병원을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산책인 줄 알고 나갔더니 어딘가 들어가서 흰색 옷을 입고 막 푸른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안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한테 헤드락을 걸고 막 뾰족한 걸 내 팔에 꽂습니다. 난 싫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더 꽉 잡아요. 그리고 까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소리가 나고 제가 개라면 아 이게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험한 꼴을 당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모른다면 병원이라는 곳이 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는 맥락을 모른다면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얘네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서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왜 불안할까요? 못 볼까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못 볼까 봐가 더 깊숙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예측 가능성.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외출했다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개들은 아무리 내가 이뻐해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해도 분리불안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개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 갈등 그리고 맥락적인 부분, 예측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으로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할 때 많이 오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짖는 애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맞아 우리 집 강아지 그래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막 따라해봐야지 애 혼내야지 막 짖을 때마다 막 목줄 잡아당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문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들도 못한다. 컴퓨터로 따지면 얘네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386 우리는 진짜 요즘 최신 컴퓨터라고 본다면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도 못한다. 그거 되면 우리들도 층간소음 탈감작화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간식을 줘요. 덜 불안해하고 둔감화되라고. 왜 안 할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걔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루션은 그런 완벽한 교정이 아니라 관리예요. 이 친구의 기질과 성격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훈련 교육이 만능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었고 문제행동을 보였는데 사람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항불안제를 수의사들이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을까요? 수의행동학은 3M으로 갑니다. 3M을 기반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세 번째 M이 메디케이션, 약물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건 관리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아니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윗집이 막 끼고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윗집이랑 잘 얘기해서 슬리퍼를 신게 하거나 윗집에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여기 교육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가르쳐보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나 두려움, 예민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들도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행복한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관리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구조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해와 관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서 내가 살고 있던 들깨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해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걔는 내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처음 가보는 실내 공간, 집이나 이런 곳에다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어요. 걔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납치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얘가 나한테 당연히 납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하고 막 간식 주면서 오히려 막 너무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친해진다라고 하면서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도 안 된 아이들한테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꼭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납치당했을 때 줄에 묶여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건 무슨 기회예요? 도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또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걔들에게 불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다.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구조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반려견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걔들이 으앙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growling이라고 하거든요. 으앙 하는 거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80%만 맞는 말입니다. 원래 growling, 으앙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은 동물들은 으르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사냥할 때 으르렁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동물을 사냥감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으르렁이 있다라는 건 나도 겁을 먹었고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럼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멈춰주는 친구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신뢰관계가 생길까요?

0: 누구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불안감을 안 느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으르렁했으면 그대로 끊어줬습니다. 이걸 계속 꾸준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줄어든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예민함, 뭐 또 그로 인해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너무 훈련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타인들이 너가 잘못된 거야 뭐 혼내고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걔들과 마찬가지로 더 잘못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든 두려움이 있든 어느 정도의 뭐 문제점이 있든 그래도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고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스케치북에 내 나름대로의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저는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물의 행동학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헐헐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조바심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달콤한 향이 진동하는 양봉장. 벌통을 살피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을 견디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꿀벌들.
1: 벌들이 먹는 꿀. 요 지금 새끼가 한 마리.
2: 이제
1: 나온다. 여기 나오잖아.
2: 나오네.
1: 아.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고.
2: 하나는 태어났어 이제.
1: 저 봐봐 나왔지. 오 지금은 처음엔 힘이 없어서. 얼음. 괜찮아겠죠? 괜찮죠? 땡.
0: 자연이 내어주는 귀한 선물을 마주하면 벌 앞에서 얼음처럼 긴장하던 마음도 땡 하고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꿀벌과 함께 여름을 건너는 부부의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0: 해마다 폭염 일수가 늘어간다는 경상북도 김천. 그래서 여름은 농가에게 고된 계절이죠. 이른 아침부터 양봉장으로 향하는 이선화, 김정선 씨 부부. 작업에 앞서 꼭 챙기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년기입니다.
1: 이 연기를 피워서 얘들 이렇게 해주면 얘들이 순해져요.
0: 마른 쑥을 태운 연기는 벌의 성질을 순하게 가라앉혀줍니다. 부부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1: 얘는 또 꿀이 많네. 이게 꿀이에요.
0: 벌. 벌들도 무더위에 지치는 요즘
1: 손으로 막
0: 활동량이 줄어든 벌의 상태가 괜찮은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2: 야, 1년 중에 여름이 제일 힘들어요. 더위가.
1: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2: 더위 나기가 벌들이 제일 힘들고.
1: 그리고 여왕벌도 산란을 안 하고 쉬고 있어요. 예.
2: 중단을 하지.
1: 그 정도로 힘들어요.
0: 다행히 여름을 잘 견디는 벌들.
3: 맞아, 여기 넘어가지 마. 내용 괜찮네. 대사 달라대.
0: 그때 수많은 일벌들 사이로 눈에 띄는 존재가 있습니다.
1: 있으면 괜찮아, 가만히 있어.
2: 여왕벌이.
1: 여왕벌이 또 나왔네.
2: 예, 예, 여름, 여름.
1: 여왕벌이. 여왕벌이죠? 일벌이랑 다르죠, 모양이.
2: 덩치가 크지, 이놈이.
1: 여기 있죠? 여기 여왕벌. 잘생겼죠?
4: 예.
1: 얘들이 하루에 알을 2,000개를 놓고 얘는 5년을.
2: 여왕벌은 17일 만에 태어나고 일벌은 21일 만에 태어나고.
1: 이거 새끼. 요 지금 새끼가 한 마리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러면 여기서 쏙 태어나는 거예요.
2: 언제
1: 나온다. 여기 나오잖아.
2: 오, 나오네.
1: 아.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면.
2: 한놈 태어났어, 이제.
1: 저 봐봐, 나오죠? 오, 지금은 처음엔 힘이 없어서 뒤뚱뒤뚱 뽀송뽀송 하잖아요. 숯불은 침이 없어요.
2: 요놈이 숯불이야, 숯불.
1: 더 커요.
2: 여기 숯만데.
1: 여기를. 아니요, 안 쏘아요. 그냥 간지럽지.
4: 무서워.
1: 안 쏜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그냥 얘들은 침이 없으니까 안 쏘고. 아니 침 없다니까. 얼굴 진짜 빨개졌다니까.
2: 이까지 망해졌어.
1: 땡.
0: 해마다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 때문에 해가림 시설도 계속 늘려갑니다.
1: 벌들이 좀 시원하라고. 시원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벌들이 좀 낫겠죠. 덜 힘들겠죠.
2: 우리도 좀 덜 덥고.
1: 예, 네, 일할 때도 덜 덥고.
2: 야다.
0: 여름철 최대의 적.
1: 잡았어. 여기.
0: 양봉장의 불청객 말벌이 나타났습니다.
2: 오쇼.
0: 말벌은 벌통 전체를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존재. 처마 밑에 자리 잡은 말벌 집을 서둘러 제거하러 나섭니다.
2: 말벌이 이놈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
1: 지금 치울 때.
2: 그렇지. 저기 초기에 막담 내야 돼. 나온다. 한 마리밖에 없네. 됐어. 자, 끝.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처리해야 돼.
1: 지금 하면.
2: 지금은 밑발이 없지만 저놈이 계속 커나가잖아, 이게.
1: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2: 그놈들이 뭐 계속 물고 가, 이놈들.

0: 꿀벌.
1: 네, 꿀벌 물과예요.
2: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갖고 온 양봉업. 부부는 40년 넘는 세월을 벌과 함께 해왔습니다.
3: 그래 뭐 전국으로 그냥 안 가본 데 없이 처음에는 옛날에는 참 힘들었잖아요. 이제 텐트도 치고 뭐 산속에 뭐 이렇게 전방 가면 최전방 가면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꽃따라 꿀따라 예 다니면 저 현대판 집시 여인이다 그랬어요.
2: 꽃 피는 철마다 벌통을 차에 싣고 좋은 꿀을 찾아 전국을 누볐던 날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젠 여행하듯 길을 나섭니다.
1: 그때는 참 힘이 들었는데 젊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뭐 힘들 줄 모르고 했어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좀 즐기는 편이라 이제 가면서.
2: 한창 꿀을 수확하는 철은 지났지만 때로는 시간이 빚어낸 꿀을 만나기도 합니다.
3: 얘는 이제 완수꿀이라고 완전 봉했는 꿀이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꿀이 흘러요.
2: 완수꿀은 벌집 안에서 오랜 시간 숙성된 꿀로 수분이 날아가 농도가 진하고 맛이 깊습니다.
1: 진하네.
3: 진해?
2: 벌이 어느 시기에 어떤 꽃을 만나느냐에 따라 꿀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봄날 아카시아 꽃을 시작으로 여름이 가까워 오면 각종 야생화와 밤꽃에서 꿀을 거둡니다. 자연의 고마운 선물을 정성스럽게 거두어온 부부.
1: 제일 많은 게 이제 아카시아. 아카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야생화, 밤꿀 이런 식인데.
2: 가장 익숙한 아카시아 꿀부터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귀한 밤꿀까지. 제각각 서로 다른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1: 밤꿀은 양이 적어요.
0: 왜요?
1: 그게 꽃 기간도 짧고 꿀이 많이 안 나와요, 양이.
2: 작업을 마친 부부가 향하는 곳은 이웃집.
3: 계세요? 형님!
1: 아이고, 아, 집에 있네.
4: 아이고, 왔어요.
3: 예, 형님.
4: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온다고 수고가 많네. 고마워.
3: 벌집꿀 잡사라고 가왔어. 한 잡사 봐봐.
4: 한 개 먹어봐요.
5: 아이고. 이 귀한 거.
3: 예, 요,
4: 세상에.
3: 요, 한 잘라가 잡사봐요.
1: 아, 형님들.
3: 자주 먹지.
4: 자주 먹지.
3: 예.
4: 아이고.
3: 맛있지요?
5: 어, 아, 예. 형도 대단하네.
3: 그렇죠.
1: 아가씨 하라니까.
3: 예.
4: 이거 다 좀 먹자.
1: 아니, 왜 잡사고.
5: 이 귀한 걸.
4: 고마워요. 예. 잘 먹을게요.
5: 아이고. 예. 꿀을, 저, 벌을 많이 먹이다 본 게 꿀을 나한테 많이 선사를 많이 해요. 야.
3: 그래도 감자 농사 지었다고 또 감자도 주셔갖고 또 우리 맛있게 잘 들어가요, 먹고 있어요.
5: 들어가. 아,
2: 땀 흘려 거둔 것을 나누는 사이.
3: 이거 갖다 놨네. 뭐라?
4: 애꼈어.
3: 오네기네.
4: 아 오네.
3: 뭐요? 오미자.
5: 오미자.
4: 오미자.
3: 아유 맛있겠네.
4: 너무 진할랑가는 모르겠다.
3: 색깔이 좀 이쁘네요.
1: 아 이쁘네.
4: 자, 잘 먹겠습니다.
1: 아유, 잘 먹겠습니다.
3: 맛있게 드셔서 감사해요.
4: 잘 먹겠습니다. 너무 안 찌네.
1: 아, 좋다.
5: 됐다.
1: 제기 났어.
2: 식구처럼 살갑게 지내는 마을입니다.
3: 흰색이랑 잔 따라서 색깔도 다르네.
4: 나는 꿀이 더 맛있는데. 꿀이 더 맛있어.
3: 이거 여름에도 시원해요. 어미자 좋잖아.
1: 자꾸 상관해.
2: 고된 여름날 일상 속에서도 나름의 기쁨이 있는 시골집. 부부에게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1: 따라!
0: 아! 아이고, 어서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누구예요?
0: 우리 손녀요. 아. 손녀랑 또 저기.
1: 손자 친구.
6: 아, 그래요? 자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7: 저는 3학년 한가을입니다.
6: 이름이 가을이에요?
7: 네.
6: 근데 여름에 왔네요? 저 옆에 우리 친구는 누구예요?
7: 저 4학년 배주혜입니다.
6: 오.
0: 둘이 친구처럼 진짜 이제 방학 때만 되면 만나요. 이렇게 만나서 재밌게 놀고. 잠자리! 여기 있어.
2: 아이들에게 시골집 마당은 더할 나위 없는 놀이터. 꽃 찾아온 벌처럼 달콤한 추억이 되겠죠?
0: 자,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1: 빨리 와줘.
0: 아유, 뭘 하나를 안고 와요. 가라. 저리 가봐. 복숭아. 빨리 가봐.
1: 짜들어 가져와요.
0: 가리 선물. 야, 가리 받아.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8: 가라.
7: 네?
8: 가을이 기억이 됐어요.
7: 무서워요.
8: 무서워요.
7: 잘 먹겠습니다.
0: 예쁘다.
7: 야, 치킨장 먹을래?
0: 요 도마 씨랑은 요 같은 그 동갑.
6: 아, 그래요?
0: 58년 그 유명한 개띠 세 분.
1: 우리 사이 갑장, 갑장.
9: 개띠,
6: 개띠입니다, 개띠. 개띠.
9: 저희 손녀들이 오면은, 방학 때 내려오면은 이 집에 맡겨놔요. 그냥 여기. 고랑이 내려와서 지금 놀고 또 이 집에서 또 돌봐주고 이러니까
2: 이웃과 나눌 밥상을 준비하는 선화 씨. 노릇하게 구운 가지에 알싸한 청양고추와 고소한 견과류를 올리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 맛을 낸 뒤 마무리는 달콤한 꿀을 올려줍니다. 꿀 가지구이입니다. 꿀을 넣어 만든 고추장으로 돼지고기를 양념하고 설탕 대신 꿀이 고기 맛의 비법입니다. 윤기까지 더해지니까요.
0: 색깔이 있습니다. 맛도 있고 이게 막 바짝바짝 하잖아요.
9: 꿀다만 하나 있어.
2: 달콤한 양념이 배어든 꿀 고추장 양념구이. 갓 따온 제철 재료에 정성이 어우러진 푸짐한 여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6: 진수하고 선차이가 다 왔습니다. 고기도 됐습니다.
1: 아이고, 아유,
0: 감사합니다. 이리 와요.
1: 오, 됐었습니다.
0: 누가 다 왔다고요?
6: 진수하고 선차.
9: 진수는 장인어른이고 선차는 사원같다.
0: 아, 그래요?
1: 아, 불고기 맛 좀 봐야 되겠다.
7: 나는 반찬이랑 안 먹으시지 마.
1: 우와,
10: 이거야. 그만.
9: 볶음자야, 술이 아니고.
10: 네, 쌈은 천프가 잘 되겠나?
1: 맛있네.
10: 맛있다. 아이고, 입안이 그득해요, 그냥. 아주 맛있어요, 달콤해.
9: 볶음자야, 술이 아니고.
2: 가지도 참 맛있는 계절입니다.
10: 맛있다.
0: 예? 꿀 들어갔어요. 가지에도.
8: 아유, 꿀이 풍년이네.
0: 예. 맞아요.
8: 오나 가나 꿀 풍년이요, 꿀 풍년.
2: 더없이 넉넉한 마음이 담긴 밥상. 부부의 삶입니다.
0: 편안하게 그냥, 예, 마음 편하게 그냥,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1: 내가 몸이 건강할 때까지, 허락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0: 벌과 함께.
2: 벌이 주는 고마움을 달콤하게 나누는 부부의 여름이 깊어갑니다.
11: 폭염주의 분과 뭔가 기라고 하던데 폭염이 그냥 없으신 것 같아. 물이 시큼하고 또 탐지가 우리 좋긴.

0: 누구나 다 맞고 싶은 볼. 요거 차는?
1: 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저기 강씨가 또 암이래.
3: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4: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3: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5: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6: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7: 좋은 소식이 뭔데요?
6: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7: 나쁜 건요?
6: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5: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8: 우리 저 암보험하러 들자.
9: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8: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9: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5: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3: 와우, 와우,
2: 왜 안 되지? 나는?
3: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2: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와.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2: 감동적이다, 그냥 좀.

0: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1: 여기는 진짜 와바이 된다.
2: 여름날 산자락에 녹음이 짙어지면 한바탕 축제가 시작됩니다.
3: 아, 나는 전생에 슬로바키아 사람이었나 봐요.
2: 어딜 가도 푸르고 싱그러운 곳. 기차 타고 숲속 여행을 떠납니다.
4: 마르네 바이체.
2: 정성으로 한 올 한 올 엮어서 만든 특별한 치즈. 이곳에 와야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죠.
5: 급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여유로운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2: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림이 되는 풍경 맛집. 여기는 타트라 산맥입니다. 슬로바키아. 이름이 낯설지 않다 했더니 체코 슬로바키아로 익숙한 나라입니다.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했다고 해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슬로바키아의 북쪽 타트라 산맥으로 향합니다. 와, 근사하죠? 만나자마자 반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타트라 산맥. 푸른 하늘과 초록 능선 사이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3: 저는 지금 슬로바키아에 있습니다. 아, 여기는 타트라 산맥 아래쪽이고요. 사진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어서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한눈에 담을 수도 없어요. 웅장한 대자연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시선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옛말에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더니 코앞의 일만 걱정하면서 살았나 봅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 아주 예쁜 시골 마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덕 위에 지은 집인데 얼핏 봐도 아주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시골 마을이 참 좋더라고요.
3: 와, 집들이 너무 예뻐. 아, 여기는 볼로 콜리네츠라는 마을입니다. 여기가 해발 718m에 있는 곳이고요.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목동이나 벌목꾼이나 이런 분들, 농부들 이런 분들이 살고 계셨었는데 통나무로 이제 벽을 하고 진흙을 바르고 거기 위에다 이제 칠을 한 거예요. 너무 예쁘게. 아,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마을입니다.
2: 200년 전에 지은 통나무 집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3: 도미세.
6: Vítam vás na okolinci, vítam nás v našom ľudovom dome, ktorý je z roku 1945. Je to ukážka také k tradičnej architektúry tu na Liptove.
2: 소박한 산골 마을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초지에 나가 양을 키우고 겨울엔 땔감을 구하는 게 일이었대요.
6: Tak sa nachádza pec, ktorá sa používa v zime na kúrenie, ale takisto počas celého roka na varenie alebo pečenie.
3: A, ide oven이네. A, oven이 저기 숨어 있었구나. 일석삼조네. 여기서 요리하고 오븐에서 빵 굽고 집도 약간 따뜻하게 데펴주고.
2: 난방도 하고 음식도 하고 우리의 아궁이와 비슷하네요. 그 옛날 가난한 소작농들이 살던 마을이라 부모는 늘 바쁠 수밖에 없었답니다.
3: 밭에서 일할 때 아기는 이렇게.
6: Tak to si brávali aj deti so sebou, aby deti vlastne nemohli nechať samé, ale pracovať sa muselo, aj keď mali malé deti.
3: 우리 예전에 그 시골

0: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산중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마을을 품고 있는 타트라 산맥. 비소케 타트라는 케이블카 탑승장이 있는 제법 큰 마을입니다. 좀 구름이랑 안개가 많이 껴있어서 산 정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맑은 하늘을 경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산 정상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타트라 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롬니 츠키 봉까지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왕복 티켓이 14만 원, 꽤 비쌉니다.
1: 여기서 한번 타고 갈아타고 여기까지 가서 또 갈아타고 저기까지. 우와, 2,634m라고 되네요. 우와.
2: 그래.
3: 아, I wanna go Lumni Chiki Shiki.
2: To the very top, right?
3: Yeah, yeah, yeah.
2: But right now, it's pretty cloudy up there. It's a very poor visibility. So the four tickets, and the first station is located 100 meters straight in the other building where the big TV screen.
3: Mm-hmm. Okay, thank you.
2: Thank you for visiting you. Us. Have a good day.
3: Yeah.
1: 이게 지금 실시간 영상이네요. 이거는 지금 산 정상인가 봐요. 아무것도 이 상태라고? 상황이 저면 매우 안 좋은데요, 보니까.
0: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기는 아쉽더라고요. 그냥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4: 주버. 네 명 딱 탈 수 있어요.
1: 출발했습니다.
0: 이야. 알고 보니 전통과 역사가 있는 케이블카였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수백 톤의 자재를 사람과 말이 날랐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였대요.
4: 우와, 키가 약간 먹먹하네.
1: 그래서
0: 다시 1000m 가까이를 또 올라가는데 다른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5: 아, 솜스 코레이.
6: 솜스 코레이.
5: Where are you from?
6: Slovenska. Pieszczan.
7: Pieszczan.
6: Daughter? My wife.
5: 아우, 야. 한국에 대해서 좀 알아요?
7: No, yeah. I love K-pop idols.
5: K-pop idols? Who?
7: Stray Kids.
5: Stray Kids? Wow. I don't know.
6: Sorry.
5: 아, 아파트. 아파트, you know?
7: I know.
5: Okay.
0: 그런데 밖에 날씨는 잔뜩 흐립니다. 무겁게 구름이 내려앉은 타트라 산맥. 이 모습도 운치 있다 싶지만 아무것도 안 보일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중간 환승지인 스칼라테 플레소에서 잠깐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고 좀 추웠습니다.
1: 어우, 확실히 쌀쌀해지네요, 여기 보니까. 표지판 여기 있네. 아, 이쪽으로 가면 되고 2분만 걸어가면 되나 봐요. 굉장히 유명한 산장이라고 하니까요. 여기 뭐 잘 됐네요. 여기를 가라는 계신가 봐요. 가죠, 뭐.
0: 가까운 곳에 산장이 있어 비도 피할 겸 찾아가는 길입니다.
1: 아, 저기네. 저기 보이네. 아, 저기 보이네요. 오. 야, 되게 오래된 산장 같은데? 큰 바위 옆에 저렇게 산장을 만들었어요.
0: 그래서 이름도 스칼라타 하타. 슬로바키아어로 바위 산장이라는 뜻입니다.
1: 이야, 1725m에 있는 산장이에요. 와.
0: 아주 오래된 산장입니다. 1841년 바위를 쌓아서 만든 쉼터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올라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4시간씩 걸어 올라와야 했습니다.

0: 어깨에 등짐을 잔뜩 메고 올라온 이분이 산장 주인이세요.
1: 여기 댄.
0: 와. 아니 이걸 야 이걸 메고 저기서 내려오시네요. 와.
2: Everything what you need in kitchen.
0: 아 이 몇 킬로 정도 돼요 지금?
2: 50kg.
0: 제가 한번 이거 메봐도 돼요?
2: Can and you can try.
0: 아 여기다가. 군대에서 완전 군장 무게가 40kg 정도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 이거 뭐 무겁진 않은데. 야, 근데 잠깐만. 야, 이게 한 발 떼기가 어렵구나. 잠깐만요. 저기까지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 아무래도 못 믿어온 표정이죠. 15살 때부터 산장 일을 해오셨대요. 제가 감히 흉내도 못 내죠. 우와. 야, 여기 잠깐 갔다 왔는데. 야, 숨이 차네.
2: 아, Congratulations.
0: 아, thank you. Thank you. 와, 아니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닥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오세요?
2: Człowiek si najde swój system za tie roky, a keď už pozná każdą skalę, tak je to już jednoduchsze. Akurat w zimie jest potiaľ snehu. To je väčší problém. Lanovka, prvá lanovka bola postavená v roku 1937, ale chata fungovala už od roku 1841. To znamená, že toto medziobdobie bolo zasobované výlučne len muselo byť nosičmi.
0: Tatra 산맥에는 이렇게 생필품과 연료를 등에 지고 오르는 짐꾼들이 있는데 노시치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마지막 남은 산악 짐꾼이에요.
2: Viete čo, nosívame v podstate každý deň, alebo takmer každý deň, záleží ako je potrebné priniesť toho vartera, že záleží, koľko máme hostí.
0: 직접 장을 봐서 등에 지고 오신대요. 와, 되게 아늑하다. 여름 성수기라 산장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한쪽에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어요. 산장지기의 아버지, 라코 쿨랑가 씨입니다. 6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2: 이제 어째지에 타트란스코 노식스코 레간도 был в подстате от року 1982 был кроме того, что был носичом, был и хатаром. Отец я носителем тогда рекордов, которые су ту написаны власне на сборнице.
0: 19살 때부터 등짐을 지고 다녔던 그는 71살 영면에 들고 나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2: Mnoho, ale napríklad máme spomienky s medveďmi. Keď otec už to psychicky nezvládal, teda že má za sebou medveďa, tak zhodil tie krosná, ten náklad a utekal hore až na chatu do bezpečia. Prežil.
0: Ja, čímel porilo mňa, domangašokuná. A, sarajže. 전설적인 산악 짐꾼의 이야기가 유명세를 타면서 산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뭘 좀 먹어야겠어요.
3: 굴라시? 굴라시 그 스프. 아, 따뜻한 스프 좋겠다.
4: 아, 오늘 굴라시 스프?
3: 예.
0: 산장지기이자 짐꾼인 파볼 쿨랑가 씨가 매일 산 아래서 신선한 식재료를 공수해 만드신대요. 수고를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3: 와, 비 오는 날 1700m 산장에서 아, 휘 저으니까 안에 뭐가 많네. 와.
0: 비가 와서 좀 으슬으슬했는데 덕분에 속이 뜨뜻해졌습니다.
3: 아, 너무 맛있다. 약간 소고기 국물하고 거기 이제 감자가 들어가면 감자에서 나온 그 끈적끈적함? 그런 게 있어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나네요, 코에. 와. 어, 이거 좋다, 진짜.
0: 다른 분들도 다 이걸 드시더라고요. 저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5: 가족들이 오신 거예요?
6: 네, 다 떨어지네요.
5: 아, 아빠, 엄마, 아들.
3: 저는 한국에서 온 배우예요.
7: 계속
6: 오세요. 네. 연약해, 좀 조심해 보세요. 나 넷플릭스에.
3: 정말 부끄럽다.
0: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드렸습니다.
4: What do you see?
7: Oh, nice hair.
0: 아직도 이거 기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4: It's me. Amazing.
8: 야, 이럴라고 내가 허리케인 불을 썼나 보네요.
7: This video.
9: Amazing.
10: Thank you.
11: 수고하셨어요.
10: Thank you.
11: Thank you.
3: 이 웃음이라는 거는 만국 공통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영상 보고 재밌어 하실까 이런 생각을 사실 예전에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어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0: 개그맨으로 시작해 배우 활동을 하는 지금까지 계획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인생이 안개 속처럼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3: 날씨가 아직까지 안 좋네요.
1: Dnes máme žiaľ veľmi zlé počasie, takže vám neodporúčam ísť na Lomnický štít, pretože pravdepodobne kvôli oblačnosti nič neuvidíte.
3: An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오늘 아무래도 아쉽지만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산 속에 있는 산장에 와서 또 그 전설의 산장지기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아드님하고도 이야기 나누어서 아마 뭐 하늘에서 대신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0: 따뜻한 스포와 좋은 사람이 있는 곳. 뜻밖의 여정이라 더 좋았습니다. 산중이라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맑게 개인 타트라 산맥. 그냥 가기 아쉬워 찾은 곳입니다. 마치 숲속 위를 걷듯이 나무 사이로 데크길이 있어요.
4: 야, 우와, 이게 몇 미터야?
0: 24미터. 8층 높이라고 합니다.
3: 저기도 올레길 같은데? 그런데 데크는 걸어봤는데 이렇게 나무 위를 데크로 해놓은 건 처음 봤어요. 와,
0: 야, 세상이 내 발밑이에요.
3: 이야.
0: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곳입니다.
3: 이게 미끄럼틀이에요. 걸어 올라가서 프롬라이드처럼 이렇게 뭐야 저 관을 통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나 봐요.
0: 32m 전망대인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옵니다.
3: 이거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네. 저 위에서
0: 엄청 재밌었나 봐요.
3: 안 무서워요? 굿. 이게 그냥 내려오네. 애기 무서워서 못 탔어요?
12: 사람.
3: 아, 그냥 내려오신가요?
12: 예. 땡큐.
3: 무서워서 내려온 것 같은데, 아저씨가? 아저씨가 무서워서 내려온 것 같아요.
0: 올라가는 길이 나선형이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3: 더 내 여기를 못 넘으면 못 하나 봐요. 아, 그래서 아까 애기들 내려갔구나.
4: 땡큐.
0: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3: 어떻게 타는 거죠?
0: 마찰을 방지하는 매트예요.
13: Legs inside.
3: Legs inside?
13: Yeah.
3: 아, 이렇게.
13: All this?
3: 아, 이걸 잡고. 야, 근데 이거 무섭다. 여기 보니까 이거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비롯부대 타는 거하고 느낌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꽤 무서운데? 안 보여요 아래가 하나도. 이거 봐. 이거. 갑니다. 볼게요. 왜 안 가지? 창피하게. 가자! 와,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와, 이거 애들 왜 한 번 더 타러 가는지 알겠다. 와, 재밌다.
0: 어른이 돼서 타본 미끄럼틀 정말 재밌었습니다. 많이 걸었더니 좀 출출합니다.
3: 여기는 슬로바키아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치즈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입니다.

0: 야,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자판기가 이 안에서 만드는 치즈하고 그다음에 막 요거트 같은 거. 얘는 국수인데요? 면을 파네? 재밌다 이거. 재밌네요.
1: 하트라 산맥의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알고 보니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았어요.
0: 와, 이 자리에 있습니다.
1: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식당 위치가 아주 예술이에요.
0: 아, 노비댄, 노비댄. 자판기에 보니까 이렇게 파스타 같은 면이 있던데 그거는 무슨 요리예요?
2: 딱 to nie są cestowiny, ale są to właśnie korbaciki, jest to właśnie wyciągany sir, ołci.
0: 아, 그게 면이 아니라 치즈예요? 치즈? 아, 오케이, 그럼 그거 주세요. 네.
1: 옛날부터 결혼식이나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데요.
3: 왜 ten sirczek sa musi nastrúhať na také torezance, aby sa nám rýchlejšie ohrel. Bo keby som si ja takúto kocku zaliala horúcou vodou, sa len ohreje, ale vnúka by bolo studený.
1: 뜨거운 물을 부어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처럼 치즈 덩어리를 만듭니다.
3: On sa musí do hladučka vypracovať, aby tam neboli žiadne hrčky. A vlastne ten sýr tým, že sa skladá, že ho naťahujeme a skladáme, tak vlastne potom tie hotové vojky sa nám dajú parkať.
1: 마치 국수 뽑듯이 치즈를 길게 늘여서 찬물에 담깁니다. 탱글탱글해진 치즈를 나무에 걸고 머리카락 닦는 것처럼 매듭을 짓는데요. 코르바치크라는 뜻이 작은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래 보이죠?
3: Od starých rodičov.
4: Áno, ja.
3: A so slzami v očiach.
4: Ani umiel sa.
3: Nite, vojky, my sme potom pletli, kamaráti sa hrali a my sme plakali a pletli so sestrou. Ale tú dobu by som nevymenila. To tá krásna obdoba, užila som si starých rodičov, zvieratá, srandy pri pasení kráv, tak akože...
1: 한창 친구가 좋을 나이에 집안일 돕는 게 힘들었지만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솜씨를 물려받았습니다. 감자와 밀가루로 만든 전통 음식에 코르바치크 치즈를 올려 먹는데요. 슬로바키아의 맛을 담았습니다.
0: 정말 국수처럼 아까 제가 파스타면인 줄 알았던 그 치즈가 이렇게 코르바치기 채찍이래요, 채찍. 그러니까 채찍같이 생겨서 코르바치크 치즈라고 부릅니다. 되게 쫄깃쫄깃하다. 쫄깃쫄깃하고 약간 짭짤한 맛이 있어서 이거는 뭐 맥주나 와인이나 이런 거랑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감자 수제비 같은 그런
1: 할루슈키라는 음식에도 치즈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코르바치크 치즈를 돌돌 말아 먹어요. 여기 사람들 진짜 치즈 좋아합니다.
0: 잘 어울린다. 막 급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여유로운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아주 진한 맛, 덤으로 멋진 풍경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와 조금 큰 도시로 향하는데요. 1시간 남짓 거리의 루존베르크. 북쪽의 하이타트라보다 고도가 낮은 로우타트라 산악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0: 저는 지금 루존베르크 중앙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된 역이죠. 겉보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871년에 지어진 역입니다. 여기서

0: 특별한 기차를 탈 건데요. 100년도 더 된 기차입니다.
1: 와, 되게 귀엽다 저거. 되게 귀여운 기차예요.
2: 한 량짜리 작은 기차예요. 이름이 코리트코인데 작은 여물통이란 뜻입니다. 기차 크기가 작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대요.
0: 보시면은 이게 타는 게 계단이 높으니까 아래 여기 구멍을 하나 대놨네요. 대고 이걸 밟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1: 용도는 모르겠지만 뭐 약간 특이한.
0: 와, 이게 조종관이구나. 아,
1: 이것도 다 나무로. 와, 야, 옛날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여는 TV 있었는데 그런 분 같네요.
3: 화장실 설마?
0: 우와, 어머, 화장실이 있네. 지금은 사용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청소 도구들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100년 전에 그럼 이런 게 다 있었던 건데요?
2: 1908년 목재를 운반하고 근처에 온천까지 관광객을 실어나르기 위해 건설한 협계 열차예요. 1974년 승객이 줄면서 폐선이 되었는데 최근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4: Я сам железницей наступив по матуриті гнеть в 84-му року. Ну, dneska уже asi nie, але в podstatě je to jako auto, ale je to všetko riadené руками. Hej, to je plyn. Hej, rýchlosť. Hej, tu si volíte rýchlosť a spojka. Hej,
1: klač.
4: Brzda.
1: Dobre.
4: A obidva.
2: 수동 기어가 달린 옛날 자동차와 원리가 비슷해요. 42년 경력의 기관사님이 운전하는 코리트코 열차 출발합니다. 좁은 선로의 협계 열차에 동화 같은 시골 풍경까지 왠지 마음이 몽골몽골해집니다.
1: 얘를 삶아 왔어요. 양이 많은데 뒤에 승객분도 계시니까 좀 나눠드릴게요.
5: 무슨 마르네 바이체. 코리안 스타일.
1: 마르네 바이체.
2: 삶은 달걀은 왠지 이렇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오, 안경까지 벗고 도전. 달걀 하나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행길에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1: Salt. Salt.
6: Yeah.
2: 슬로바키아 분들은 이렇게 먹는 게 처음이라는데 다들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1: 기차에서는 삶은 달걀이야.
7: 그때 지하철 스타레오 오타, 그리 프랑스어 나 테이토
1: 젤레스니츠. 어? 야, 이거 할아버님 있으시다. 아, 역시나 작아. 아, 이게 와,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좋네요. 아.
2: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 떠오르는 여행. 기차는 추억을 싣고 달려갑니다.
1: 여기는 슬로바키아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마을, 비오드나라는 마을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뭐 농사들을 많이 짓고 계시고요. 저쪽에 뭐 하고 계시는데요?
2: 날이 더운데 밭일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뭘 수확하시나 봅니다.
1: 반갑습니다. 여기 뭘 심어 놓으신 거예요?
7: 아스폰 jedna.
2: 감자네, 감자. 아. 슬로바키아 분들도 감자를 많이 드세요?
7: Áno, na Slovensku ešte viac. Je to tradičná slovenská plodina. Otcino naučil mňa, ja učím teda svojho syna.
2: 그러니까 3대. 3대가 같이 이렇게 이 친구들 나름 농사를 하고 있네, 지금 막.
3: 꼬맹이가 잡초도 잘 골라내더라고요. 해발 760m 고산지대에 목축을 하거나 밭농사를 짓는데 요즘은 한창 감자가 나올 때라고 합니다.
2: 아니 근데 이 감자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7: 오래 담에 folklorný festival. Budeme z toho variť práve slovenské jedlo halušky, ktorú má vlastne celoeurópsku účasť zastúpenie rôznych krajín.
2: Ja,
7: návštevnosť okolo 60,000 ľudí za 3 dní.
2: 그러면은 혹시 페스티벌에 저도 좀 같이 가도 돼요?
7: 사모드레메, 나우침 짜바리.
3: 매년 여름에 열리는 비호드나 축제. 마을 인구가 2,000명인데 6만 명이 넘게 찾아온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최대의 민속 축제입니다.
6: Tento festival je od roku 1953. Každý rok tu prezentujeme vlastne našu kultúru slovenskú a občania môžu prísť a zabaviť sa tu.
3: Sanakcide Slavzovke munaga zal náma inen gosi Biodna예요. Mokčukva, zontong, ýsang, ýmsikkazi Slovakia minsok munaje simzangro bulimida. 시장에 볼거리가 많았어요.
2: 와,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막 보시면 알겠지만 막 직접 집에서 만들어 갖고 온 것도 파시고 뭐 여기 특산품도 파시고. 저 뭐죠? 서서 뭘 연주하시는 것 같은데? 희한한 소리가 나요. 야.
4: 나 살라쇼 또 používali jak signálny nástroj, keď sa blížilo nebezpečenstvo. Vlci išli alebo medveď išiel, pustili buď psoha alebo daj ako to plašili. Také veci to je.
3: 깊은 산 속에서 양치기들이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었는데 외로움을 달래고 다른 양치기와 소통하던 악기였습니다.
2: 뭘 또 아. 픽.
4: 아, 뭐지? 비스쿠샤이.
2: 앞으로 보라고요?
4: 예, 예, 예.
3: 제가 해도 소리가 날까요?
2: 부담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어.
4: Мне злигни.
2: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3: 감사합니다. 약간 많이 파세요.
4: 예, 약간. 약간.
2: Thank you. Bye. 도비제냐?
4: 도비제냐.
2: 와. 여기 텐트촌이 있네요.
3: 축제장 한쪽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기도 하고 당일 편하게 지내다 가기 위해 설치한 간이 텐트도 많았습니다.
2: 도브리젠. 도브리젠.
8: 네.
2: 여기 뭐 어떻게 모이신 거예요?
8: 술
3: 한 잔 하라고 주셨어요.
2: 여러분 제가 먹고 싶어서 마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저분이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게 문화잖아요, 그죠?
3: 왠지 도수가 높아 보이죠?
2: 코리안 건배.
9: 아, 건배.
2: 건배.
9: 건배.
2: 건배.
9: 건배.
2: 건배. 와우.
8: And you can drink with water, yeah?
2: 오. 오.
8: That's pure Slovakia.
2: Slovakia vodka?
8: Yeah, yeah, yeah.
2: Wow. Ah, Tatra가 저기 있구나, Tatra가.
8: Yeah.
2: Tatra 300.
8: Hi, hi, Tatra. Yeah.
2: Tatra. Are we going to go home first?

0: 좋은 시간 되세요. Yeah. 감사합니다. 야크.
1: Enjoy, enjoy. Yeah. Enjoy.
0: Love you, Zinia. Love you, Zinia. Bye, bye, bye.
1: Bye, bye.
0: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라 노점에서 파는 음식도 다양했어요. 특히 감자로 만든 음식이 많았습니다.
2: 축제 하면 또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 이제 쭉 먹거리 골목이에요.
0: 슬로바키아 북부 타트라 산맥은 접근이 어렵고 고립된 곳이 많아 마을마다 다른 음식 문화를 갖고 있어요. 공통점은 감자와 치즈를 많이 먹는다는 건데요. 감자밭에서 만난 분이 솜씨 좋은 요리사였습니다.
3: 아, 이제 드디어.
4: 왔어요? 갑자기 왜? 아, 나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5: Včera sme boli spolu kopať tieto zemiaky na poli a dneska si z toho spravíme také tradičné slovenské jedlo. Nech sa páči.
4: Aha, kamsakal. Pongeda. Kľúčia, anka, čo?
5: Čo, nejde? Ide.
4: A, iroke, iroke han goguna, iroke, iroke. Aha, iza alasso.
0: Hada bonika, zemitteraguyo.
4: Iroke, iroke.
0: 껍질을 깎은 감자는 강판에 갈아야 합니다.
5: 그래서 또 쓰다. 루바 무카.
4: 일가로.
0: 18세기 타트라 산맥에 감자가 들어오면서 생긴 음식이라고 합니다.
2: 혹시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5: 스타라마.
2: 한국에서는 아들들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5: 아하. 어, 딱 у нас то е наопак. У нас кто ма руки муси робить.
0: 그럼요. 지당한 말씀.
5: 땅고 브랜두.
0: 걸쭉한 반죽을 굵은 채에 내려서 끓는 물에 삶는데요. 우리의 감자 수제비와 좀 비슷하죠? 모양은 마카로니처럼 보이는데 양저주로 만든 치즈로 버무린 후 먹기 전에 베이컨을 올립니다. 슬로바키아의 소울푸드로 불린대요.
4: 이게 뭐예요?
6: First place.
4: 이거 무슨 트로피예요?
5: Это золотая цена з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сутяж варни хауши на словенску.
0: 국제 할루슈키 요리 대회에서 1등을 하셨대요. 아, 그 맛이 궁금합니다.
4: 초파구나. 초파를 좀 끓이시더라고요. 와, 아우슈키입니다.
0: 슬로바키아 국민 음식 할루슈키. 우리 입맛에도 맞을까요?
4: 와, 아, 진짜 고소하구나. 이 감자는 부드럽고 베이컨은 바삭바삭하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할 맛이야. 이거는 호불호가 없을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진짜. 와, 1등할 만하네.
0: 이탈리아 음식인 뇨끼와 비슷한데 더 진한 맛입니다.
2: 사장님, 이거 아까 네.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네. 바쁘시니까 나는 축제 구경하고 갈게요. 바이. 아비세니아.
0: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중앙 무대에서 열리는 민속 공연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공연 리허설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게 뭘까요?
2: 이쪽 팀은 뭔가 특이한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저게 뭐 악기인가?
7: Vlastne toto je váška, na ktorej sa nosila voda od rieky až do dediny.
4: 아, 물 이렇게. 그럼 이걸 메고 뭐 춤을 추는 거예요?
0: 백문이 불여 일견, 직접 보여주겠답니다. 전문 무용수가 아니라 학생들인데 민속 춤을 좋아해서 배우고 있대요. 신통하죠?
4: 언제부터 춘 춤이에요?
7: No, tak ide o pastierske tance z oblasti Kamenina a Tvrdošoviec.
4: 민속 공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닌 것 같아서 더욱 기대가 되네요. 아, 잘 왔네.
0: 3일 동안 축제가 열리는데 매일 다양한 공연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슬로바키아 전통 의상 크로이입니다.

0: 풍성한 소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자수, 전통 레이스까지. 아, 너무 아름답죠.
1: 오늘 뭐 준비하신 거예요? 아, 아니 화음이 너무 이쁘고, 얼마 동안 연습하셨어요? 한 3살부터 하셨구나.
2: Ale je to v podstate taká naša esencia života. Proste niečo, čo nás vždy naplňa.
1: Á, páči sa, že niečo... Páči sa, kamerande. Ďakujem. Ďakujem. Ďakujem. Ďakujem.
0: 비오드나 축제는 공연 참가자만도 1,500명에 이릅니다. 한참 준비 중인데요. 네? 각 지역에 이렇게 많은 민속 공연팀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남녀노소 정말 다양합니다. 대를 이어 무대에 서는 분도 계셨어요.
1: 어느 분한테 물려받으신 거예요?
0: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학생들이 연습 중이었는데 단장님도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1: 이 친구들은 뭐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0: 제가 뮤지컬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해보라고 하셨어요.
1: 나 잘한다!
0: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1: 아, 나는 전생에 슬로바키아 사람이었나 봐요. 동공연 너무 기대돼요. 야, 어떤 춤을 보여줄까?
0: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저 넓은 관객석이 꽉 찼습니다. 어? 반가운 얼굴이네요.
1: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젊은 친구들. 네, 맞는 것 같아요.
0: 아까는 영 수줍어하더니 무대에선 근사합니다.

0: 한낮이라 꽤 더웠는데 다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예술 이렇게 다 같이 즐기는 이 분위기들 손님이지만 그냥 이웃집에 놀러 온 것 같이 즐기다 갑니다. 너무 재밌네요.
0: 타트라 산맥의 빛나는 별 슬로바키아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은 눈부신 보석이 됩니다.
2: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걸려졌을 때
3: 만년설이 쫙 녹아 내려가지고
4: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5: 이런 거 여기 많죠.
2: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6: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요, 보니까.
7: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2: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0: 새로운 전설의 시작.
1: 넌 누구?
2: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넌 뭐하는 꼬만데 이 신성한 곳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0: 난 타요야. 그런데 꼬마라니, 네가 더 꼬마 같은데?
2: 뭐? 이래봬도 난 천살이거든.
0: 그래? 네가 천살이면 난 천살 더하기 천살이거든.
2: 내가 어린애랑 뭐하는 건지.
3: 잠깐, 그런데 용사님들은 어디 가셨어?
0: 용사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3: 용사님! 용사님들!
4: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3: 로기네? 로기, 어디야?
5: 하나 누나, 큰일 났어요.
6: 타요가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3: 그게 무슨 말이야?
7: 설마 지금 어디 있니?
5: 남산에 있어요.
7: 하여튼 서둘러야 해. 알았어.
0: 어떡해. 공장비들은 어딨지?
8: 지금 구조대가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6: 네. 어떡해. 가요. 겁쟁이는 타요가 아니라 나였나 봐.
3: 어? 벌써 구조대가?
6: 어?
9: 아, 어디 계시지? 빨리 용사님들을 찾아줘.
0: 내가 왜? 네가 찾으면 되잖아.
2: 난 그럴 수가 없어. 닉스 일당의 공격에 몸이 사라져버렸거든.
0: 닉스? 그건 또 누군데? 알아듣게 좀 말해봐.
2: 내 이름은 루아야. 난 가이아 행성에서 왔어. 내 임무는 네 개의 에너지 잼을 지키는 거였어. 어느 날 젤로스별의 닉스 일당이 에너지 잼을 노리고 공격해왔지. 에너지 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통로를 만들었고, 난 그 통로를 따라 지구까지 도망쳐왔어. 하지만 닉스 일당은 끝까지 쫓아와 공격했고, 난 이렇게 에너지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지.
0: 와, 나도 봤어. 그게 진짜였구나.
2: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0: 응. 그런데 그 전설의 용사가 누구야?
2: 아직도 모르겠어. 바로 저기 있잖아.
0: 이건... 설마...
10: 에너지 잼을 내놓으시지!
2: 어림없는 소리! 너희 에너지 잼을 가질 자격이 없어!
11: 뭐?
10: 뭐해? 당장 찾아!
2: 어서 도망쳐!
10: 어디 숨겼어?
2: 그만둬! 에너지 잼은 여기에 없어!
10: 누가 속을 줄 알고? 샅샅이 찾아!
11: 괜찮니, 타요?
0: 다들 여긴 어떻게 왔어요?
9: 용사님들! 어? 오실 줄 알았어요!
0: 용사님들이라고?
2: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10: 에너지 잼 없인 절대 못 가! 공격!
12: 변신! 승장비 레이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3: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1: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11: 타오르는 화염이야!
1: 생명의 파도를!
11: 소멸의 불길을!
1: 보시지. 이때다. 내가 상대해주마.
11: 당장 너희 별로 돌아가!
10: 그럼 이건 어떠냐?
13: 로기!
1: 지상 녀석들!
0: 로기!
10: 이제 어쩔 테냐?
0: 나한테 몸이 남아있었다면 도울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걱정 마. 그러다 들키겠어. 어?
10: 뭐야?
0: 힛! 받아라!
10: 엄청 따가워, 독자!
0: 자! 가자, 로기! 로기, 정신 차려. 로기는 괜찮아요.
1: 잘했어, 타요.
11: 이제 우리에게 맡겨.
10: 이런 더러운 방법을 쓰다니. 가만 안 두겠어. 잡아.

0: 이제 내 차례다. 어떻게 된 거지?
1: 내가 말려줄까?
2: 닉스님한테 다 잃을 거야.
0: 죽어보자.
3: 다신 오지 말라고.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멋졌어요. 내가 알던 빌리랑 맥스 맞아요? 포크랑 크리스도 못 알아보겠어요.
4: 오늘 본 건 비밀이야. 비밀을 지켜줄 수 있지?
3: 그럼요. 쥐잇.
5: 여기가 어디지?
3: 로기, 정신이 들어?
5: 근데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어?
3: 무슨 소리? 도산이다!
6: 어서 탈출해야 해!
3: 이쪽이야!

0: 어디로 사라졌지?
1: 다요! 어? 로기!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0: 네! 어? 로기!
2: 다요? 여기는 또 어디야?
1: 로기! 어떻게 된 일이야?
2: 깡통같이 생긴 괴물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왜 이런 소리가...
0: 아무래도 로기가 꿈을 꿨나 봐요.
2: 저기... 하요, 그동안 겁쟁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사실 진짜 겁쟁이는 나였는데...
0: 아니야, 로기 네가 신고해준 덕분에 오히려 무사할 수 있었어. 고마워, 로기.
2: 다요, 역시 넌 내 진정한 친구야.
0: 그렇게 매일 해.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우리들의 놀이터 EBS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무시무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2: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친구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자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큰 트럭을 타고 다닐 건데 이런 소리가 나. 삐삐오. 너 필요한 건 이거야. 집게처럼 생긴 이걸로 쓰레기를 집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환경!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환경미어 놀이! 자, 그럼 쓰레기 모으러 가자!

0: 아이, 빈지, 이리 와봐. 어이, 어이. 어딘가.
1: 안녕, 빌런.
2: 얘들아, 안녕. 우린 환경미화원이야. 들판 구석구석 쓰레기를 싹 모아서 쓰레기장에 버릴 거야. 같이 할래?
1: 좋아.
2: 그럼 쓰레기를 담을 통만 찾으면 돼.
0: 이 상자에 다 담으면 어때?
2: 딱 좋아. 얘들아, 혹시 버릴 거 있어?
1: 응. 나 뭐 버릴지 생각났지롱.
0: 랄랄라, 말하지 마. 나 깜짝 놀라고 싶단 말이야.
1: 걱정 마. 진짜 깜짝 놀랄걸?
2: 이따 봐. 그럼 제일 먼저 빛씨네 집. 빛씨, 버릴 거 있어? 좋아. 이제 내 집게로 쓰레기를 트럭에 실을 거야. 너도 환경미화원 같이 할래, 빛이? 그럼 타. 다음은 오진의 집이야.
0: 김아개야, 미안. 넌 아직 쓰레기 아니야. 구멍난 양말아, 축하해. 넌 쓰레기 당첨. 알루미늄 캔, 넌 재활용이잖아. 쓰레기차다, 쓰레기차 온다.
2: 오지, 혹시 버릴 거 있어?
0: 그럼 당연하지.

0: 나도 환경미화원 해봐도 돼?
1: 그럼!
0: 자, 다음은 돼지네 집! 안녕, 돼지! 혹시 버릴 거 있어?
2: 그럼 있지!
0: 어디 있는데?
2: 자, 소개합니다! 바로 쓰레기 봉투! 그게 바로 나야!
1: 우와, 진짜네! 봐봐!
2: 뭐해? 나 데려가야지! 그러게 얼른 실어줘!
0: 좋아! 우리 집게로 돼지 들어올리자!
1: 근데 집게가 없으면 어떡해?
0: 뭐든 집게가 될 수 있어!
1: 쓰레기 집게, 쓰레기 집게.
0: 우와, 이거야!
2: 그럼 이렇게. 아님. 아님. 안 돼. 나 못 들어가.
1: 어떡하지? 돼지 쓰레기 봉투가 안 들어가는데.
0: 아, 맞다! 다른 쓰레기를 눌러서 자리를 만들자!

0: 그래 이거지. 어머 봉투 터졌다. 이거 봐. 브루와 브루에
1: 쓰레기 봉투가 세 개 있어. 어떡해.
0: 저건 절대 날아가면 안 되는 건데. 그거 기적이야. 알지? 냄새 나는 거.
2: 우린 환경미화원이야. 근데 저것도 쓰레기니까 우리가 가서 치워야 해.
3: 진짜 기적이라도?
2: 아이 그럼 기적이면 더 치워야지.

0: 뭐지? 안 보여. 아우, 어디 갔지? 안경 미화원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기저귀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어, 저기 있어!
1: 어디?
0: 설마 내 뒤에 있어? 숙여!
1: 으아!
0: 움직이면 안 돼! 제발 움직이지 마! 잡았다!
2: 다시 돌아왔네.
0: 예! 빨리 쓰레기장으로 가자. 또 새면 어떡해.
2: 나 또 셀 건데, 알면서.
1: 맞아, 또 셀 거야.
0: 내 노선지도 사라졌어!
2: 이제 쓰레기장 찾기 어렵겠네.
3: 그럼 내 비장의 무기, 고를 써야지. 킁킁, 킁킁, 킁킁, 킁.
0: 무슨 냄새가 나?
1: 쿠키 냄새?
3: 더 좋아, 쓰레기 냄새!
1: 아니, 야호! 쓰레기다!
3: 쓰레기장은 저기야!
2: 빨리빨리! 또 터질 것 같아!

0: 예! 와, 누가 이렇게 멀쩡한 공을 버렸지?
1: 뭐야? 이렇게 좋은 승들개를 대체 누가 버렸대? 아, 진짜 시원해.
0: 양말 인형이네? 이걸 누가 버렸지?
2: 내 노선지도!
0: 아니, 이렇게 좋은 망원경을 누가 버렸지?
1: 봐봐, 쓰레기가 다 없어졌어!
2: 쓰레기를 다 치웠다고? 우리가 해냈어!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2: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작아져라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3: 얜 집 없어?

0: 도서관을 부탁해.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아하! 안 돼! 갇힌 로보티카가 위험해! 으하! 으하! 우와!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1: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3: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2: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3: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2: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거는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인구나!
1: 시장님, 괜찮으세요?
0: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1: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1: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이름 하나 기가 밀어 임무완수
1: 제 대다리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1: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3: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3: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구와 드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 곳이 나설 차례야. 기가 될

0: 변신 완료! 나이치봇 변신 완료! 레인봇 변신 완료! 스케봇 변신 완료! 다 같이 사사로봇을 막아보자!
1: 아하, 멈춰! 지금 사설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0: 사설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1: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0: 뭐? 안 돼! 난 아직 이 권을 못 봤단 말이야!
1: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0: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2: 니한테 맡겨!
0: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2: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0: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2: 제거하라!
1: 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다들 저리 비키라고.
0: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웃기겠어.
1: 오케이. 자, 넌 할 수 있어.

0: 좋았어! 포기! 괜찮아!
1: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서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2: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3: 여기요.
4: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권이잖아. 오예!

0: 이어서 메탈 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0: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2: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3: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2: 안돼.
4: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5: 지구 영웅! 헌개맨!

0: 빠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크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2: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보스는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2: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2: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3: 야, 패스야, 패스!
4: 어, 가고 있어!
3: 패스!
5: 타이거,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6: 잘 노는 메탈 카드봇이네.
7: 와일드 카드봇.
8: 그게 그거 아니야. 마피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9: 하지만 마피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6: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7: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8: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10: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11: 너

0: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1: 무슨 고양이 또 아니고.
0: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2: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3: 아니거든.
0: 준은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4: 또 그런다, 뜨거운 소리.
5: 조심해!
4: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3: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2: 거절할게.
3: 놀래요!
2: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3: 야!
0: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6: 부침성이라곤 일도 없네.
5: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1: 그냥 내버려 두라고.
3: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2: 뭐야?
3: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2: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3: 그럼 이건?
1: 김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7: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2: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1: 이건 어떨까? 간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0: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2: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3: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수.
2: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3: 뭐?
2: 넌 항상 그런 식이야?
3: 너 자꾸 그렇게.
1: 그만 그만.
4: 뭐야, 싸우면 싸워.
8: 타이건 멈춰.
4: 이 지뢰장의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9: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한다고. 제가
4: 뭐라고? 널 나와.
9: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3: 해보자는 거야?
2: 그래야 한다면 펜터몬의 셋업.

0: 니들 진정 좀 해.
1: 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린,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2: 돈 노냐?
3: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2: 이런 몸이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2: 내가 찔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2: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군.
3: 타이건, 돌아와!
2: 소리, 내가...
3: 블레이온, 세다.

0: 인정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1: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제 처리 될 때도 되지 않았나?
0: 저는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까니까.
2: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3: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4: 왜?
3: 공부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4: 내가 알아서 할게. 레오, 레오 러시아. 레이온!
1: 이거 놓지 못해!
0: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4: 온다! 이온 앞을 레이온!
1: 알고 있어!
0: 스크림 오브 탈러!
4: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1: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2: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슬레이어, 여길 벗어나야 해!
0: 역시 보통이 아니시야.

0: 해봤자 독수리 날개.
1: 난 고양이 쉬지 마.
2: 어서. 이런 어떻게 피해.
3: 준 괜찮아? 솔레이유가
4: 스파이어. 괜찮니?
3: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5: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3: 이해가 안 돼.
5: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3: 뭐?
4: 피닉스 파이어, 너!
0: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야. 너무 흥분했나?
4: 몸이 쳐버릴 것처럼 뜨거워.
3: 피닉스 파이어!
0: 뭐야, 이 엄한 곳에 꽂히셨군.
3: 블루캅 뜨거!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2: 솔레이유,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3: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4: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2: 하지마.
0: 병아의 과장을 깨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4: 블루캅, 뭐?
6: 날 건물이로 올려줘.
4: 와일드가디 메가에 불러.
6: 준, 나에게 힘을.
2: 어, 알았어.
0: 뭐야?
4: 얌전히 있어.
2: 와일드가디 대장.
6: 와일드 칼바.
2: 메가에 불러. 서둘러.
4: 조금만 참아. 넌 당하잖아.
0: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6: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몬.
0: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5: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7: 고생했어.
3: 늦지 않았나 봐.
8: 다행이야.
2: 피닉스 파이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8: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2: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3: 어?
9: 맞아, 크레스트.
2: 어머니.
9: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3: 오랜만이야, 오빠.
2: 그래, 오랜만이야.
9: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3: 네, 어머니.
10: 잘 가.
3: 블레이온, 가자.
9: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7: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2: 잘 부탁할게.
10: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2: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11: 완성된 거야?
9: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2: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10: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2: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 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10: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9: 그래? 준의 메탈 카드봇이 그런 얘기를?
3: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9: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3: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9: 그랬지.
3: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 카드봇은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9: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3: 네?
9: 아무것도 아니야.
3: 전 진지하다고요.
9: 준이 메탈 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3: 네.
9: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3: 절 메탈 카드봇과 똑같이 취급한단 건가요?
9: 괜찮아, 솔레이유?
3: 죄송해요.
12: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9: 우린 걱정 마, 게리슨.
12: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9: 괜찮아. 고마워.
3: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12: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9: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13: 진짜 깜짝 놀랐어.
3: 좋은 아침.
9: 좋은 아침.
14: 좋은 아침.
10: 좋은. 좋은 아침.
3: 어젠 고마웠어.
10: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12: 손을 세워야지.

0: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1: 물론이지.
2: 박수?
3: 특종이다.
0: 이제 나죠.
1: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0: 미안해.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얜 집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엄마 폰 말고 내 폰.
4: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속정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5: 더파즈 화면 플러스.
6: 뭐 그래?
2: 플러스.
4: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사탕형 원인원.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8: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9: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0: 어, 박사님, 어디 가셨지?
2: 어, 그러게. 곧 오시겠지 뭐. 기다려보자.
1: 어, 근데 저건 뭐냐? 아, 아침 드시고 하나도 안 치우셨네.
2: 그러게. 아, 우리가 박사님 오시기 전에 치워드리자.
0: 그래.
1: 난 싫어. 어.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치워?
2: 에이, 꼭 내일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0: 그래, 박사님이 바쁘셔서 못 치우셨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도움이

0: 좋지.
1: 아, 몰라 몰라. 난 안 해. 흥. 아, 저기.
0: 어, 박사님.
2: 그래.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 배가 살살 아프더군. 그래서 급히 화장실을 가느라 여길 못 치우고 갔어. 고마워, 딩딩, 동동.
0: 아닙니다, 박사님.
3: 저도 같이 치우려고 했는데.
2: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0: 내가 왜?
2: 하면서 친구를 돕지 않는 한 어린이가 있어. 댕댕이 말고 또 있어.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외순아, 거기 컵이랑 접시 좀 갖다 줄래?
1: 내가 왜?
2: 오늘의 주인공, 나외순 어린이다.
0: 외순아, 네가 먹은 우유컵이랑 접시 좀 갖다 달라니까. 아니, 설거지는 엄마 일인데 이걸 왜 나한테 시켜요?
1: 왜?
0: 왜? 왜?
2: 그런데 외순이가 내가 왜? 하며 얄밉게 구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 어, 맛있어요.
4: 자자, 이제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다 같이 장난감 제자리에 정리하자.

0: 어? 야! 예순이 너! 너 왜 정리 안 해?
1: 정리했어! 내가 갖고 놀던 인형 제자리에 뒀는데?
0: 야! 그렇다고! 이거! 정리 안 해?
1: 맞아! 같이 놀았는데 정리도 같이 해야지! 내가 왜? 이거! 다 너네가 꺼낸 거잖아! 꺼낸 사람이 정리해야지! 난 안 해!

0: 외순아, 우리가 효진이 집까지 같이 가주자.
1: 엥? 내가 왜?
0: 왜냐니? 효진이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하잖아. 친구가 아플 땐 도와줘야지.
1: 아니, 효진을 우리가 밀었냐? 얘 혼자 넘어진 거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왜? 왜?
0: 아이, 저 염소 같은 왜 소리 진짜 듣기 싫어.
2: 우재야, 그냥 나 혼자 갈게.
0: 아니야, 같이 가자.

0: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1: 저렇게 내가 왜? 아니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외순아, 이 크크 아저씨가 간다. 내가 왜 웃어야 되는데? 아, 왜?
2: 외순아, 이거 봐봐. 효진이 엄마가 우리 같이 나눠 먹으라고 사탕 주셨어.
3: 우와, 사탕 진짜 많아. 우와, 딸기맛 내꺼.
2: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딸기맛 좋아한단 말이야.
3: 그래, 셋이 골고루 나누자. 가만히 좀 있어봐.

0: 뭐해? 나이스 너도 줘.
1: 어제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왜? 왜? 왜?
2: 염소가 되어라. 뿅!

0: 염소?
1: 야! 내가 염소가 된 거야?
2: 어, 뭐야? 얘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외순이는 어딨어?
1: 얘들아, 나야! 내가 외순이야!
3: 저리 가!
4: 조심해! 염소는 사람 옷도 막 물어뜯는 데서!
2: 도망가자!
1: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갑자기 염소가 된 거야?
5: 외순이, 너 염소 되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맨날 내가 왜 하면서 염소 소리 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널 염소로 만들어준 건데 왜 별로야?
1: 누구세요? 아저씨 누군데 날 염소로 만든 거예요? 그 방패 내가 다 물어뜯을 거야.
5: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도망가자.
1: 거기서요.
2: 외순아,
4: 외순아. 설마 외순이 아까 그 염소한테 잡아먹힌 건?
2: 에이, 염소가 무슨 사람을 잡아먹어. 근데 진짜 어디로 간 거지? 걱정되네.
4: 외순아!
2: 외순아!
4: 외순아!
2: 쟤네들은 왜 나를 저렇게 걱정하는 거지? 나는 항상 친구들한테 못되게 군 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5: 네 친구들, 네가 안 보인다고 저렇게 걱정을 하네. 과연 우리 외순이라면 어땠을까? 친구가 안 보인다고 너도 저렇게 걱정을 했을까?
2: 만약 나라면...
6: 그때 외순이는 떠올렸지.
2: 아니, 내가 왜 친구를 찾아다녀야 돼? 귀찮게. 왜?
6: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가 왜? 하며 친구들을 모른 척했던 순간들을 말이야.
2: 나라면 그랬을 거야.
7: 같이 놀았으니까 정리도 같이 해야지.
2: 내가 왜?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왜? 어제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친구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5: 어? 운다. 우리 외순이 아니지 염소가 운다. 아니, 딩동댕 삼총사!
8: 이젠 하다 하다 어린이를 염소로 만들어서 괴롭혀.
5: 내가 왜 하면서 얄밉게 구는 녀석을 혼내준 게 머글이 잘못된 건가?
9: 넌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너 말이야, 예전에 화장실에서
10: 그, 진짜 큰일 날뻔했다. 휴지가 없네.
5: 손이나 좀 씻어야겠구만.
10: 혹시 크크? 땡땡? 그래 나야 크크. 나 여기 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휴지 좀 줄래?
5: 아, 휴지가 필요하구만. 근데 내가 왜 너에게 휴지를 줘야 하지? 내가 수고!
9: 그래서 그때 난
8: 크크 이 나쁜 녀석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나 받아라. 빙빙.

0: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지는 미리미리 확인하자! 둘, 셋, 뿅!
1: 걱정했잖아.
2: 얘들아, 미안. 내가 그동안 너무 얄밉게 울었어. 나 이제 안 그럴 거야.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1: 무슨 일 있었어?
2: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도 못 믿을걸? 너네 아까 지나간 염소 봤지? 그 염소가 실은
3: 지금 내 상속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5: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0: 교감 장군과
1: 부교감 장군.
0: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1: 어, 누나 들어와.
0: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1: 아,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다고? 또 쪼글쪼글해.
0: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 봐.
1: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0: 어,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1: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왜?
0: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0: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 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1: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0: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자!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가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항상 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응. 아니면 도망친다. 응.
0: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응? 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아.
3: 나마스테.
1: 응?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3: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3: 항상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킨다.
2: 어떻게? 이렇게!
4: 1등은 나야, 나!
5: 나라지!
4: 나라고!
0: 난 1등은 못해. 옳지 않으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0: 1차, 2차 위험 상황 발생.
1: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2: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빨리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 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이상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유, 심장님, 스트레스...
3: 교감 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좀 더...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심장님!
2: 교감 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탄케!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구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쿵쾅
0: 빨려 빨려 쿵쾅.
5: 핏줄 소리 엄청 빨리 오네.
4: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2: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감 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0: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7: 오? 어떻게 되는데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리다!
0: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1: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3: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5: 비사총사도 힘들어요.
3: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2: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3: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피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부르구원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교감 장군님!
0: 살았다.
4: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산이요! 미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4: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성을 지키지.
5: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4: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 나마스테.
6: 물고기다! 잡아라! 으가! 으가! 으가! 잡았다! 미끄러졌다! 으가! 으가!
4: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6: 잡았다! 으가! 으가! 으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4: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야.
6: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4: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1: 오! 쪼글쪼글!
4: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6: 잡았다! 으가! 으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4: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교감감감!
1: 아, 배부르다! 으가! 으가!
5: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4: 그렇다!
5: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0: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1: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0: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5: 교감신경 최고 딱지!
7: 부교감신경 최고!

0: 건강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4: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5: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4: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6: 기가빌더 변신!
4: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손가락 쪼글 쪼글 대사건.
2: 물놀이 재밌다.
1: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2: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1: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간식 먹어야지.
2: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1: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2: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1: 응? 어?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2: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1: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2: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1: 그건 나도 잘 모르지.
3: 손가락.
1: 어? 손가락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2: 좋아.
3: 손가락 핏줄.
1: 어? 손가락 핏줄 딱지는 왜 깜빡이는

0: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1: 손손손손.
0: 똑똑. 왜 우시는 거예요?
1: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어이구, 저기야! 헐! 명탐정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0: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0: 명탐정 세포, 어서 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1: 핫! 손가락이!
2: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1: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0: 아이고.
3: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4: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하면

0: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네.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2: 추추추! 나는 그냥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2: 오! 짠 소금물방울! 나를 팍! 절여주시오!
5: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 2, 앞 현상이지요.
2: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1: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0: 삼투압 현상.
1: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1: 물? 준 적? 없지.
3: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뿐이잖아요.
6: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7: 메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8: 누다!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0: 뭐?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9: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0: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8: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0: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1: 그래. 범인은 찾았소?
2: 올커니! 네가 범인이로구나!
8: 저 범인 아니에요!
0: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어허! 그건! 아니 돼요!
0: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1: 아니 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0: 네! 이야!
1: 우와! 사라졌다!
2: 어디 한번 올려.
10: 여기는?
2: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11: 엄지손가락.
2: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11: 피부세포들이야.
10: 아, 근데 넌 크고
8: 넌 작고
10: 넌 크고
8: 넌 작고
10: 들쑥날쑥하네.
2: 밖에서 보면
11: 쪼글쪼글할 거야.
8: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12: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11: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서서
2: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6: 짚고 잡고
2: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10: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2: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물방울. 아우 차가워. 아우
10: 아이, 아우 미끌미끌.
2: 축축해.
10: 뭐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3: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2: 아우 저리 타.
10: 아이 얼른 가.
2: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10: 뇌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11: 피부세포들 안녕.
9: 희상 희상 희상.
2: 갑자기 피부세포
3: 피부세포
2: 다들 조심.
3: 너 왜 내려가 있어?
10: 핏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8: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10: 피사총사,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죠?
2: 우리도 몰라. 갑자기 핏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13: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1: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핏줄이 좁아지잖아.
10: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2: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1: 뭐?
13: 나를
2: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10: 그렇습니다!
8: 범인은 바로
1: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어.
2: 교감 장군이? 아니 왜?
1: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소.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10: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8: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어?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와!
2: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1: 걱정 마시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2: 정말이요? 아유, 다행입니다.
10: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1: 그건 당 시간에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토니가 방송됩니다.
3: 얀치 법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그리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벌써부터 기대돼.
1: 맛있게 변신하는 하얀 밀가루.
2: 혹시 나보다 잘생긴 쿠키 녀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진 케이크까지 만들어버리면 어쩌지? 야!

0: 버려질 거야.
1: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다음 순서는
2: 로비콘 더핀!
1: 오늘은 바깥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3: 놀이터!
1: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4: 뭐야? 또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괴물이야!

0: 교실이 온통 반죽 투성이잖아.
1: 준이, 정신 차려 준이.
0: 이게 어떻게? 앞을 봐봐. 밀가루 반죽은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1: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류 주원을 차지하려나 봐.
0: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2: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버려진다. 안 버려진. 야! 못하겠어. 버려진다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아, 뜨거워. 응?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들에게 재롱이나 비우는 신세라.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케이크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아,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지 않을 거예요.
0: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손이 닿지 않아!
2: 케이크맨! 빨리 우리 좀 도와줘!
0: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0: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1: 저기, 어?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2: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0: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1: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3: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0: 모두 어? 숨을 참아!
1: 뭐?
0: 물대 폭발사!
3: 고마워, 케이크맨.
1: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1: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3: 이럴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해.
4: 어떻게 되돌려?
1: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4: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걸.
1: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논다셨잖아.
0: 어? 햇볕? 놀이터로 나가면
1: 나간다고?
0: 햇볕에다 말리면 꼼짝 달싹 못할 텐데.
4: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1: 바로 그거야. 쿠키맨, 넌 천재야.
0: 케이크맨인데.
1: 반죽 괴물을 놀이터로 유인해줘.
0: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친구들을 보여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들켜버렸네. 친구들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1: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전 성공.
3: 준이, 어서 미끄러져야 해.
1: 이쪽이야.
5: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6: 성공이에요.
5: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1: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고마워, 케이크맨.
0: 아이, 뭐 이 정도라.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6: 어?
0: 새로운 쿠키, 새로운 케이크.

0: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럼 날 버릴 거였잖아.
1: 넌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2: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3: 어둠의 기운을 물리친 힘센 케이크맨.
1: 이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3: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1: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을 했잖아.